0: 8월 14일 말복의 금요일 아침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스녀입니다. 첫 곡은요 2037님이 신청하신 러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띄워드렸습니다. 향긋한 쑥국 몇 번 드시고 나니까 후딱 봄이 가듯이 팥빙수 몇 그루 시원하게 비우고 나면 긴 여름도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삼계탕, 곰탕, 설렁탕까지 뚝배기 세 그릇 충실히 챙겨 드시면요. 늦더위가 아직 짱짱하더라도 오늘로 삼복더위의 마지막 관문은 지나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은 보양식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있잖아요. 삼복더위 끝까지 왔다는 것도 그렇지만요. 오늘 퇴근길이면 광복절 황금 연휴가 쭉 이어진다는 것. 보양식보다 더 영양가 있는 기분 좋은 황금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 우리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요.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은빛 창가 인생이란 햇살처럼 따사롭고 바람처럼 시원하고 장미처럼 향기를 풍기면서 강물처럼 도도하게 자연처럼 천리에 순응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어울려가는 것이다. 인생이란 자연처럼이라는 글인데요. 인생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자연처럼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스럽다라는 말, 그 자체가 어쩌면 최고의 찬사 아닐까요? 요즘 우리는 무엇이든 인공의 힘을, 과학의 힘을 빌려서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어서라도 더 예뻐지려 하고 더 편리한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자연스럽지 않은 방향을 쫓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자연 미인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럽다라는 말이 가장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광복절 황금 연휴로 이어지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여름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일찍 다녀오신 분들 중에는 2탄으로 또 한 번 여름 휴가를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한쪽은 오션뷰, 한쪽은 숲뷰, 숲과 바다를 좌청룡, 우베코로 쭉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의 절경도 좋고요. 한적한 농촌이나 어촌에서 보내는 총캉수도 좋고요. 사람 많이 몰리지 않는 도심 근교 인천의 무공의 섬 여행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머무시든 자연과 함께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클래식 기타에 푹 빠져서 연주하는 이 노래 듣고 싶다고 7277님이 신청하셨어요. 캐롤 키드 When I Dream 들려드렸습니다. 인생이란 햇살처럼 따사롭고 바람처럼 시원하고 장미처럼 향기를 품으면서 강물처럼 도도하다. 이렇게 자연은 어울려가는 것이다 라고 시는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자연만 닮는다면 매사 크게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발 아래 키 작은 이름물을 풀꽃들은요, 훌쩍 큰 대나무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숲이 깊어 그늘이지면 그 그늘은 또 이끼를 품어주고요. 또 바닷물이 빠지면 갯벌의 수많은 생명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이죠. 우리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고 밀어내지 않고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그냥 두는 것. 그게 우리가 닮고 싶은 자연이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겠죠.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많이 들어오셔서 공감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요. 100원의 이름은 샵 10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7769님, 제가 수녀님 목소리를 들으면요, 어린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아, 그래요? 제 목소리가 추억을 불러오나요? 아우, 고마운 일이네요. 그러면서 이 노래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네요. 조성모의 가시나무.

가시나무 조성모였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사연 주신 분에게 한 분에게 이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 원하시면요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남겨주세요.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모두 당첨될지 모릅니다. 2주의 특별한 문화 선물. 바흐에서 피엘에 이르는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연주할 국내 정상급 3중주단 트리오 솔로스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 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공연하니까요. 원하시는 분 글머리 공연하시고 성함 남겨주시면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또 특별한 책 선물도 있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서사, 전 세계 천만 부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입니다.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 나이팅게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함, 주소까지 샵 1053으로 남겨주시고요. 글머리에는 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공감백배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감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추억의 노래 두 곡은요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그리고 1573님이 신청하신 푸른 하늘의 푸른 하늘 두 곡 듣고 오늘의 공감백배 만나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여름철 집 나간 입맛을 살려주는 별미는 네모다. 여름철 입맛을 살려주는 별미는 네모다. 네모 상자들 맛있게 시원하게 채워주세요. 여름철 이 음식이 입에 딱딱 달라붙는다 하는 그 맛있는 여름 별미들 네모 상자로 채워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 해보는 공감 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맛있는 여름 별미는 네모다. 그 맛있는 네모 상자 채워주세요. 어우, 벌써부터 입맛 도네요. 시즌송이 있듯이 사계절 별미들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죠. 먹는 게 남는 것이고 다 먹고 살자 하는 일이니까요. 본격적인 휴가철, 휴가지에서도 맛있는 여름 별미들을 먹는 그 맛에 또 피서의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우니까 입맛이 없지만 이 음식만 먹으면 여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여름 별미, 집 나간 입맛이 다시 돌아오는 여름 별미 네모다. 네모 상자들 기다립니다.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뚜그로도 기다릴게요. 3947님은요, 복날 다 지나가는데 저는 아직도 삼계탕 한 그릇을 못 먹었어요. 유유. 오늘 말복이잖아요. 퇴근길에 삼계탕 한 그릇 꼭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288님은 저는 개운한 장아찌파예요. 장아찌. 장아찌라고 하면 맛이 나죠. 그죠? 엄마가 해주신 머위 장아찌, 취나물 장아찌, 짭조름한 오이지 하나면 찬물에 밥 말아서 한 그릇 뚝딱 여름 입맛이 살아납니다라고 하셨어요. 벌써부터 침이 고입니다. 엄마표 장아찌라면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 어떤 맛도 흉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볼까요? 6135님.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냉면입니다. 특히 더운 날 밖에서 땀 한 바가지 흘리고 들어오면요. 냉면 한 그릇, 아, 그때부터 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저는 냉면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 더울 때는 생각이 나요. 더군다나 저는 물냉면을 좋아합니다. 땀 흘린 뒤에 먹는 냉면, 유난히 맛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시원한 냉면 노래로 우리 만나게 드실까요?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공감 백배, 여름철 별미는 네모다, 네모 간 채워주세요. 명카드라이브 냉면.

명카 드라이브 냉면 듣고 왔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맛있는 여름 별미는 네모다. 여러분의 맛있는 네모 상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7853님은요. 뭐니 뭐니 해도 휴가철 피서지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바베큐 꽃이 요리인데요. 우리 여자들은 쉬고 바베큐는 남자들이 도맡아서 하니까 더더욱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는 역시나 남이 해주는 요리니까요. 흐흐흐. 이거 정말 공감 백배입니다. 남이 해주는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거 이 말에 반박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사이구이님께서는요. 여름에는 안 먹던 배달 음식을 어쩔 수 없이 시키게 돼요. 불 앞에서 음식하는 게 너무 더워서요. 그런데 먹고 나면요. 먹을 때는 좋은데 일회용품들이 수북한 거 보면 환경에 대한 죄책감은 어쩔 수 없어요. 유유 하셨어요. 이게 참 갈등이에요. 그죠? 저도 제일 더운 곳이 어딘가 하면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에어컨 틀어도 더워요. 불 때문에. 그래서 이 더위에 불 앞에 서는 것이 곤욕이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서 드시는데요. 어쩌겠어요. 용기를 잘 씻어서 분리배출만 신경 써줘도 그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질까요? 8610님은요. 저는 여름에 무조건 열무김치 국수입니다. 새콤달콤한 국물에 국수 말아서 계란 하나 올리면 그게 진수성찬입니다. 흐흐. 남편은요. 그게 무슨 맛으로 먹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서로 취향이 다르니까요. 열무김치 국수 저도 좋아합니다. 새콤달콤한 그 국물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도는데요. 남편분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신 건가요? 한번 드셔보시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아예 드셔보시지도 않고 무슨 맛이냐 할지도 모르니까요. 근데 서로 취향이 다르니까 존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5162님도 저는 그냥 시원한 물에 밥 말아서 김치 안 하면 끝이에요. 와, 이보다 더 담백하고 확실한 여름 입맛도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사실 제일 어려운 순간에 제일 그리워지는 게 그냥 소박한 밥맛이에요. 흰 밥에 그냥 김치, 이게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2734님은요. 오, 장모님이 담가주신 오이소박이 하나로 이 여름 났다고 하네요. 이번 주에 또 얻으러 간다고요? 세상에나. 정말 처가댁 사랑이 이 여름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아닌지요. 오이소박이 얻으러 가시는 발걸음. 정말 가벼울 것 같긴 하네요. 4816님은 여름 별미하면 엄마가 해준 콩국수라고 하셨어요. 콩국수 하니까 저도 엄마 생각이 나네요. 이 음식 하나에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중심에 어머니가 계십니다. 장모님, 어머님. 이 엄마 생각나는 분들, 음식하면 엄마 생각나는 분들, 장모님 생각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 노래 들어볼까요? 박혜영님이 신청하신 나훈아 홍씨.

나오나 홍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공감백배 오늘은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감하는 시간. 오늘의 주제 여름 입맛을 살려주는 여름 별미는 네모다. 네모칸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배가 고파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6397님께서는요 아까 콩국수 얘기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름 별미는 콩국수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더운 날이면 시원한 콩국수를 만들어줬어요. 얼음 동동 띄운 콩국물에 소금 살짝 넣고 오이채 올려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유, 우리 많은 참전가족 여러분께서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그 모습의 그 풍경이 떠올랐어요.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그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음식들이 더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 국수 삶고 얼음 넣고 그 평범한 한 끼가 참 그리운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유, 9018님도 저는 여름 되면 회사 앞에 콩국수집에서 줄 서서 먹어요. 그런데 요즘 콩국수 한 그릇에 얼마인지 아세요? 15,000원이 넘더라고요. 어, 정말요? 제가 기억하는 건 10,000원 선인데 아, 요즘엔 웬만하면 다 15,000원, 2만 원 되긴 합니다. 이게 또 여름 별미니까 또 이때 먹지 않으면 언제 먹겠어요. 저도 오늘 콩국수 한 그릇 꼭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내주신 여름 별미들 입맛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삼계탕, 냉면, 열무김치, 국수, 콩국수까지. 소박한 이 한 끼가 우리 여름을 힘을 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 가운데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사연들 제가 꼼꼼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당첨자분에게는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배송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참전가족 여러분의 여름 별미 한 그릇으로 든든하게 채우시고 힘내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또 내일 아침 주말 아침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여행 음악에 스며들다로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고마웠고요. 끝곡은요. 3922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김동률 출발로 인사 나눌게요.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됐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4: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3: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4: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5: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6: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7: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어렸어요.
6: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5: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삼복에 몸을 보양하는 음식을 먹고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이기는 걸 복다림이라고 하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풍습인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안녕을 챙겨왔습니다. 입춘에는 입춘대기를 써붙이며 한 해의 행운을 빌었고, 동지에는 팥죽을 먹으며 애군을 멀리했고요. 또 오늘 같은 복날엔 복다림으로 지친 몸에 기운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스스로를 살피고 챙겨온 마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요. 그 마음이 남은 여름을 지나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복다림 같은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덴버 작곡 Perhaps Love,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존 덴버가 함께합니다. 기타 존 덴버고요. 들을까요?

0: 8월 14일 금요일 장인 밤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존 덴버의 Perhaps Love 테너 플라시드 도밍고 그리고 기타와 노래의 존 덴버 함께 이 아름다운 곡을 또 장인 밤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 말복을 맞아서 복다림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야, 이 정말 제가 결혼식 축가로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한 이 곡을 한 결혼식 축가로 한 200번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한 200번 제가 그 저 사람들 많이 맺어줬고 거의 헤어진 사람 없습니다. 한 명 정도. 아, 하여튼 그렇게 됐고요. 자, 이 Perhaps Love 또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말복 잘 이기시길 바래요. 아우 괜히 이렇게 막 복날에 좀 신경질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 자, 우리 서로 예,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어느덧 시계 보니 10시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선경 씨 올려주셨고요. 김양희 씨 반갑습니다. 유경랑 씨 오늘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즐겁게 들을게요. 감사해요. 이양선 씨도 안녕하세요. 요글 반갑습니다. 말복인 오늘 몸에 좋은 음식으로 복다리 마시고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곡 미리 감사하며 함께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친구들하고 그 저녁 때 양곱창을 먹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복다림이죠? 벌써 수박 먹었네 유경량 씨. 아유 빠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오늘 국제구조위원회 제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여러분이 그때 이곡 실리바르땅 그 생각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 신청곡으로 이렇게 골랐습니다. 까로 모차르트, 사랑하는 모차르트. 실비바르땅이 막 직접 까로 모차르트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요. 실비바르땅하고 옛날에 그 잘생긴 알랑들롱하고 좀 사귀지 않았나요? 생각이 나고 실비바르땅 뭐 정말 인기 높았던 최고의 미녀 그 가수이기도 하고 샹송의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이 G단조 1악장의 주제를 테마로 한 그런 샹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곡 몰랐었는데 여러분 덕분에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모차르트의 고향 살츠부르크 페스티벌에 제가 하루 다녀왔거든요. 꼬지판투 때 봤어요. 여자란 다그레. 근데 이 작품이 요새 좀 인기를 얻는 것이 내년에 있는 모차르트 보케 모차르트 생일 기념 페스티벌은 이제 롤란도 비아손이 음악 감독 맡으면서 요게 이제 1월 달에 열리거든요. 1월 모차르트 생일 주간에 열리는데 21일부터 31일까지 그 중에 보니까 꼬지판투 때 또 여자란 다그레 이 오페라도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이제 무슨 남미라든가 이런 곳에서 연주하는 모차르트풍의 곡들 그리고 또 샬리아핀의 채플린 영화를 모차르트 음악 반주로 이렇게 또 상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재밌는 페스티벌이 또 벌써부터 다 짜여져 있는 것이 참 일찍 준비한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자,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요클 늦었지만 함께합니다. 늦었다니요. 네, 아주 잘 오셨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자, 박정현 씨 디어 모차르트라고 해도 될까요? 그럼요. 그다음에 박정현 씨 일밤님 유클님들 안녕하세요. 기온은 높지만 하늘은 가을을 느끼게 하는 맑고 청량한 모습이에요. 입추가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도 안산하고 아직도 여름 휴가가 이어지는 듯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일기예보를 열심히 봤더니 다음 주에는 다시 덥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뭐 옛날만 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또 포카스팅 이 일기예보를 저 혼자 뇌피셜로 해봅니다. 자,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심포닉 댄시스 교향적 춤곡 작품 45 1악장 논 알레그로 너무 빠르지 않게 기를 페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심포닉 댄스. 아, 이 교향적 춤곡, 교향적 무곡 작품 45, 1악장 논 알레그로. 너무 빠르지 않게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안경규 씨가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금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말복이네요. 올여름도 이제 서서히 가을로 가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유능구 씨, 변함없이 유클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도 집을 나서니 여전히 무덥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037 쓰시는 분 명동백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말복이자 불금이네요. 오늘도 유클 들으며 쉼표를 얻어가요. 아유, 이렇게 또 예쁜 안단테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오페라를 더 깊고 특별하게 만나는 시간, 국립오페라단의 2026 오페라 아카데미 강좌 수강권을 드립니다. 먼저 향기로 듣는 오페라인데요. 프랑스 아로마 후각 디자이너 김유림 강사와 함께 라인의 황금 돈 까를로, 까르멘, 마술피리 속 이야기를 향기로 표현하고 나만의 아리아 향수를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만납니다. 9월부터 12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7시 30분에 시작하는 강좌고요. 10월과 11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는 키워드로 보는 오페라 클래스가 있습니다. 10월에는 오페라 평론가 이용수 교수, 음악학자 강지영, 범죄학자 조윤호, 공인회계사이자 KBS 라디오 프로듀서 출신 강성민 씨와 함께 영화, 역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키워드로 오페라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공연예술 전문가 발레 기획가죠. 한정호 씨, 그리고 오페라 평론가 손수연 교수, 전 스페인 대사 박상훈, 그리고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함께 발레 그림 여행, 아리아 속 편지 이야기로 오페라의 세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나봅니다. 오페라를 음악을 넘어 예술과 문화로 즐기는 특별한 강좌, 향기로 듣는 오페라, 키워드로 보는 오페라, 10월과 11월 클래스 수강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8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문자 샵1053으로 사연과 함께 오페라 클래스 신청하시고 성함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한 달 수강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 또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디장조 작품 12 1번의 3악장 론도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름이 고향입니다. 로렌소 가또가 고향이죠. 바이올린의

루트비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장조 작품 12 1번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바이올린의 로렌소 가또 그리고 피아노의 줄리안 리비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선물 또 하나 안내해드립니다.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 자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열리는데요. 아주 예술전당 음악당 콘서트홀 IBK 기업은행 체인버홀 리사이트홀에서 펼쳐집니다. 먼저 개막 공연은 202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통해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피아니스트 케빈 첸과 함께

올 라벨 프로그램으로 막을 올리고요. 지휘자 이승원이 이 지휘봉을 잡아서 SAC 예술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게 되고 폐막 공연은 첼리스트 아나스타시아 꼬베키나와 함께하는 올 쇼스타코비치 무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무대 위에 맨발의 뮤즈로 화제를 모은 아나스타시아 꼬베키나와 이승원이 지휘하는 SAC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공연 23일 공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베조트 압드라이모프가 또 펼쳐지고요. 피아니스트 케빈 첸의 올리스트 프로그램도 있고 뭐 카메라타 안티카 서울과 소프라노 남성 소프라니스트 사무엘 마리뇨 그리고 티모시 리다우트와 프랑크 듀프레 듀오 세계 평화 음악 앙상블 유첸 첸과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함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듀오 연주도 하게 되는 이 공연들이 아주 멋지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폐막 공연 8월 23일 공연 저희 선물 드리니까요. 일요일이고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샵 1053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연 이 여러분 이번에 또 선물 신청하셔서 즐거운 공연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8503 돌아오셨군요. 지난 3일 동안 들려주신 유럽여행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유클 덕분에 그동안 많은 곡을 학습했더라고요. 제게 익숙한 곡들이 거의 전부여서 감동이었어요. 맞춤 선곡 특히 스위스 여행을 하고 돌아온 직후에서 그런지 친숙하고 유명한 음악가들이 가깝게 느껴지는 가슴 설레는 감동. 국민학교 시절에 소꿉 친구들이 연상되기도 하고 추억에 잠기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드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보람 있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글쌈, 이 모든 강좌를 다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한 분당 한 강좌를 신청하셨습니다. 수 있고 당첨되시면 한 달 동안 네 번 진행되는 강의의 수강권을 드립니다. 자, 좋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다감한 백장님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나네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 한 사람을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예술가의 항구. 이번 주는 특집으로 꾸며 월요일에는 앤서니 홉킨스를 하루 동안 만나봤고요. 또 한 명의 예술가 하루 동안 집중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화가 이케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금기였습니다. 이 금기가 풀린 건 1988년 정부가 월북 예술가들의 작품을 해금하면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활동했던 많은 예술가가 다시 세상에 이름을 알렸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화가 이퀘대입니다. 이때 공개된 이퀘대의 작품에는 인물화가 특히 많았는데요. 저고리를 입은 여인부터 불황자, 또 중절모를 쓴 신사까지 그가 그린 얼굴에는 당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런 그림을 그린 이퀘대는 1913년 경상북도 칠곡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지주 가문에서 자랐지만 일찍 개화사상과 기독교를 받아들인 개방적인 집안 분위기 속에서 신식 교육을 받았는데요. 휘문고 시절에는 미술의 두각을 나타내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했고 졸업 무렵 결혼식을 올린 뒤 부부가 함께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도쿄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이퀘대는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체의 비례와 구조를 치밀하게 익혔는데요. 특히 인물화에 집중하죠. 그래서 그가 그린 인물들은 굵고 선명한 선과 정확한 형태, 그리고 비장한 표정으로 당시 조선 화단의 인물화와는 뚜렷하게 다른 인상을 남겼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마주르카 38번 F샵 단조 작품 59의 3, 피아니스트 블라지미르 아슈케나지의 연주입니다.

1945년 8월 해방은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32살의 이퀘대에게도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가 가득했는데요. 해방 직후 그린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에는 그때 결연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파란 두루마기를 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강렬한 눈빛과 굵은 눈썹, 우람한 팔에서 젊은 화가의 기계가 느껴지죠. 당시 이퀘대에게는 12살 위의 형 이여성이 있었는데요. 화가이자 역사학자, 독립운동가였던 형은 독립군의 자금을 댈 만큼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형의 영향을 받은 이퀘대도 해방 후 좌익 미술단체에 참여했지만 곧 이념 중심의 선전 미술과는 거리를 뒀고요. 대신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그리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분단과 전쟁은 그를 끊임없이 이념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죠. 1949년에는 보도연맹의 권유로 반공 포스터를 그려야 했고요. 한국전쟁이 터진 뒤에는 병든 어머니 때문에 서울에 남았다가 북한군의 요구로 스탈린과 김일성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결국 서울을 되찾은 뒤에는 좌익 인사로 분류되어 포로 수용소에 갇히는데요. 휴전 이후 남과 북 가운데 한쪽을 선택해야 했던 이퀘대는 결국 북한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분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죠. 1988년 월북작가 해금 이후 이퀘대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아버지의 그림 수십 점을 공개합니다.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자신이 바라본 사람과 세상을 그렸던 화가 이퀘대의 작품은 그렇게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는데요. 광복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지나온 예술가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자, 로베르트 푹스의 클라리넷 퀸텟, 클라리넷 오중주, 이플랫 장조 작품 102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빠르지만 매우 천천히 보통 템포로, 자, 클라리넷의 제바스티안 만츠, 데니시 스트링 퀄텟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로베르트 푹스의 클라리넷 퀸텟, 클라리넷 오중주, 이플랫 장조 작품 100위,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클라리넷의 세바스티안 먼츠, 그리고 데니쉬 스트링 퀄텟, 덴마크 현악 사중주단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예술가의 항구에서 만난 이쾌대 화가였습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다섯 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항선 씨, 실비 바르땅 노래 나왔었군요. 전화 통화하느라 놓쳤지만 감사합니다. 또한 일범님의 건강하신 음성 들으니 더욱 반갑습니다. 아니, 이항선 씨가 그 얘기하셨던 거군요. 아이고, 이거를 못 들어서 아쉽네요. 까로 모차르트 들려드렸고요. 박정현 씨, 역시 그런 일범님의 진행이 가장 유쾌해요. 감사합니다. 자, 다른 진행자님도 각자 개성 있는 진행으로 유쾌를 빛내주셨지만 일범님의 유쾌한 진행은 특허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허를 내면 요거 뭐 무슨 그 라이센스 그 들어오나요? 뭐.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말복 특집으로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함께하고 있고요. 또 2부에 즐거운 또 음악들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카페도 기대해 주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0: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야, 멋있네요. 조지 거슈윈의 Summertime 그리고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난 때때로 고아처럼 느껴져요. 이 흑인 영가 두 곡을 이어서 보컬의 마할리아 잭슨. 와, 노래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음질도 너무 훌륭한데요. 자, 피아노의 밀프렛 포울즈였고요. 이 마할리아 잭슨은 존 F. 케네디가 이제 그 어제 이제 그 워싱턴 D.C.에 갔을 때 요 기록을 봤는데 존 F. 케네디의 그 대통령 취임식 그 이 볼룸 무도회 때 1월 20일 1961년에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불렀고요. 화이트 하우스 이제 백악관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도 노래를 한 바 있지만 이 JFK 그 취임식 때 부른 것은 정말 그녀의 아주 기념비적인 일로 남아 있고 흑인 여성이 그리고 또 이제 마틴 루터 킹하고 굉장히 그 가까운 친구여서 Tell them about the dream, Martin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꿈에 대해서 얘기하라, 마틴. 그래서 결국 그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하는 유명한 그 연설을 했잖아요. 이 마할리아 잭슨의 또 아주 중요한 그 업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1747 쓰시는 분 8월 23일 폐막 공연 신청합니다. 이 공연 저 꼭 보여주세요. 쇼스타코비치도 첼리스트도 이승원 지휘자님도 너무 기대됩니다. 백자님이 휴가에서 돌아오셨군요. 네, 덕분에 저 또한 유크레 3일간의 유럽 여행으로 이번 여름 휴가를 대체했답니다. 이퀘대 처음 접하는 화가님도 유클 항구 덕분에 알게 됩니다. 유클 덕후 박서혜 드림 이렇게 또 올려주셨는데 우리 박서혜 씨 이름은 처음 뵙지만 너무 정말 이 진정한 사연이 좋아서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공연 때 저도 갈 예정이니까 그때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인사도 나누고요. 저도 이제 3박 5일 다녀왔는데 정말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아주. 근데 일정을 아주 딱 한 번만 빼놓고 버스가 늦게 와가지고 좀 한 번 놓친 적은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정말 그 일정에 잘 맞게 정말 하느님 보호하사 잘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주 너무나 행복한 그런 시간. 너무 피곤했지만 너무 행복한. 그래서 피곤한 것도 모르고 지낸 그런 시간이었고요. 자, 그래서 바이로이트하고 찰스브루크 한 공연씩 봤습니다. 자, 모빌코리아 윤활유 제공으로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함께하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토카타 C장조 작품 7, 피아니스트 이버 보거렐리치의 또 아주 매우 그 빠른 연주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박정현 씨가 아까 그 일범님의 유쾌한 진행은 특허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진행 특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특허가 이제 그 등록이 된다면 박정현 씨한테 한번 한턱 아주 건아하게 이렇게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지정화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클의 클래식을 들으며 만들어진 저의 작품입니다. 아니, 이거 그 맛있는 디저트들 아닌가요? 오, 이야, 이거를 또 이렇게 놀리시면서 보내시나요? 사진을? 아이고야, 이거 마들렌도 있는 것 같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내일은 제 생일이에요. 야호! 이렇게 올려주셔서 이상수 씨가 바로 또 생일 축하드려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정말 다 돈독한 우리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패밀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수 씨 안녕하세요. 올려주셨고요. 박정현 씨 서머타임 역시 흑인 특유의 음성이 참 잘 어울리네요. 그렇죠.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양선 씨도 잔잔하게 깊은 울림이 있네요. 올려주셨고 정순환 씨도 안녕하세요. 김정동 씨도 마할리아 잭슨 앨범을 올려주셨습니다. 와우 좋습니다. 이 앨범 사진 훌륭하네요. 골든 이 골든으로 된 황금색으로 된 마이크와 또 마할리아 잭슨의 분홍빛 의상과 노래하는 그 정열적인 모습이 잘 어울립니다. 김정동 씨의 가스펠 재즈 블루스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씨도 오셔서 실시간 TV 유쾌한 클래식 선곡표 CPBC 플러스 모두 확인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강동수 씨 오셨고요. 또 김정동 씨.

바이로이트 짤스 브레이크 올려주셨고, 또 김정동 씨가 아 이거 이보 뽀가리치 젊은 시절 사진 또 올려주셨습니다. 잘생긴 그런 아티스트였죠. 박만순 씨도 오셨고요. 여러 이런 곡을 악보로 쓴다는 건 진짜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클래식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즈의 즉흥 연주도 대단하지만 이걸 악보로 만들다니. 그렇죠. 슈만도 정말 대단한 천재였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든 커다란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이나 절벽의 바위 속에 생긴 깊고 어두운 공간인데요. 아주 오래전 인류에게는 비바람과 추위를 피하는 집이었고 때로는 그림을 남기는 거대한 화폭이기도 했습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는 고대 보물과 비밀이 숨겨진 모험의 장소로 이것이 자주 등장하고요. 박쥐는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것을 낮 동안의 쉼터나 겨울잠 장소로 주로 이용합니다. 또 작곡가 멘델스존은 스코틀랜드 여행 중에서 바다 한가운데 자리한 이것을 찾아갔다가 그 신비로운 풍경에 영감을 받아 헤브리디스 서곡, 일명 핑갈의 이것을 작곡하죠. 흔히 깊고 묵직한 울림이 있는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를 일컬어서 이것 보이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허스키 보이스, 2번 꿀 보이스, 3번 동굴 보이스, 그리고 4번 모기 보이스. 자, 이렇게 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세 곡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존 윌리엄스의 The Raiders March, 인디아나 존스 가운데서 Raiders 행진곡 Raiders of the Lost Ark,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그 한스 짐머 콘서트를 이제 또 보면서 존 윌리엄스하고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존 윌리엄스는 곡 작곡한 것마다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데 한스 짐머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 차이가 있다. 역시 그냥 배경으로 깔아주는 한스 짐머의 음악과 존 윌리엄스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음악은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 윌리엄스 승! 자,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디 플레더마우스 박쥐, 오페레타의 서곡 프리드리 하이더가 지휘한 쾰른 웨스트 저먼 라디오 오케스트라,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고요. 펠릭스 멘델스존의 디 헤브리덴 오더 디 핑갈 숄레 작품 26 오버처 듣겠습니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비너 필라모니커 연주로 감상하시는데요. 크리스티안 틸레만 요즘 그 바이로이트에 있거든요. 바이로이트에서 너무 지휘를 잘해서 지금 아주 그 연출은 너무 후지다. 근데 너무 지휘, 음악은 너무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루잉 사이클입니다. 자, 함께 만나보는데요. 자, 자연이 만든 신비로운 공간이자 깊고 묵직한 울림이 있는 매력적인 저음 목소리를 일컬어 이것 보이스, 이것 목소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허스키, 2번 꿀, 3번 동굴, 4번 모기.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하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클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음악 듣겠습니다.

Felix Mendelssohn의 Die Hebriden oder die Fingerschule 작품 26 오버처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Hebrides 이게 이제 Die Hebriden 이렇게 또 얘기하죠. 헤브리디스 서곡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핑갈의 동굴이었습니다. 펠릭스 맨델스존의 여행의 기록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지휘한 휘너 필라모니커 빈 필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지금 크리스티안 틸레만 바이루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주 명지휘 중입니다. 그 반지 시리즈 링. 자,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디 플레더마우스 오버처 박쥐 서곡인데요. 프리드리 하이더가 지휘한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존 윌리엄스의 The Raiders March, Raiders of the Lost Ark, Raiders 행진곡 정말 이때 재밌게 봤습니다. 아, 이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한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자, 이 스타워즈에 이어서 또 Raiders March, Raiders까지 정말 아주 최고의 또 재밌었던 영화 이렇게 꼽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오늘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4400 3번 동굴 생각만으로도 시원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맞히셨어요. 6473 정답 동굴이요. 네, 난임 시술 중인데 아,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데요. 음악 들으니 어디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도서관이라도 가보렵니다. 아이고, 고생 중이시네요. 저 그래서 저희 또 선물 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서관에 이제 가신 잘하셨습니다. 아주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조용히 또 기다려보시죠. 0367 처음 참여합니다. 동굴 보이스 듣기는 매일 듣고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 클래식을 들으며 하루 70명씩 드시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정말 이게 다 복을 짓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해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세 분께 4400, 6473, 0367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또 동굴 같은 여름 후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란 씨가 1번님 인스타보니 바그너 오페라 보셨던데 전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하이라이트 그것도 4시간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아서 오늘 하는 거 가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추천하시려나요? 당연히 추천하죠. 이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그너 오페라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셔서 멋진 또 한국의 저력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답 맞힌 세 분께는 이제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데 오늘의 정답인 동굴과 관련된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페르긴트가 산속 마왕의 동굴 궁전에 잡혀가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묘사한 곡이죠. 에드바르 그리크의 페르긴트 스위트 이 모음곡 1번 작품 46 가운데서 네 번째 곡입니다.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이 산왕인데 이 산왕도 이제 그 뭐 호빗은 아니고 이제 그 트롤 이제 도깨비들 자 그래서 리하르드 크라우스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에드바르 그리크의 페르귄트 모음곡 1번 작품 46, 이 4곡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산왕의 궁전에서 리알트 크라우스가 지휘한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서머타임 좋아하는 곡인데 너무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네요. 박만수 씨 어쩝니까? 한 번 더 나중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리고 엄계선 씨 그 덕수궁 이대원 전시회 다녀왔어요. 색상이 행복 그 자체였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민트 계열이 많아 더 좋았어요. 오늘은 유영국 전시회 보러 갑니다. 아주 시원하시겠네요. 유클과 함께 행복한 날 되셔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대원 선생님 저 옛날에 가나아트 센터에서 한번 뵀습니다. 인사드리고 자 채찍을 들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 될 듯한 곡입니다. 백장님 이런 곡을 감사합니다. Raiders March 듣고 올려주셨고요. 좋아하는 인디아나 존스 영화 반갑네요. 이제는 오디세이를 보고 왔는데 3시간이 어느 사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일일 박스 오피스 1위를 실감하고 왔습니다. 자, 핑가레 동굴 오늘 아직 에어컨이 필요 없는 건 동굴 음악을 들어서일까요? 상상만으로도 시원합니다. 아유 그리고 많은 분들 이렇게 올려주셔서 좋은 그 이 사연들 올려주셨는데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김정동 씨 오펜바흐의 대작 오페라 1864년 이 비엔나에서 초연된 오페라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크 오펜바흐의 레페드랑 라인의 요정들 오페라 중에서 서곡 오버처 함께 듣겠습니다. 이 오페레타 자 마크 민콥스키가 지휘한 레뮤지생들 루브르 나중에 호프만의 이야기 뱃노래에 차용되죠. 함께 들으시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고요. 감사드리고요. 내일 성모순천 대축일날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4%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김민석, 정청래 당 대표 후보 간 박빙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가를 변수인 국민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중구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세계 많은 청년들이 중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포인트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정평가율은 8%포인트 상승해 수치상 처음으로 긍정률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46%로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30%, 경제 민생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의 이유로는 외교 19%, 경제 민생 15%, 전반적으로 잘한다 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루어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청년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부위원장,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신진욱 중앙대학교 교수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발제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라면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정책 전반을 진단하고 예산과 행정, 소통체계를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김민석, 정청래 당대표 후보 간 박빙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종 결과를 가를 변수인 국민 여론조사는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가 정 후보를 1.45%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개된 순회 경선 결과와 내일 공개되는 호남 경선 결과, 모레 공개되는 서울 경기 경선 결과에 전국 대의원 투표 결과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합산해 오는 17일 당선자를 발표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SNS에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 보유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므로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곧 전당대회를 마치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이렇게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 노름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5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지만 이 중 135만 호는 작년에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한다며 이 중에서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건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세 곳에 2만 7천 호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대책 실행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급 대책 발표부터 착공까지 시차를 크게 단축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국민의힘은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고 협조 대상인 서울시 또한 정부의 대책 마련 발표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 중구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세계 많은 청년들이 중구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서울 중구와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길성 중구청장과 서울대교구 제1중구 용산지구장 박광원 신부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김 구청장은 2027 서울 WID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 세계 청년대회가 참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기대되기도 하고요. 또 설레이기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대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교구장 김종강 시몬대 주교가 성모승천 대축일을 앞두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종강 대주교는 담화문에서 성모님의 삶은 아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삶이었다며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눈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눈에 띄지 않았던 마리아를 찾아내 역사의 주역으로 뽑아 세우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당신 자녀로 삼으신 것이 먼저였다며 이것이 믿음사리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느님 시선이 만날 때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며 비록 우리 신앙이 흔들리더라도 성모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응답하며 기쁘고 설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교구사제 37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박덕수 신부, 박태범 신부, 박재현 신부, 김성태 신부를 원로사목자, 성사, 전담사제로 임명했습니다. 또 서정만 신부, 박상일 신부, 오창영 신부는 안식년을, 정태우 신부는 취향에 들어갑니다. 김윤호 신부는 대구 요양원 원목을 겸하도록 하고 본곡본당 주임의 서준홍 신부, 남산본당의 허나모 신부, 일대리구 전례협력사제의 곽재진 신부, 용계본당의 김영철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대덕본당의 여운동 신부, 사동본당의 정수철 신부, 오천본당의 방선도 신부, 예수성심신여회 포항모원과 포항성모병원 전례협력사제의 권호관 신부, 옥산본당의 김종률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최동석 신부는 앞산 및 북카페를 겸하도록 하고 삼덕본당 전례협력사제의 이도엽 신부, 금호본당의 배재근 신부, 군위본당의 김혜인 신부, 일대리구 사무국장의 마석진 신부, 만촌 이동본당의 황대환 신부, 도동본당의 이효석 신부,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성영산 신부, 구평본당의 김병홍 신부, 이대리구 사무차장 및 젊은이 사목 담당의 김영민 신부, 파라과이 교포사목의 배영인 신부, 삼대리구 사무차장 및 젊은이 사목 담당의 우형원 신부, 가톨릭 신문사 홍보주간의 이근희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상동본당 보좌의 이창훈 신부,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원목의 김재우 신부, 황성본당 보좌의 박균배 신부, 세계청년대회 교구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의 조홍범 신부, 사동본당 보좌의 한덕현 신부, 한티 피적의 집 보좌의 박천주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부임일자는 오는 21일입니다. 경상북도가 건의한 2차전지 연관업종의 국가산단 입주 규제 개선안이 정부의 투자혁신 지원 방안에 반영돼 폐배터리에서 리튬과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업이 구미와 포항 국가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를 검토 중인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1천억 원 이상, 신규 고용은 13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폐기물 업종으로 분류돼 입주가 제한됐던 재자원화 기업에 대해서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 분류를 적용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립세계박물관이 광복절 연휴인 내일부터 17일까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연휴 동안 학생 항일운동 특별전 해설이, 방자유기박물관에서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활용한 만들기 체험을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4.7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베르네 시메온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 오세요. 영업 209일째 라디오 빵집입니다. 2026년 8월 14일 금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주인장 김강룡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요즘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이제 8월 중순인데요. 아휴, 슬슬 지쳐간다면 한 번쯤 고양이처럼 살아볼까냥? 이 고양이들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 냥이들은요, 쓸데없이 서두르지 않죠. 평소에는 이 숨소리도 고요하게, 우리 비지땀 송송 솟는 속도보다 느긋하게, 가끔은 그냥 가만히 있기 놀이도 즐기죠. 이 유연하고 늘어지게 기지개도 한번 쫙 피고요, 그대로 잠시 이 순간을 즐겨라옹.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강용인의 빵집 지금 오픈합니다.

0: 신신우 씨의 라디오 빵집 금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함께 듣고 왔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우리의 이 삶의 지혜를 때로는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도 그렇고 사자나 호랑이도 그렇고 평소엔 그렇게 서둘러서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죠. 진짜 진짜 필요한 순간에만 아주 민첩하게 행동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라디오 함께 들으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진짜로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라면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우리 마음의 속도 조절도 좀 하면서 저랑 같이 이 또 마음의 기분과 생각을 환기시킬 겸 우리 냥냥 냥이처럼 유연하고 느긋하게 기지개 한번 키비고 시작해볼게요. 와우, 야. 신신우 씨 라디오 빵집 오늘 무심한데 좀 시크하게 함께 하는데요. 오픈 시간부터 오늘도 라디오 빵집 손님분들 북적북적 찾아와주고 계시네요. 2037님께서요. 오늘도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말복이자 불금이네요. 내일부터 광복절이자 또 성모승천 대축일 연휴인데요. 주말도 주일도 미사드리고 놀러가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2037님 어서 오시고요. 맞아요. 오늘 딱 놀러가면 이 토일 오늘 일시까지 해서 이제 금토일월 이렇게 연휴로 좀 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쉬러 가신다고 미사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토요일은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 드리셔야 되고요. 주일은 이제 연중 20주일 미사 함께 들으셔야죠. 이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신부님 그러면 토요일 저녁 미사 드리면 한 큐의 해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 아쉽게도 네, 이번 주는 안 됩니다. 네, 토요일 날 드리는 미사는 다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고요. 주일 미사는 주일에만 따로 이렇게 드리셔야 돼요. 네, 특전 우리가 토요 저녁 미사라고 토요 주일 저녁 미사라고 하는 미사 이번 주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참고하셔서 또 미사 안에서 더 많은 은총 받으시길 바래요. 오늘 또 이렇게 말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닭들 좀 드시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세희님 오셨는데요. 우리 용디 신부님 반갑습니다. 샬롬. 내일이 올해 제 81주년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부님 태극기 개양 하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 아쉽게도 네, 제 방에 태극기가 없네요. 대신 마음으로 또 이렇게 태극기 개양하면서 우리 또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신 많은 분들 또 기억하고 기도해야겠어요. 7880님께서 신부님 209일 축하드려요. 저희 집 고양이 스핑크스 이 보미가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복 삼계탕 드셨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아, 저는 아직 삼계탕 못 먹었고요. 이따 저녁에 가서 먹지 않을까요? 네. 저희 사제간에도 이제 고양이가 있거든요. 제가 키우는 고양이는 아니고 저희 이제 주임 신부님께서 키우시는 고양이인데 제가 또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이제 놀아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 사제간 고양이 지금 사제간에서 아주 늘어지게 자고 있을 텐데 네, 부럽네요. 오늘도 아주 신나고 기쁘게 빵집 이렇게 문 열어봤는데요. 우리 빵집 손님분들 출석 체크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오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성모승천 대축일 광복절 연휴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비아님께서요, 와 불금이면 늘 설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는 좀 덜 설레네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주일이 되면 우리 어린이 미사 그리고 중고등부 미사 청년 미사 이렇게 강론 준비를 하고 PPT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그대로 똑같이 하기로 해서 이제 미사가 여섯 대가 됐어요. 그래서 PPT를 여섯 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이라서 아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PPT와 함께 이제 묻혀서 살아야 되는 네, 그런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성모승천 대축일 너무나도 기쁜 시간이지만 네, 한편으로는 빨리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갖고 있네요. 네. 춘희바라기님께서도 저도 내일 저녁 6시, 모레 저녁 6시 미사 두 번 참석 예정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춘희바라기님 훌륭하십니다. 이제 또 이렇게 미사가 대축일 미사가 끼게 되면 우리 많은 봉사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시죠. 우리 전례단, 성가대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화이팅 하시면서 이번 또 은총 가득한 성모승천 대축일 보내시길 바래요. 오지수 미칼라님께서 찬미수님 저는 된장찌개, 닭가슴살, 콩나물과 점심밥 먹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말복의 닭가슴살도 보양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 좀 더 맛있는 거 약간 우리 몸을 채워줄 수 있는 거 드셔야 되는데 그래도 건강관리가 최고긴 하죠. 네. 별사랑해님께서 반갑습니다 용대신부님 여름 끝자락 말복 보양식 드셨나요? 저희 어제 저녁 미리 삼겹살 파티 했답니다. 모두 남은 더위 건강하게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어제 저녁 또 그제 저녁 이틀 동안 이제 신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신학생 두 팀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우리 학사님들 왔으니까 또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엊그저께는 돼지갈비 먹었고요. 어제는 이제 삼겹살과 목살 먹었습니다. 네.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방학이 또 끝날 때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인사 오고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가졌는데요. 저도 약간 이제 몸보신 겸 해서 이제 고기, 꼬기꼬기 네, 먹게 되었네요. 이혜경 잼마님께서 저도 출첵합니다. 우리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이혜경 잼마님 2부에도 아주 맛있는 코너가 기다리고 있죠. 끝까지 쭉 함께해 주세요. 우리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함께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한 달 만에 모시게 되는 수녀님입니다. 신신우신 전속 순례지기 한국 순교복자 수도회 최소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오늘 맛있는 빵집 순례 떠나볼 예정인데요. 수녀님 어떻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는지 오늘은 또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주실지 함께 기대하면서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또 함께 듣고 싶은 노래들 또 나누고 싶은 일상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최유리의 당신은 누구시길래.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또 연휴를 맞이해서 훌쩍 떠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이번 연휴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함께 보내주세요. 맛있는 맞춤 선곡도 오늘 꽉꽉 채워드릴게요. 류채첼리아님께서 용대신부님과 우리 빵집 가족분들 성모승천대 축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보양식 드시고 남은 여름 건강히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또 빵집 가족분들과 함께 마음을 채워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은방울꽃님께서 말복이라 삼계탕 대신에 빵 중에 빵 영성체와 우리 CPBC 빵으로 대신할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또 이렇게 사진까지 함께 빵톡에 올려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빵, 그 빵이 우리의 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죠. 우리가 이 주님의 빵, 또 성모승천대축일과 주일 이틀 동안 함께 잘 모시면서요. 이 영육간의 건강을 함께 잘 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우리 퐁퐁 김재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우리 평화방송 CPBC 신신우신 가족 여러분과 우리 용디에게 성모승천대축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성모님이 예수님의 엄마잖아요. 그럼 분명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성모님께서 해주신 보양식, 성모님의 집밥을 먹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우리 성모님은 어떻게 음식 손맛이 좀 있으셨을까?

그 성모님의 어떤 손맛과 그런 사랑이 담겨있는 음식을 또 먹고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애 예수님께서 무럭무럭 자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성모 성천 대축일 앞두고 그런 성모님의 마음 생각하면서 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거미와 바비킴이 함께 부릅니다. 러브 레시피.

거미와 바비킴이 함께 부는 러브 레시피, 에릭남과 치즈의 퍼스 러브 함께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우리 프라님께서 출첵합니다 라고 출석 인사 남겨주셨고요. 한경숙 마리아나님께서도 찬미수님 하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퐁퐁 김재님께서 그 생명의 빵 맛있겠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가끔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부님 성체도 좀 맛있는 빵으로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들아 미안하지만 그럴 순 없단다. 노사라님께서 신부님 성모승천 대축에 축하드립니다. 우리 말복을 끝으로 남은 더위 잘 보내시고 거룩한 성모승천 대축에 은총 충만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우리 노사라님께서도 성모님의 그러한 또 기쁨 안에서 또 주님의 은총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우리 이애니님께서 우리 공덕동 주임 신부님이 키우시는 우리 사절간에 있는 고양이가 우리 강용 신부님한테 주임 신부님처럼 대하진 않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저희 사제간 고양이는 저를 더 좋아합니다. 이 신부님이 그럴 거면 너가 데리고 가서 키워 라고 하실 정도로, 네, 저를 많이 이렇게 또 사랑해주고 제 이제 메신저 프로필 사진도 그 고양이로 되어 있기도 해요. 네,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화분 위에 축 늘어져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제 메신저 프로필로 만들어놨네요. 네. 7009님께서 아침부터 디자인하고 약재 담고 분주하네요. 우리 디자인 예쁘죠 신부님? 감정에 따라 맛 선택하라고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또 7009님께서 직접 디자인한 이렇게 신맛, 쓴맛, 매운맛 여러가지 맛이 담겨있는 이 커피잔 디자인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 제주도 좋으셔. 제주도 좋으셔. 저 이제 그림을 진짜 못 그려가지고, 아, 이렇게 황금선을 가진 분들 너무나도 부러운데요. 너무 디자인 잘하셨고요. 아침부터 분주하지만 또 뿌듯함이 이렇게 있으실 것 같네요. 이세희님께서 미남 영대 신부님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들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우리 이세희님의 신청곡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에일리의 보여줄게 두 곡 이어서 듣고 왔는데요. 어머어머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우리 신신우 신 금요일 2부 길어드는 빵집 옆 성지순례. 오늘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떠나는데요. 자, 과연 2부 우리가 어느 성지를 찾아갈지 2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8: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9: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저 빵집 진정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윤도연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함께 들었는데요. 어머 신부님 아직 가을 아니에요 라고 옆에서 수녀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엊그제까지는 약간 가을 날씨였는데 약간 오늘부터 또 다시 조금 더워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름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오늘 이제 열심히 샀대 아이들 복사 아이들을 만났는데 신부님 저 이제 다음 주에 계약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이들의 여름방학이 끝났으면 이제 가을이 올 때가 됐구나. 또 이제 수능시험이 이제 D-100일이 깨져가지고 두 자릿수를 이렇게 하면서 앞두고 있는데요. 이 수능시험 되면 추운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아, 또 가을이 금방 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가을이 오고 있는 좋은 이 시대, 이 시절에 정말 이 연휴 뭐 하면 좋을까? 역시 성지순례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준비된 금요일 2부 우리 맛있는 빵지순례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찾아오신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최주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이 빵집역 성지순례 떠나볼 텐데요. 우리 수녀님과 함께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수녀님 광고 듣고 만나볼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K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옆 K성지순례
0: 맛있는 빵지순례.

0: 주말을 앞둔 금요일 우리 을지로 본점 라디오 빵집에 다들 모이셨나요? 우리 깃발 대신 빵들과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신신우신 성지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니 목소리가 더 좋아지셨어요.
1: 아니 오랜만에 하니까 네. 너무 반갑고 좋네요.
0: 아, 그러니까 목도 좀 쉬신 것 같고 아, 네. 편안한 마음으로 맞아요. 오늘 좀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1: 오랜만에 이 그 시작하는 이 따라라라 네. 들으니까 신나더라고.
0: 역시 가끔 봐야 네, 아, 더 반가운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아니 수녀님 어떻게 휴가는 좀 다녀오셨나요?
1: 휴가요?
0: 여름에 논문만
1: 우리
0: 쓰고
1: 우리 뭐 휴가가 어딨나요?
0: 제가 우리 수녀님 지난주에 가톨릭 문화박람회 아. 때 이렇게 뵀는데 수녀님 이제 문화박람회에서도 수도의 부스 또 이렇게 맞아요. 함께 하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홍보하시는 모습에 아유 우리 수녀님 정말 쉴 날이 없구나 제가 약간 그런 생각했습니다.
1: 근데 사실 문화박람회가 토요일 주일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은 꽤 더웠는데 주일부터는 되게 선선해가지고 좀 괜찮았었어요.
0: 맞아요. 좀 이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함께 가질 수 있었는데요. 또 이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뜨거우면 아유 못하겠다 싫다 이런 마음인데 시원해지면 그래도 좀 해볼만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수녀님들 저희 이제 순규 영상 부스를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수도복을 입고 그 위에 또 한복을 네, 입고서 맞아요. 다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수도복도 딱 보면은 그냥 겉에만 보이시겠지만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녀님들이 진짜 너무 더웠는데도 그 이제 순교자 복장 포졸 복장을 하고서도 누구 한 사람 찡그리는 수임 없이 예, 예. 수녀님 수사님들 모두가 다 정말 신나게 하셨어요. 특히 그 저기 신자분들 끌고 와서 예. 순교시키는 걸 너무 신나하더라고.
0: 아, 맞아요.

0: 아니 저도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는 네. 이제 순교복자 부스 이렇게 지나갈 때 수녀님 저 잡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부님 어떻게 순교 체험 한번 하고 가세요. 그래서 어머 수녀님 제가 히히히 때도 하고 이미 여러 번 우리 세라피나 수녀님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 신부님 순교는 내일 해야지 라고 하시면서 또 죽어야 된다고.
1: 아 역시 네. 복자회.
0: 네, 저를 네. 이렇게 끌고 가셨던 기억이 나고요. 또 이제 우리 수녀님 만나면서 함께 조금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일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늘 안면만 이렇게 좀 있고 이제 수녀님 안녕하세요 인사만 드렸던 수녀님이 갑자기 어머 신부님 저 신부님 동기 신부님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와 이 바닥에 또 이렇게 좁구나라는 생각을 또 네, 했네요.
1: 맞아요. 어디서나 네. 저도 이제 그날 다니면서 신신우신 들으셨던 분이라든가 이제 저희 수도회 유튜브 이제 구독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만나면서 아 잘 살아야 된다. 특히 가톨릭 행사 때는 몸가짐을 바르게 네, 얼굴 찡그리지 맞아요, 맞아요. 않고 네. 해야 한다라는 다짐을 또 네. 했습니다.
0: 스마일 하면서
1: 네, 스마일. 네.
0: 우리 오연희님께서 우리 사계절 뚜렷한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아 저는 요새 봄 가을이 좀 짧아지는 게 속상해요.
1: 아, 맞아요. 네. 아쉽죠.
0: 봄 가을에 또 성지순례 가면
1: 아 너무 좋죠.
0: 아름다운 경치가 네. 있는데 너무 이제 여름하고 겨울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1: 이제는 정말 성지순례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여름과 겨울에
0: 더워 죽던가 얼어
1: 네,
0: 죽던가
1: 그쵸. 네. 순교자의 그 고통을 네. 정말로 체험하는 성지순례가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별사랑이님께서 2부 첫 곡이 수녀님을 더 보고 싶게 하는 것 같아요. 수녀님 무더위 잘 보내셨나요? 아직 한낮에 햇살이 뜨겁긴 하지만 또 건강하신 모습 뵙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수녀님 이렇게 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계절 어디로 좀 떠나보면 좋을까요?
1: 네. 아,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또 힌트를 잊어버렸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힌트를 좀 고민해 보자면은 네. 아, 이게 오늘 많은 분들이 제가 미리 보니까 이제 내일이 성무승천 대축일이라 그런지 네. 성모님 관련한 성지들을 많이 이렇게 추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이미
0: 한 바퀴 돌았죠.
1: 네, 네. 성모님 관련한 성지를 한 번 다 소개를 한 적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연휴잖아요. 이번 17일이 또 대체 공휴일이고 이러니까 네. 이때에 가족들과 함께 순례하기에 좋은 곳은 어딘가 하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장소이고 네. 또 저 오늘 소개할 곳은 두 군데인데요. 네. 관련한 성인을 맞추셔도 되고 네, 혹은 두 군데 다 추측해 보셔도 되겠는데 이제 힌트로는 나는 천주교인이요.
0: 아 너무 강력한 힌트를 또 주셨네.
1: 아 근데 김령원 신부님은 아니고요. 네. 나는 천주교인이요라는 네. 이 말씀과 관련한 네,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관련한 성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한 곳은 순교 성지고 한 곳은 이 성인의 생가이자 묘가 있는 곳이에요. 네, 이 정도 하면은 혹시 네.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요?
0: 오늘은 좀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인을 기준으로 네.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말한 성인 네. 맞춰주시고 오늘 함께 떠날 성지는 그 성인과 또 관련된 생가가 있는 곳 네. 네, 그곳이 어딘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방송 토크를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또 맛있는 빵지술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녀님께서 내주신 성지 맞춰보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0: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빵집점 성지순례 떠나보고 있는데요. 아, 수녀님 힌트 너무 쉬웠나 봐요. 다 맞추셨어, 다 맞추셨어. 네. 8480님께서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 구산 성지 아닌가요? 우리 몇 해 전 코로나 전에 아숨 도민의 연극 명도를 봤는데 생각이 나네요. 나는 네, 네. 이렇게 노래가 또 이렇게 불러 천주교인이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셨고 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9941님께서도 한 곳은 알겠어요. 우리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 생가가 있는 진묘가 있는 경기도 하남 구산성지라고 보내셨고요. 0808님께서도 구산성지 남한산성 이렇게 또 보내셨네요. 우리 오지수 미카엘라님도 경기도 하남시의 구산성지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별사랑이님 노사라님 모두 우리 구산성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양봉업자 모이세 신부님 오셨는데요. 정답 구산성지 남한산성 참을 수 없어서 참여합니다. 아자!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모이세 수사님 반칙 아닌가요?
1: 아유, 네. 제가 그래서 조용히 하라 그랬죠. 네. 거기다가.
0: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맞춰주신 맞습니다. 성지. 오늘 함께 떠날 성지 또 만날 성인 누구죠?
1: 네. 바로 구산성지 그리고 남한산성 순교 성지를 이제 순례하면서 네. 특별히 성 김성우 안토니오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아니 우리 아까 청취자분들 중에 한 분도 물어봐 주셨는데 나는 천주교인이요 말을 한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아닌가요?
1: 네. 김대건 신부님도 네. 이제 내가 천주교인이요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또 그보다 더 전에 이런 나는 천주교인이요라는 신앙 고백을 하신 성인이 바로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이신데요. 아주 유명한 노래 아까 살짝 하셨지만 네. 저도 이따가 오늘 신청곡으로 했는데요. 나는 천주교인이요.
0: 아, 요 음이었군요.
1: 요 뒤에가 네. 중요합니다. 네, 네, 네.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이제 뒤에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곳 구산성지에 가면은 많이 접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사생간 천주교인.
0: 사생간 천주교인. 네. 죽든 살든 천주교인이다.
1: 그쵸. 네. 이제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께서 하셨습니다.
0: 네. 그럼 오늘 우리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빵집 옆 성지순례 구산성지와 남한산성으로 우리 성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네. 자, 구산성지 위치가 어디에 있죠?
1: 네, 경기도 하남. 네. 네, 현재 이제 하남시 망월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원래 이곳이 이제 구산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이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이제 생가가 있는 마을이었어요. 본래는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이 이제 입교를 하기 전에 네. 그 전부터 이곳에 살았는데요.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은 이제 형제가 세 명 있었어요. 삼형제 중에 첫째였고요. 굉장히 온순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이곳에서 굉장히 또 부유하게 네.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데 어느 날 천주교에 대해서 듣게 된 후에는 이 형제들과 함께 곧 이 천주교에 대해 알아보고 입교를 네, 결심을 했습니다.
0: 삼형제가 같이.
1: 네. 네. 먼저 이제 그런데 부친도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부친도 입교하신 후에 선종을 하셨고요. 그 후에 이제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모두 입교를 하고 그뿐 아니라 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 구산 마을에 전교를 한 거죠.
0: 아~
1: 그래서 마을 전체가 곧 열심한 신자 마을 교촌이 되었던 것입니다.
0: 와, 그 성인 한 명으로 이 마을 공동체 전체가 네. 신앙 공동체가 됐네요.
1: 그렇죠. 그 후에 이제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이 그래서 이 구산 교촌에 첫 회장으로서도 활동을 하면서 이 신자들을 정말 모범적인 신앙으로 이끄셨는데 그런데도 이 김성우 성인은 더욱더 이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지키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사생활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로 떠났습니다.
0: 한양으로?
1: 네네. 네. 한양에 가서 그래야 이제 신부님도 조금 더 만나기가 수월하고 그래서 성사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울로 가서 집에 네. 또 작은 경당까지 마련을 네, 해서 또 신부님을 모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웃에게 정말 서스럼 없이 신앙적인 권고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열심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본래는 이 구산에 살 때는 원래 유복한 집안이었어요.
0: 네.
1: 그래서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이 신자가 되면은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0: 왜요? 왜요?
1: 아무래도 가난해지게 되고 쉽게 자신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게 되고
0: 내어주고 네. 나눠쓰고
1: 그리고
0: 또,
1: 그리고 이렇게 서울로 이주를 네. 함으로써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땅, 이 재산 이런 또. 것들을 정리하고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필연적으로 신자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이 마을 공동체 비신자들이 많은 이 마을 공동체에 쉽게 낄 수가 없었죠. 마을의 구시라든가 그쵸. 제사라든가 이런 것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세상

0: 재물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원래는 되게 풍요롭게 살다가 이 넉넉지 못한 형편이 되었는데도 사실은 아쉬울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내가
1: 맞아요.
0: 누리던 것들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하지만 전혀 그런 세상적인 것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신앙을 더 우선했다라는 거죠. 이 김성우 성인이 체포가 되게 되었던 때는 기해박해가 끝날
1: 네,
0: 무렵이었어요.
1: 오.
0: 기해박해는 1839년에
1: 네.
0: 일어나는데, 김성우 성인의 경우에는 1840년 1월에 이 끝자락에 한 배교자의 고발로 인해서 체포가 되었다고
1: 아,
0: 합니다.
1: 그렇군요.
0: 이미 넉넉지도 못했지만, 집이랑 가산까지 모두 몰수당하고, 그렇게 이제 체포가 되었는데요. 체포되어서는 이 감옥, 옥, 이제 옥에 갇히잖아요.
1: 네.
0: 근데 옥에 갇혀서 이 옥을 자신의 집처럼 생각했다고 해요.
1: 옥살이가 쉽지 않았을 텐데.
0: 그렇죠. 아, 이제 여기가 내 남은 여생은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는 이 옥이 나의 집이다 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15개월간,
1: 네.
0: 네, 1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옥중 생활을 하면서도 단한 번도 이 목숨을 부지하거나 또 석방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한 거죠.
1: 아, 그쵸.
0: 네. 내 남은, 내 목숨은 하느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옥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1: 네.
0: 모든, 매일매일이 이제 순교의 순간이고 매일매일이 신앙 고백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렇게 옥중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정말 열심히 지키면서, 특히 그 옥중에는 신자도 있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죄인들도 있잖아요.
1: 네.
0: 이 죄인들, 외교인들인 이 죄수들에게도 이렇게 굉장히 감명적인 설교를
1: 와,
0: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두 명이나 옥중에서 입교를 했다고 합니다.
1: 아,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0: 네.
1: 옥에 갇혀있는 성인의 모습을 보고, 입교를 할
0: 근데
1: 정도로, 네.
0: 김성우 성인이 또 이렇게 교리도 가르쳐주고, 천주교, 하느님에 대한 것들을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두 명이나 입교를 하고, 또 이제 이 옥중에서 끌려 나가서 계속 문초를 받을 때에 굉장히 이 유명한 신앙 고백,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생간 천주교인. 저는 살아서도 천주교인이고 죽어서도 천주교인일 것입니다 하는 이 정말 유명한 이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1: 네.
0: 그래서 포도청에서 형조로까지 끌려가셔서 곤장을 60대나 맞고,
1: 아, 세상에, 세상에.
0: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한테 받는 사랑의 매,
1: 네.
0: 이거랑 비교할 수가
1: 그쵸,
0: 없죠.
1: 네.
0: 완전히 그 치도곤의 경우에는 이 치도곤이 170cm 정도
1: 네.
0: 되는 몽둥이에요. 이걸로 한 대만 맞아도 살이 터진다고 합니다.
1: 이제 한열대 맞으면 뼈가 막 드러나는데.
0: 근데 이거를 60대나 맞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대단한 용기로 결코 배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종이에만 베어도
1: 아프죠.
0: 얼마나 아파요. 제가 이제 가끔씩 그런 걸 느껴요. 이 아픔을 참지 못하는 나를 봤을 때. 아, 순교는 진짜 어떻게 하는
1: 쉽지 않다.
0: 걸까?
1: 네.
0: 그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데, 우리 김성우 성인은 곤장을 60대나 치도곤을 그렇게 많이 맞으면서도 변함없이 훌륭한 용기로 신앙 고백을 이어가셨고, 그 이튿날 밤에 이제 교수형으로, 네, 그렇게 바라시던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인의 나이가
1: 네.
0: 47.
1: 47. 아.
0: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젊은
1: 그렇죠.
0: 때죠.
1: 그렇죠. 네.
0: 네. 그게 이제 1841년 4월 29일이었다고 합니다. 김성우 성인의 이제 시신은 후에 그 생가가 있는
1: 네.
0: 구산에 이제 모셔와서 안장을 했고, 지금도 그곳에 묘가 있습니다.
1: 묘소가 있군요.
0: 네네,
1: 그대로.
0: 진묘가
1: 네.
0: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산 성지는, 물론 이제 성인이 후에 신앙 생활을 위해서 서울로 가서 이제 순교는 포천과 이제 형조에서 하셨지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묻히게 되었고, 그래서 김성우 성인이 처음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에 대한 이 어떤 깊은 고민과 그리고 회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순교 후에 그 이제 증거가 되는 이 시신이 묻힌 곳이 바로 구산성지입니다.
1: 어떻게 보면 이 구산성지

0: 있습니다. 네. 순교 후에도 그곳에 묻히게 되면서 이 교우들이 순교자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모범을 따라서 더욱더 굳건한 신앙을 지금까지도 이어왔다고 할 수 있겠죠.
1: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배교의 유혹이 생길 때마다 그 성인의 무덤을 보면서 그렇죠. 아, 우리도 저 성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우리 꽃비띠 바라기님께서 우리 한국 순교복자 수녀의 세라피나 수녀님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뵈요. 너무 기다렸어요. 저번 주 가톨릭 문화박람회 가서 우리 순교복자 수녀의 부스에서 저는 다리에 줄을 묶고 낭독하는 그 순교 체험 프로그램 했어요. 칼 들고 휘리릭 돌리시는 수녀님 표정이 살아계시더라고요.
0: 아유, 네. 우리 수녀님들이 네.
1: 전문가 이제 어,
0: 누구 순교 시킬 때 제일 신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 네. 이게 맞나? 맞아요. 네. 이 다리에 이제 줄을 묶고 줄이를 틀리기 맞아요. 위해서 네. 줄을 묶고 신앙 고백을 이제 대본을 드리거든요. 이걸 이제 신자분들이 하시는데 바로 그 체험을 통해서 아 우리가 죽음 앞에서 고통 앞에서 내가 천주교 신자로서 나는 어떤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체험을 네, 하는 것이 우리 우리 그 부스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1: 저도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그 부스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수녀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사약을 먹이셨어요. 사실 이제 말로는 사약이지만 이제 몸에 좋은 어떤 아, 액체를 또 주셨는데 이제 애들이 한 입 딱 먹더니 어 써요 맛없어요 이러고 이제 안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 맛없어 어 아파 어 싫어 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0: 맞아요.
1: 이 순교를 위해서는 정말 그보다도 정말 수백 배 수천 배의 어려움을 뛰어넘고 우리가 하느님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부스 체험이지 않나 싶었네요. 우리 한경숙 마리아나님께서 어? 저도 이번에 구산성지 가봤어요 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지수 미칼라님께서 저도 아픔이 느껴지네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진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진짜 감히 상상도 못하죠, 못할 정도로 네. 0808님께서 오늘 방송에 절로 머리가 숙여지며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퐁퐁김재님께서 성 김성호 안토니오 형제님이 또 감옥에서 기도했다네요. 우리 또 47살이었다니 되게 젊은 나이였군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아 정말로 그 고통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가늠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그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를 보면서 또 내 삶을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1: 네, 우리 이 애니님께서 진짜 작은 상처에서 우리 순교자분들의 그 숭고한 순교 정신과 예수님의 상처까지 생각하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0: 맞아요.
1: 보내셨어요.
0: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이 정말로 이 죽음 앞에서 문초를 당하는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그 희생을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거기에 일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1: 네.
0: 그것들이 순교자들의 이런 증언이나 기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1: 우리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께서 나는 천주교인이요라고 이렇게 또 남기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언제 이렇게 남기신 걸까요? 뭐 옥에 갇히셨을 때 아니면
0: 문초를 이제
1: 문초를 당하실 때아그 고통 중에
0: 그렇죠.
1: 정말 이게 험난한
0: 배교하라는 그런 어떤 겁박이나 고문 고통 앞에서. 내가 지금 죽을지언정 배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네. 하셨죠.
1: 우리 수녀님 추천곡으로 그래서 또 네. 이와 맞는 노래 골라주셨다고.
0: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천주교인이요 한번 듣고 네. 구산성지 그리고 이어서 남한산성까지 한번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김태진 신부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김태진 신부님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천주교인이요. 이 말에 남기신 주인공, 네. 오늘 또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을 만나보러 함께 떠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성인과 관련된 성지로 이렇게 구산 성지 뽑아주셨고요. 또 이어서 남한산 성까지 함께 또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1: 네.
0: 또 이렇게 좀 성지 소개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그 구산 성지 하남에 있는데요. 뭐 이런데 성지가 있나? 처음에 이제 저는 그 대중교통으로, 네. 갔었기 때문에 뭐 처음 가볼 때는 여기 성지가 어딨지 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제 구산 성지가 딱 등장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저는 정말 평화롭다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그것은 그 오랜 시간 동안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과 이 교우들의 기도가 이렇게 품어져 있던 장소였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산 성지의 정문을, 네. 들어가면은 구산 성지 이렇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잘 모르는데, 네. 이 정문, 은총문이라고 하는 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성모님께서, 네. 우리 순례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성모님을 먼저 만날 수가 있고, 이 성모님을 뵙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안당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0: 네. 안당문.
1: 네. 안당.
0: 안당 안쪽에 있는 마당 안당?
1: 안당? 그 안당일까?
0: 모른당? 안당 모른당?
1: 옛날에는, 네. 안토니오, 네. 이 세례명을 안당이라고 불렀어요.
0: 아, 그래요?
1: 옛날에는 이 한자로
0: 프란치스코 방지거,
1: 네, 그렇죠.
0: 베네딕토 분도, 그렇죠. 하는 것처럼,
1: 네, 안당.
0: 안토니오를 안당. 안당 모른당 아니고. 네.
1: 그래서 이, 네, 안당문이
0: 김성우
1: 있습니다.
0: 안토니오니까 안당문이 있구나.
1: 그쵸. 이 안당문을 들어가면은 이 순교자 성인과 순교자들의 묘가 있어요. 묘역이. 사실은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묘뿐만이 아니라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가족들, 네. 형제들도 다 순교를 하셨거든요. 그분들의 묘도 함께 있습니다.
0: 가족묘네요.
1: 네네. 네. 이제 가족묘와 또 이 그곳에서 그곳 출신의 순교자들의 묘가 있는데요. 이 순교자 묘역.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참배하고 묵상하실 수가 있고, 이 묘역을 지나서야 성당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성지 성당이 또 이렇게 잘 네네. 마련이 되어 있군요.
1: 그리고 또 이 성당도 굉장히 독특한, 네. 굉장히 포근하고 앉아서 되게 머물고 싶은 그런 분위기의 성당인데요. 이 성당의 좀 또 특이한 점은 이 성당의 나무 네. 창문. 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이 창문에 이 나무 창살이 네. 모두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순교자들이 고통을 받았던 이제 포승줄, 네. 창살, 이제 곤장 이런 것들을 형상화한 이제 형구의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 창틀을 그냥 뭐 만든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네, 의미들을 섞어가지고
1: 네, 묵상할 네.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고요한 이 나무 느낌의 성당에 앉아서 네. 순교자들의 신앙을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성지 안쪽에는 묵주기도의 길, 또 김성우 성인의 동상이 있는 이제 뜰 그리고 곳곳에 굉장히 기도하면서 산책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묵주기도를 하거나 조용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머물기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0: 네.
1: 안 가보셨죠?
0: 안 가봤어요. 네. 일단 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네네. 이번 또 우리가
1: 지하철로도 충분히 네, 가고요.
0: 금토일 월 이렇게 또 연휴 기간이기도 하니까요. 또 성모성천 대축일이나 뭐 주일 또 아니면 월요일 연휴까지 맞아서 네. 가족분들하고도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아주 좋아요.
0: 날씨가 또 이제 조금 한풀 꺾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에 산책도 좀 이렇게 네. 하고 묵주기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지순례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에서 성지에서 모시고 있는 이 순교자들의 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인 김성우 안토니오의 묘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종 이제 김덕심, 김윤심, 김성희 이 세 분의 묘가 있고 또 이제 순교자 김차희, 김경희, 김윤희 그리고 최지현, 심치려 이 순교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다 구산 성지와 네. 관련한 분들이시고요. 특히 이 하느님의 종 세 분은 그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동생 두 분, 네, 동생 두 분과 아들 네. 이렇게 순교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동생들의 아들들, 사촌의 아들 모두 순교하셨고 이곳에 묻혔는데 이분들이 순교하신 곳이 어딘가?
0: 네.
1: 바로 남한산성.
0: 아, 그래서 오늘 두 곳을 이렇게 네. 연결해서 소개를 그렇죠. 해준다 그러셨군요.
1: 그 두 성지가 멀지도 않고 네. 당시 이제 이곳을 관할하고 있던 네, 남한산성 바로 순교 성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남한산성 하면은 등산이나
0: 네, 그렇죠. 영화의 그 남한산성
1: 야유회라든가 네. 또 이제 그곳에 또 맛집도 많아요. 그렇게 이제 놀러 많이 가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는 성지 순례를 하러 이 남한산성에 갑니다. 바로 이 김성우 안토니오 성인의 동생들, 아들, 그리고 형제의 아들들이 순교하신 곳, 이 남한산성 순교 성지는 특히 이 기해밖에 병인밖에 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신유박해 때 순교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이곳의 순교자는 복자 한덕운 토마스입니다. 네. 이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 따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0: 나중에 또 좋은 기회에 한번.
1: 네, 네. 네. 이 남한산성 순교성지 김성우 성인의 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순교한 이곳은 특히 이제 물론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모두 순교자들이 있지만 특히 기해 병인박해 때에 약 300여 명의 순교자들이 참수형, 교수형, 장살형 등으로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네.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36분밖에 없어요.
0: 그게 남기질 못했군요.
1: 네네,
0: 기록을.
1: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복자 한덕운 토마스와 이제 김성우 성인의 일가 그리고 이제 단내 출신의 이제 정은 바오로 정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요. 특히 이 남한산성 순교 성지를 이렇게 순례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 이제 순교자들의 모습을 동상으로 해두었는데 네. 뭔 이 양파

0: 팔이 이런 동상이 있어요. 양팔이 뒤로 묶이고 네. 고개를 이렇게 고개가 뒤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얼굴에 얼굴에를 이렇게 덮어져 있는 그런 네. 동상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것은 바로 백지사.
1: 아, 숨을 막혀서 그렇죠. 죽게 하는.
0: 네. 네. 백지사형은 병인 박해 때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처형 방법인데요. 하도 피를 보니까 이것도 이제 박해자들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안한 게 바로 백지사였는데요. 질식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순교자의 양팔과 양다리를 뒤로 해서 나무 기둥에 묶고 머리 상투도 이제 묶어서 고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얼굴에 물을 뿌리고 창호지를 한 장씩 겹쳐서 숨을 막게 하는 그 형벌이 바로 백지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저희 수녀님들도 사실 이 백지사를 히히히 때 순교체험 때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하지 않았지만. 네. 근데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되게 공포스러워요.
1: 맞아요.
0: 이 숨, 이 한지가, 창호지가 이 코와 입에 붙어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그게 굉장히 두렵고
1: 맞아요.
0: 무섭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제 체험이기 때문에 제가 체험했을 때는 이제 더 힘들 때는 손을 들어서 이제 신호를 달라고 했었는데 순교자들은
1: 아무리 발버둥 쳐도
0: 그쵸. 그리고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은 거죠. 그 순간들을
1: 이게 또 한 장씩 덮는 게 한 장 덮을 때는 또 숨 쉴만한데 두 장이면 막혔어
0: 맞아요.
1: 세 장이면 막 안 쉬어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0: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고통스럽겠어요. 네. 한 칼에 죽는 게 아니라 이 백지사형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도 꼭 한번 가셔서 이곳을 이 안쪽까지도 쭉 걸어서 이제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남한산성 현재 이제 순교 현양비와 성당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남한산성의 동문이 네. 치명터이고 동문 왼쪽 길 밑에 이제 깊숙한 곳에 시구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치명터 처형이 이루어진 후에 순교자들의 시신을 이제 그 시구문을 통해서 이 밑에 개울로 그냥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구문이 있고 또 남한산성에 이제 북문과 서문, 남문으로 향하는 그 로터리 길이 있는데 그곳에 예전에 이제 옥터가 네.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남한산성 성당 주변으로 이 이제 걸어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도보 순례를 한다고 생각하고 남한산성을 순례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사실 이 주변은 다 식당이에요.
1: 맛집이 많군요.
0: 네. 관광지.
1: 네.
0: 그래서 등산객이 많고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곳을 순례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정말 시끄러운 세상살이 속에서 남한산성 이 순교 성지가 정말 홀로 고요히 이 순교자들을 기리고 있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느꼈어요.
1: 네.
0: 그리고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위치구나. 예수님의 위치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 한가운데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알지만
1: 그렇죠, 그렇죠.
0: 모르는 세상의 이 한 가운데에서
1: 예수님이 있든 없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0: 예수님께서 네. 돌아가셨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정말 남한산성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세상은 정말 세상의 가치 안에서 바쁘게 돌아가고 자신의 것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 순교자들은 우리 또 성지는 정말 이 신앙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은 아무도 몰라줘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앙의 증거를 확인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모르는 예수님의 죽음, 세상이 모르는 순교자들의 그 증거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성지순례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퐁퐁 김재님께서 아 남한산성과 구산성지가 그렇게 관련이 있군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제 김성웅 안토니오 성인 이렇게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성인의 이제 생가와 묘소가 있는 구산성지 그리고 성인의 가족들이 또 순교했던 네. 이렇게 남한산성 이렇게 함께 둘러봤는데요. 오늘 수녀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우리 이 세상 속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이 순교자들의 자리 그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안에 또 잘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주 맛있는 빵지순례 떠나봤고요. 수녀님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오셨는데 함께 해주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0: 네. 아 이게 제가 매주 하다가 네. 한 달에 한번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아, 예, 너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반면 이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번 오고 다른 분들이 네. 또 금요일을 이렇게 나와주시면서 또 더욱 더 풍요롭게 채워주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네. 양가 감정이네요. 아쉽기도 하고
1: 좋기도 하고
0: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 우리 순교자들에 관한 교회 역사에 관해서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최수지 수녀님과 함께 오늘 맛있는 빵지순례 떠나봤고요. 수녀님과는 다음 달에 또 함께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녀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강용인의 신신우신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주말과 또 주일 이렇게 성모승천 대축일 또 주일 미사 또 잘 챙겨서 또 생명의 빵 드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라디오 빵집 문을 다시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양채윤과 이원락의 목소리로 성모송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2: 키팅
1: 에몬스 가구
2: 키팅
1: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2: 키팅
1: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2: 키팅
1: 집을 완성할 땐
2: 키팅
1: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3: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전거를 탈 때 중요한 거 뭘까요? 맞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페달을 밟는 건데요. 그런데 계속 페달을 밟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다고 합니다. 나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시선처리인데요.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할 때도, 또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할 때도 이 시선처리는 중요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 우리 행복가족들은 어디에 눈길을 두고 계신가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세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바라봤던 분,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았던 분. 8월 14일 금요일인 오늘은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이에요.

0: 거야.
1: 오늘의 첫곡 보이스메인 따뜻한 거야 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어릴 적 두발 자전거 배울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앞에 봐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넘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느낌이 쎄할 때가 있죠. 도대체 언제 손을 놓으신 건지 아빠는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걸 알아챈 순간 이제 겁이 나서 땅을 내려보다가 비틀비틀거리다 넘어지고 말죠. 우리의 삶도 신앙도 그런 시선 처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눈앞의 걱정에만 시선을 두고 있으면 그 걱정이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에나 부에만 시선을 두고 있으면 열심히 살아온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은 시선의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척도로 모든 걸 바라보던 시선을 사랑이신 하느님께 두고 눈을 떼지 않는다면 흔들림 없이 사랑이신 그분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흔들림 없는 정답과 마음껏 흔들려도 자유로운 오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지난 11일 교황청 온전한 인간발전 촉진부가 기술의 무장해제, 평화에 봉사하기, 예방적 책임으로서의 정치라는 다소 긴 제목의 담화 주제를 미리 발표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첫 회칙, 고귀한 인류를 바탕으로 군사적 결정을 AI에게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면서 모든 이가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고 무엇보다 기술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에서부터 평화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담화 주제는 과연 무슨 날을 기념해 발표될까요? 2027년 1월 1일 제60차 세계 땡땡의 날인데요. 1번 세계 평화의 날, 2번 세계 전쟁의 날, 3번 세계 불금의 날.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방에서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에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선물로 드립니다.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 책,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더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 듣는 동안 정답과 오답 받아볼게요.

비틀즈 All You Need Is Love였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1번 세계 평화의 날이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날, 1968년 성바오로 6세 교황님이 제정하신 날인데요. 매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내년 세계 평화의 날까지 우리 전 세계 교회와 기관들이 이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이나 뭐 캠페인,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름쯤에 주제를, 담화 주제를 미리 발표한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기념해서 평화의 모우이신 성모님께 세계 평화를 전구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밤 9시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전쟁 종식을 통한 세계 평화 기도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세호님 정답 1번 평화 잘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오답도 지금 보이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그리고 대건 안드레아님도 평화, 엘리사벳님도 평화의 날 하셨고요. 너튜브로도 조선진님 1번, 또 문자로도 6699님 1번 하시면서 평화를 빕니다 하고 평화까지 빌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정답 선물은 6699님께 드리고요. 오늘 액상 마그네슘 받아가실 센스 있는 오답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9527님 오늘 정말로 택배의 날이기도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이 택배의 날이에요? 뭐 택배 많이 시키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택배의 노동에 대해서 좀 더 쉬는 시간을 갖고 그런 날이겠죠? 이런 택배의 날인 줄은 몰랐네요. 2552님 삼계탕의 날, 복날 하시면서 어디 삼계탕 드셨나요? 하셨어요. 맞네요. 여러분 오늘 말복이잖아요. 몸보신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녁에 먹으려고 그냥 혼자서 먹기 좋은 반계탕 지금 저녁에 집에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엘리사벳님, 내일부터 3일간 편하게 쉴 수 있는 행복한 날 하셨어요. 맞아요. 아, 제가 오늘 왜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월요일이 휴일이죠. 이런 불금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오늘 우리 마음껏 누리자고요. 그리고 평화, 우리가 누구예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잖아요. 우리 가스통 사장 신부님께서 4번 평화방송의 날 하셨어요. 역시 사장 시부님은 센스가 다르시죠? 맞아요. 여러분 평화와 함께 우리 평화방송도 떠올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9님은 조은포 신부님이 노래해주시는 날 하셨어요. 미리 오늘 코너를 알고 계시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오답 선물은 네, 2552님께 드리고요. 우리 사장 신부님은 제가 더 좋은 거 챙겨드릴게요. 2552님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류니 부릅니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 이 곡 들을 동안 요즘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나눠주세요. 뭐 내 시선을 제대 위 십자가에 자꾸 머물게 된다. 이런 거룩한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삐져나온 남편의 코털에 자꾸 시선이 간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0931번 무료 어플 CPBC빵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처갓집에서 차담 나누고 가세요. 요즘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문자부터 볼까요? 3400님. 두 번이나 봤는데도 아직도 시선이 가는 블라우스가 있어요. 이거 사야 하는 걸까요? 아, 두 번 봤는데도 아직도 시선이 머문다 그러면 사야죠. 에이, 안 그러면 평생 그 블라우스만 생각날 거예요. 한 번에 꽂혔는데 좀 지나더니 생각 안 나더라. 이 정도면 안 사는 게 맞는데 계속 생각이 간다면 사셔야 미련이 없을 겁니다. 5902님, 요즘 자꾸 꽃에 눈이 가요. 꽃 사진을 그렇게 찍어요. 나이가 든 걸까요? 하셨습니다. 아, 꽃. 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나 아닌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내 앨범에, 내 프로필 사진에 꽃 사진이 많아지고 있는가 아닌가. 예,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꽃 예쁜 거 이렇게 좋아하면 어때요? 나의 어떤 좀 삶에 여유로움이 생기고 꽃을 한번 살펴볼 여유로움이 생기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좋은 거죠. 3764님, 딸내미 치마에 자꾸 눈이 갑니다. 너무 짧게 입고 다녀요. 그러실 수 있죠. 어르신들 시선에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저도 이해는 돼요. 저도 물론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어릴수록 그냥 단정하게 입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나이니까. 그치만 이렇게 말린다고 말려지지가 않잖아요. 어차피 조금만 나이 들면 이제 짧은 치마가 불편하고 괜히 또 긴 치마가 왠지 좀 더 세련돼 보이고 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저도 요즘 짧은 거 입으라 해도 못 입겠더라고요. 대건 안드레아님, 저는 날씨 기사에 눈이 많이 가요.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인데 다행히 제주에는 주말에 비 소식이 있네요. 아휴, 다행입니다. 대구도 한동안 좀 시원해지나 싶더니 다시 더워져서 이거 진짜야? 하고 오늘은 좀 시원할까? 오늘은 좀 나을까? 하고 저도 계속 날씨를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차담 선물은 우리 따님의 치마에 자꾸 눈이 가신다는 3764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1, 2, 3

0: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장 노래해드리리. 아네스의 행복찻집 금요일에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비장 노래해드리리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어요. 우리 행복가족들이 포효하는 감성 발라더라는 멋진 별명을 지어주신 그분, 조원포 바오로 신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니다, 신부님.
1: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넘었죠, 1년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1: 그동안 참 바쁘게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0: 네.
1: 본당을 옮긴 것도 바빴고, 네, 아. 지금 이제 세례식 준비한다고, 또 여름 행사 준비한다고, 진행한다고 네. 많이 바빴습니다.
0: 그러셨군요. 맞아요. 이전에는 황성성당에 계셨고, 지금이 네. 반야월성당이시죠?
1: 네, 반야월성당에 있습니다.
0: 네, 우리 반야월성당 신자분들 댓글 문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아, 그래도 우리 스텔라님 방송 시작할 때부터 반갑습니다. 신부님 응원하러 왔어요 하고 이렇게 좀 대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1: 아, 예. 안 그래도 제가 5점 이상 맞추고 홍보를 좀 했더니 아, 신자분들이 최고 보신다고. 네.
0: 진짜요? 지금 듣고만 계신 분들 신부님께 응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본당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데 뭐 여전히 사랑도 많이 받고 계신가요?
1: 네,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네. 본당이 그 어르신들이 좀 많은 본당인데 네, 평일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미사 마치고 1층 카페에서 네. 커피 한잔하면서 맛있게 잘 지내고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되게 어떤 신부님을 존경하면서도 좀 내 손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약간 하면. 손자처럼 잘 대해주세요. 네. 한 번씩 용돈도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0: 아, 진짜. 아, 사랑 많이 받고 계시네요. 네. 네, 다행입니다. 또 제 기억 속에 신부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막 물총 쏘고
1: 맞아요, 맞아요.
0: 아이들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 남아있거든요.
1: 요새도 애들 괴롭히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0: 아, 괴롭히는 재미로요?
1: 네.
0: 아, 여전하십니다.
1: 네. 네. 벌써부터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토요일날 애들 만날 생각에.
0: 큰일 났다, 우리 친구들. 김재은님, 원포 신부님 응원하러 왔어요 하셨고, 크리니크님도 신부님 노래 들어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점점점 응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모두 모두 반갑고요. 뭐 이렇게 잘 지내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한동안 좀 역대급 폭염으로 모두가 힘들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신부님께서는 올해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1: 일단은 지난주 오늘도 조금 덥긴 하던데
0: 맞아요.
1: 네, 네. 지난주까지 엄청 무더웠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 더위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0: 아, 고생했다. 아, 고생했다. 내 자신.
1: 네. 네, 네. 뭐 더위도 더위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여름 행사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많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7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0: 네.
1: 초등부신학교,
0: 아.
1: 중고등부신학교 또 청년 연수까지 세 개가 겹쳐가지고
0: 아이고야.
1: 네, 엄청 바쁘게 지냈습니다.
0: 네, 역시 신부님도 이 신앙학교 시즌을 피해갈 수 없으셨군요.
1: 네, 그래도 네. 다 끝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0: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0: 네. 우리도 이제 이 여름을 추억의 한 페이지로 넘기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잖아요.
1: 네.
0: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노래해드리리 오늘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1: 지난번에는 제가 아마 작년인가? 예, 그때 출연했을 때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왔었는데 네. 오늘은 위로와 용기라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0: 네.
1: 오늘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위로와 용기가 많이 필요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먹고 사는 걱정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까지 걱정과 근심으로 네, 가득한 분들이 많던데
0: 네.
1: 그분들께 노래로서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자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0: 위로와 용기. 요즘 네. 뭐 이 더위로나 보나 요즘 상황으로 보나 딱 필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지게 근데 주제 설명을 해주셔놓고 저한테 썸네일 만들라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 아, 이 사진은 제가 좀 재밌게 요즘 다들 힘든데 축 처지고 우울하게 지내는데
0: 네.
1: 작은 웃음과 행복을 드리고자
0: 네.
1: 에, 용기가 필요할 때 제가 용기 그릇을 들고
0: 아, 뭘 네. 담는 그 용기 에,
1: 하느님한테 이거 용기를 주세요 하면서 이 안에 담아주세요라고 아,
0: 용기에 용기를 담아주세요
1: 에, 용기 그릇에 용기를 담아주세요 네. 그리고 위로 쳐다보면서 아, 하느님께 위로를 주세요 하면서 이제 쳐다보는 네, 사진이 에, 요 아, 썸네일 사진입니다
0: 그 사이 이런 또 아재 개그를 담아주셨네요
1: 네 재미있게 좀 만들어보자
0: 네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서 그냥 위로와 용기 큰 글씨만 보시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이 신부님의 아주 재미있는 아재 개그 한번 봐주시고요. 자,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실 오늘의 첫 곡 소개해 주시죠.
1: 아, 오늘 제가 준비한 첫 곡은요. 그 외라는 성가인데요.
0: 아.
1: 사실 이 성가는 창세기 31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가입니다. 가사를 좀 이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0: 네.
1: 네, 슬퍼하며 걱정하는 또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아무 염려 말아라 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은 메시지 같은 성가입니다.
0: 네.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1: 아, 예.
0: 네, 잘 불러주시길 바랄게요.
1: 파이팅!
0: 파이팅! 첫 곡 외에 우리 조원포 바오로 신부님께서 라이브로 불러주십니다.

0: 와, 마지막에 그 올리는 거 원래 그런 거예요?
1: 제가 조금 편곡을 해봤습니다.
0: 와, 네. 역시 포효하는 감성 발라드 그대로시네요.
1: 네.
0: 아, 첫 곡 왜 잘 들었습니다. 참, 근데 이게 기교 없이 담백하게 불러주시니까 오히려 이 가사가 더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 걱정 말아라.
1: 네.
0: 네, 그리고 지금 너튜브에 아주 눈에 띄는 댓글이 있는데요. 제임스님께서 남자 양희은 같으세요 하셨어요.
1: 양희은, 네.
0: 남자 양희은, 약간 창법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나중에 네. 양희은 네, 노래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0: 나중에 또 커버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1: 네.
0: 아, 이렇게 막 박수 보내주시고요. 아, 신부님 음이탈 하셨어요 하시면서.
1: 아, 그래요?
0: 그래도 그 라이브가 더 위로가 됩니다. 윤세호님 남겨주셨고요. 또 리미틀리스님도 너무 좋아요. 위로가 됩니다. 김재은님 멋져요 신부님 하고 남겨주셨어요. 물한 모금 하시고요. 아, 이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 곡인데 노래 가사가 창세기 31장이라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면요.
1: 이 노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그 야곱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 믿고 그분께서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또 신뢰하며 그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외삼촌 라반에게 많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당했거든요, 야곱이.
0: 네.
1: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 믿고 하느님께서 자를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런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도 그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성가 가사처럼 또 하느님께서 야곱을 위로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우리도 아마 위로해 주실 겁니다.
0: 네.
1: 하느님의 위로를 받아서 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진짜 이 가사에 딱 축약이 돼 있잖아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1: 네.
0: 내가 너를 지키리라.
1: 네.
0: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얼마나 이 든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0: 좀 마음이 불안할 때면 이 곡을 찾아서 듣고는 하거든요.
1: 아, 예.
0: 네. 그럼 우리 신부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좀 언제 마음으로 느껴보셨어요?
1: 저도 힘든 순간마다 하느님을 참 애타게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편할 때는 우리가 하느님 생각 잘 안 나잖아요.
0: 솔직히.
1: 네, 하느님 떠올리지도 않고 그냥 내 행복에 좀 빠져서 사는 경우 많은데
0: 네.
1: 힘든 순간일 때,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느님을 아마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럴 때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걱정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위로해 주실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용기를 가지고 계속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멘.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렇게 요즘 먹고 살기 어려워서 걱정하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라라고 하셨는데 물론 뭐 요즘 모두가 그렇긴 하지만
1: 네.
0: 특별히 또 청년들이랑 가까운 보좌신부님이시니까 아무래도 네. 좀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주제를 정하신 걸까요?
1: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당 청년들을 매주 만나는데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청년들이 참 먹고 사는 걱정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0: 맞아요.
1: 생계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직장에서도 힘들어서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또 취업이 안 돼서 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그들 모두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0: 그렇군요. 어쩐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청년에게도 네. 그런 좀 위로가 전해지더라고요.
1: 네.
0: 아,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신부님께서 불러주신 노래처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임유진님께서도 아, 저도 청년인데 신부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하고 하셨어요. 네, 그 마음으로 오늘 위로 많이 받으시고 그렇게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1: 네, 두 번째 곡도 성가인데요.
0: 네.
1: 그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성가입니다. 앞서 왜라는 성가가 창세기 31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가라면 이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성가는 이사야서 43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성가입니다.
0: 네.
1: 자세한 이야기는 노래 부르고 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너는 내 것이라.

0: 아, 두 번째 곡도 너는 내 것이라 포효하는 감성 발라더에 정말 아주 마음 깊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안 두려워할게요, 이모님.
1: 네.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음이 탈날까 봐.
0: 그래도 시원하게 불러주시니까 아유,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빵톡으로 윤세호님, 아 조원포시보님 시원한 라이브 최고 하셨고요. 대건안드레아님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신부님. 또 엘리사벳님, 매력적인 신부님 목소리 짝짝짝짝짝 하고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는 내 것이라 이 곡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셨나요?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불렀습니다. 이 노래도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바빌론 유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0: 네.
1: 하느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바벨론 유배에서 구원해고 해방시켜주겠다라는 네.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0: 그렇군요. 얼마나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 이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마이크 피치가 막 넘어가가지고
1: 아, 예.
0: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주셨고 네. 김재은님도 아우 네 신부님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샘솟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근데 이 곡도 참 좋은 게 그냥 이렇게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도 물론 위로가 되지만 하느님이 나를 콕 집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용기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정말
1: 맞습니다
0: 네. 네. 오늘따라 이런 성경 내용들이 다 아는 내용이어도 참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신부님 노래의 힘일까요?
1: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합니다
0: 프란치스코, 선우 프란치스코님, 삼촌 사랑해요. 노래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제 조카인데.
0: 조카예요?
1: 네, 조카가 이 댓글을 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 살인가?
0: 아 이렇게 조카의 마음을 담아서 이 부모님이 네. 이렇게 네. 아 네 그래도 반가워요 우리 한 살 프란치스코 네 이렇게 모두가 또 위로를 얻고 네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는데요 우리 신부님께서는 사제서품 때 하느님의 네. 것으로 도장을 꽝 찍으셨잖아요
1: 네
0: 이런 하느님 거 하느님의 사람 이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사실 뭐 사제로서 서품 받고 네 하느님의 도구로 그런 뽑혔는데 사실 사제라고 해서 다 두려움과 걱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다른 신부님들도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저도 가끔씩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한 번씩 새로운 본당에 이동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때
0: 네.
1: 또는 처음 시작해보는 일을 어떻게 맡아서 해야 할 때 또는 고유성사나 면담을 통해서 신자들의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0: 말과 이야기로 위로를 해줘야 되냐 그런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1: 네.
0: 그때마다 한 번씩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네, 도움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말고 네, 한 번씩 하느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성당이라도 좋고 또 집에서라도 좋고 또 차 안이라도 좋고 잠시 내가 짬을 내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느님께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진다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1: 네, 뭐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런 좀 힘을 얻을 수 있고 언제든지 네.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거군요.
0: 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백이 있다고 믿고
1: 백이 생기는 거.
0: 네.
1: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 출연도 이렇게 하느님께서 걱정 말고 나만 믿어 하고 하시던가요? 그런 말 없으셨어요?
0: 응답을 예, 못 받았는데 하여튼
1: 잘할 거야 하고 믿고 계셨나 보다.
0: 네. 뭐.
1: 아니, 그럼요. 언제나 뭐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러면 혹시 지금 정말 오늘 방송 보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려고 이 방송을 켜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그런 분들께 좀 직접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주신다면
0: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어둠의 터널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있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0: 예, 그분들이 힘들 때마다 제가 앞서 불러드린 그 왜라는 성가라든지 너는 내 것이라는 성가를 들으면서 하느님께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또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순간이 하느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느님의 믿음을 시험받고 길을 떠났듯이 또 의인이었던 욥도 불행이 닥쳐서 어려운 순간에 처했지만 그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게 하셨듯이 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십자가의 길을 잘 겪으시면서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느님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네. 정말 기도라는 게 어떤 그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뭐 소극적인 행위가 절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기도의 힘은 분명히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굳게 믿으시고 이렇게 신부님이 더해주시는 이 노래와 이 위로의 말씀과 노래로 다시 좀 힘을 내셔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곡 더 불러주실 건데요. 우리 노래해드릴 이 마지막 곡입니다. 어떤 곡이죠?
0: 마지막 곡은 그 가요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 위로와 용기와 관련된 노래인데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2015년에 방영되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네. 드라마 OST인데요.
1: 어?
0: 그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아, 네, 노래입니다.
1: 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0: 네.
1: 아, 완벽한 끝곡이네요.
0: 네.
1: 네, 좋습니다. 이 곡을 끝으로 우리 조원포 바오로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선물 당첨자도 공개할게요. 지금까지 노래해드리리 반야월 성당 조원포 바오로 신부님의 위로와 용기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걱정 마세요, 여러분.
1: 걱정 마세요. 네, 노래해드릴 이 마지막 곡 걱정 말아요 그대 조원포 바오로 신부님의 라이브였습니다. 윤세호님, 신부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치만 아쉬워요. 가지 마세요. 하셨는데 우리 이렇게 윤세호님이 이렇게까지 그 출연자들을 붙잡지 않으신데 정말 좀 감명 받으셨나 봅니다. 신부님 매력이 되게 있으시죠? 되게 뭔가 편안하면서도 진지한 무언가가 있으시고 또 목소리도 매력이 있으시고 그 매력에 빠지신 것 같네요. 또 크리니크님도 원포 신부님 노래에 커다란 용기와 위로를 얻고 갑니다 하셨고요. 임유진님은 미사 반주하시면서 제대로 못해서 좀 저의 부담이 큰데 맞아요. 막상 잊으니까 괜찮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경험도 또 나누어 주셨습니다. 맞아요. 수고했으니까 잊고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뭐 실력도 늘고 잘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느님께 의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노래해드릴 이 참여 선물은 김재은님, 또 리미틀리스님, 그리고 우리 시모님 조카 선우 프란치스코 맛있는 거 줄게요. 이분들 문자메시지 샵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월요일까지 쭉 휴일인데요. 그래도 월요일 행복살집 방송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찾아와 주시고요. 남은 주말과 주일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우리 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베르네 시메온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뮤직 김빛나입니다. 준 피처링 서인국의 이지 브리지로 오늘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아우, 밖에서 리문재 씨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 아, 조금만 조용히 해줘요. 좀 이따가 모실 테니까. 요 문 앞에 바로 와가지고 계속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절로 좀 가세요. 2966님, 예전에 수학여행 배 타고 간 적 있었는데 처음 겪는 뱃멀미에 진짜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갔었어요. 빗띠가 옛날 말 잘 아셔서 이 유행어 아세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누가 했더라? 너무 이거 말고도 진짜 예전에는 코미디 1번지 이런 거 다 보고 은맥이 죽어, 은맥이 살아, 맞아, 이런 거 맨날 따라하고 초딩들 이런 거 진짜 모르면 이제 큰일 났어요. 그 시대 유행이었다고, 이게 유행어를 그때는 모르면은 이제 큰일 났어요. 세상에. 우리 작가님 왜 우리 세대랑 이렇게 잘 맞아? 안 될 턱이 있나? 잘 될 턱이 있지? 세상에. 회장님, 우리 회장님. 턱 치면서 이거 세상에 웬일이야. 어머, 너 성 긋는다 또.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전 어려서 몰라요. 좋겠네. 좋겠네. 어머, 세상에. 6244님. 아궁이 아닌 게 어딥니까? 세상에. 아까 그 제가 브루스타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석유 곤로 나왔죠? 예. 저는 30대 후반인데요.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아궁이 써봤어요. 우리 할머니 댁에도 아궁이가 있었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지금 브루스타에서 곤로를 거쳐서 아궁이까지 갔거든요. 좀 있으면은 이제 좀 더 가면은 저 불 피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석기시대 이거 뭐야, 돌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아죠? 부싯돌. 부싯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나무랑 나무 이렇게 비벼가지고 불 피우는, 그래서 이제 생선 이제 구워 먹고 이런 얘기까지 한번 가야죠. 2037님, 오늘은 습도 때문에 더위가 느껴지지만 가을이 한층 더 다가오는 듯해요. 신선한 바람과 흐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2시엔 뮤직 함께 듣습니다. 오늘 습도가 높아가지고 근데 저는 더 덥게 느껴지더라고요. 평소보다 이 기온은 별로 높지 않은데 습도 때문에 비가 한번 왔었나 봐요. 여기 소나기가 한번 오고 난 뒤라서 그런지 습도가 퍽 그런데요. 1441님은 오늘 날씨 에어컨 안 켜고 날개 없는 선풍기로 견딜 수 있네요. 라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한명숙님, 오늘 말복이어서 닭, 전복, 낙지, 대추, 마늘, 당근, 감자, 대파, 양파 골고루 넣어서 복다리 했네요. 이제 여름은 물러가고 가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명숙님 집에 방문해도 되나요? 닭에 전복에 낙지에 이것은 해신탕 아닙니까? 아, 너무 맛있겠습니다. 2037님, 불남 이문재님, 리문재님이에요. 린스 쓰는 리문재님. 언제나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불금에는 문제로서 확실히 풀어버린 상남자 리문재라고 보내셨어요. 네. 아니, 리문재님 누님이십니까? 신청곡 황혼의 문턱. 황혼의 문턱. 왜 신청곡이 마음에 든다. 밖에서 되게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 상남자 리문재. 노래 두 곡 듣고 만나봅니다. 헨리 무디의 드렁큰 텍스트, 그리고 왁스의 황혼의 문턱.

0: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 아하 머리 아파 지구를 떠나고라.
1: 오늘 뭐 어떻게 시작되는지 뭐 벌써부터 그냥 박진감이 넘치고 긴장이 많이 됩니다.
0: 지구를 떠나고려.
1: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지 저 이 문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 그래요.
0: 진짜요? 네. 자신 있습니까?
1: 네.
0: 예스.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빛나는 지혜로 해결해보는 문제. 문제.
1: 문제. 문턱.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 밖에서 딱 제 얘기하면서 황혼의 문턱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문제님. 네, 그러니까. 도대체
1: 황혼의 문턱과 저의 어떤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을 잠깐 가졌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거를 본인만 몰랐다고?
1: 네. 뭐 다 알고 있나요? 나만 몰랐나요?
0: 본인만 모르는 황혼의 문턱이라고요.
1: 문제. 문턱.
0: 네. 문턱. 네, 아, 문턱 좋다. 황혼에 접어든 우리 문제님을 항시 걱정하는 네. 우리 방글이들의 네. 걱정이 담긴 걱정과 우려와 배려와
1: 저희 어떤 부분이 이렇게 걱정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잘 있어요.
0: 아니, 네. 봐요. 문제님 머리는 단정히 했나요? 문제님 빛나님이랑 싸우지 마세요. 어? 지금 다 그렇잖아요. 다 저기
1: 포지션이 좀 진짜 캐릭터가 좀 잘못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0: 어떤 캐릭터로 잡고 싶어요?
1: 아, 저요?
0: 네.
1: 뭐랄까 아무래도 저는 사실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1: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0: 연예인이니까.
1: 아, 뭐 여러분에게 조금 신비스러운 면과 네. 아, 조금 뭔가 좀 갖고 싶은 그래도 조금 이제 만나기 힘들고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주는 그런 귀한 존재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0: 귀남이.
1: 네. 네?
0: 지금 머리 스타일 귀남이요.
1: 귀남이라니요. 잠시만요.
0: 귀한 남자 귀남이.
1: 아, 그렇죠. 예, 네, 그렇죠.
0: 그래서 머리 스타일 이렇게 계속 고수하는구나. 귀남이 귀하고 싶어가지고.
1: 네, 그렇죠.
0: 네. 네. 머리 감고 왔나요? 물어보셨네요.
1: 그게 질문인가요? 잠시만. 머리 감고 왔나요가 질문인가요?
0: 연예인한테 네. 머리 감고 왔나요?
1: 네.
0: 아니 머리 린스하고 왔어요. 덥수룩한 게 양배추에 가발 씌워놓은 것 같아요.
1: 누구예요? 누구예요?
0: 디바라기님.
1: 시작. 디바라기님.
0: 디바라기님.
1: 양배추도 네. 가발 쓰나요 요즘에?
0: 그러니까.
1: 저 근데 저번 주부터 이제 조금 바뀐 게 뭐냐면
0: 네.
1: 린스 끊었습니다.
0: 린스 왜 끊었죠?
1: 씻어도 계속 미끄러워서
0: 아하.
1: 도무지 이걸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0: 아하.
1: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 샤워하러 들어가면 나오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린스를 씀으로써 거의 두 배 이상 시간이
0: 두 배가 들죠.
1: 예. 네. 그래서 아 끊었어요. 몸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어허. 린스와 트리트먼트의 차이는 이제 아셨나요?
1: 뭐
0: 알았나?
1: 뭐 목적지는 똑같죠.
0: 목적지가 달라요.
1: 에?
0: 달라요.
1: 머릿결.
0: 그렇죠. 머릿결.
1: 그러면 똑같은 거죠, 뭐.
0: 근데 이제 린스는 잠깐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해 주는 거고 트리트먼트는 네. 오랫동안 놔뒀다가 그걸 이제 영양을 머리카락에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걸려요. 트리트먼트 하고는 한 30분 동안 있어야 돼요.
1: 에?
0: 30분까지는 아니어도 한 적어도 한 10분 이상? 예,
1: 예. 와.
0: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긴 머리들은 좀 그래요.
1: 에.
0: 끝에 갈라지고.
1: 그래 바로 끊었잖아요. 저.
0: 끊었네.
1: 바로 끊었잖아요.
0: 예, 네, 바로 네. 끊으신.
1: 네.
0: 문제 리문재 씨.
1: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문턱입니다.
0: 이 문턱 씨 오셨습니다. 황혼의 문턱에 걸려 있고 턱 걸려 있고.
1: 황혼은 이게 언어 사전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황혼의 뜻은 뭐예요?
0: 2037님이
1: 너무 궁금하네요. 황혼의 뜻이 뭐예요, 정말?
0: 황혼이 황혼이죠.
1: 네?
0: 네. 뜻 좀 찾아주세요, 우리 작가님. 네.
1: 저는 아직 여러분 굉장히 영하고 젊은 에너지틱한 그런 싱그러움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아 잠깐만.
0: 아니 우리 말고. 귀동이 왜 그래요? 귀남이.
1: 네.
0: 우리 귀남이 왜 그래요?
1: 네. 네. 모발 모발.
0: 네, 모발 좋아요. 모발. 문턱 문턱.
1: 네.
0: 네. 자 황혼. 사람의 생애나 나라의 운명 따위가 한창인 고비를 지나 쇠퇴하여 종말에 이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 이거 누가 보냈죠? 전화번호 뜨죠?
0: 전화번호.
1: 저 감독님 전화번호 뜨죠?
0: 전화번호
1: 이거.
0: 가려놔야 되겠어요. 이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예. 위험하다.
1: 쇠퇴하여 종말에 이른 상태. 예?
0: 아니.
1: 예.
0: 아이 괜찮아요. 우리 다 황혼인데 뭐 이제.
1: 그렇죠.
0: 그렇죠. 바로 나오는 것도 네, 뭐야.
1: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아까 지구를 떠나거라 이거 했어요. 그 예전 고전 그 개그
1: 많죠.
0: 네. 그거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송미님은 우리 학창 시절에 안 입고 온 친구한테 아더매치유
1: 아더매치유요?
0: 아더매치 이거 살짝 기억나요. 아 안 입고 고 더 더티하고 매 매시 꼽고 치 치사하고 추, 유 유치하다야. 우심뽀까도 있었다고.
1: 우심뽀까요?
0: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할까? 이거 왜 몰라? 아, 이거 진짜. 왜 몰라? 우심뽀까 왜 몰라요? 아,
1: 누구야 진짜로 아주.
0: 우리 우심뽀까. 아,
1: 우심뽀까? 적어놔야겠네 이거.
0: 뭐 써먹을
1: 언젠가 한번 이제 곧 가을도 오고.
0: 이제 40년 전 유머를 이제 써먹는다고.
1: 이제 좀 있으면 뭐 이제 뭐 좀 출출하면 겨울도 이제 오고 하니까 이제 우심뽀까 이렇게 또 한번 내심 또 모르게 툭 세게 던져 가볍게 던져야 돼. 가볍게.
0: 아니 지금 약간 해봐요. 우심뽀까 해봐요.
1: 이 걸어가다가 근데 그 우심뽀까 이렇게 딱 가볍게 너무 약간 격하게 들어가면 안 돼.
0: 지금 네. 오 겐키 데스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우심뽀까.
1: 그래요? 우심뽀까 여러분. 네.
0: 아 웃기다. 요런 좀 고전 개그 몇 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부터 사랑했던 고전 개그.
1: 고전 개그.
0: 네. 고전 유행어.
1: 아, 아까 말했던 게 척 하면
0: 앱니다.
1: 앱니다.
0: 네. 척 하면 앱니다.
1: 앱니다. 네. 지구를 떠나 그래 뭐 이런 거
0: 지구를
1: 있었고.
0: 지구를 떠나 그래.
1: 그렇죠.
0: 네. 또
1: 뭐 할 턱이 있나 뭐 네. 이런 거.
0: 아 부끄러워하고 그래요.
1: 이 선배님들 개가리니까. 숭구리당당.
0: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런 것도 있어. 수구수구 당당 숭당당. 예. 그거랑.
1: 정말 오래된 고전 개그.
0: 예.
1: 맹구 있었고 영구 있었고.
0: 선생님. 예.
1: 근데 영구랑 맹구는 조금.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캐릭터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
0: 네.
1: 캐릭터는 굉장히 위험한 캐릭터였다라고 저는 말해요.
0: 왜요? 영구 맹구한테?
1: 네.
0: 세상 영구와 땡치리도 있고 그 시리즈가 얼마나 많은데 영구 맹구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1: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요일 날 그걸 보고 월요일 날 오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바보가 돼 있어.
0: 맞아 맞아.
1: 다 띠용
0: 띠리리리리.
1: 전부 다 선생님 저요 저요 영구 없다 맹구 없다.
0: 맞아.
1: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들을 네. 다 바보로 만들었어요.
0: 맞아 맞아. 문제 뭐, 없다.
1: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술 취한 어르신들도 다 바보로 만들어. 네. 오늘 내가 술을 안 먹었어. 뭐 그런 걸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0: 할 말이 있어요.
1: 있어요. 네.
0: 맞아.
1: 그런 일이
0: 아, 재밌다.
1: 있었죠.
0: 아, 이런 걸 또 기억하니까 또 재밌네요. 아, 예전 그쵸. 기억을.
1: 근데 저는 이제 그 선배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원로 선배들을 네. 저희 뭐 희극인 모임 있을 때 만난단 말이요. 근데 그런 선배들의 그런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데 만나면 또 젠틀하단 말이죠.
0: 네. 그런 유행어 안 날려줘요 네. 후배들한테는 절대.
1: 아유 엄청. 그러니까 이제 흥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면 해주시죠. 예를 들면 이제 이마룡 선생님 같은 경우에
0: 네.
1: 엄청나게 대선배님이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뭐 트위스트 치면서 막 아 네. 샹하이 빨강빨강한데 지금 실제로 뵈면은 엄청 멋있거든요. 젠틀하시고 그래서 오 멋있다 닮고 싶다 그런 생각. 그리고 예전에
0: 네.
1: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송혜 선생님.
0: 네.
1: 송혜 선생님을 제가 KBS에서 한번 모시고 갈 일이 있었어요.
0: 네.
1: 모시고 갈 일이 있어서 가고 있는데 진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전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0: 네.
1: 다 처음 본 거 모르는 사이일 거예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송혜 선생님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같고 내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다 인사를 하는데 와 대한민국에 저렇게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고 인사를 받을 수 있는 희극인이 또 있을까?
0: 송혜 선생님이 개그맨 출신이세요?
1: 네네네.
0: 아 진짜?
1: 희극인이세요. 네.
0: 와.
1: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탤런트를 가진 연예인이 됐건 어떤 위인이 됐건 인물이 됐건 그런 네.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모든 사람이 다 인사를 하는. 그래서 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0: 아, 우리 문재 씨도 그럴 수 있다. 이제 황혼의 문턱에 들어섰으니까
1: 네.
0: 앞으로 좀 더 이제 길게 봐서 우리 시대의 어른이 될 수 있어요.
1: 나중에
0: 네.
1: 제가 훌륭한 어른이 돼서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0: 뭐죠?
1: 우심뽀까.
0: 지구를 떠날 거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방글이들의 네. 천국 문제자랑.
1: 오늘 뭐 코너 많이 만드네요. 오늘 새 코너.
0: 자, 방글이 중에서 한 분의 고민 사연을 함께 고민해 볼게요. 1213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저희가 꽁트로 각색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남편이 식탐이 강한 건 이미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1: 아싸, 감자튀김.
0: 뭐야 오빠, 감자튀김 혼자 다 먹겠네. 햄버거 먼저 먹으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1: 모자라면 또 시키면 되지.
0: 햄버거를 먹을 때 저는 감자튀김 두 개 이상을 먹은 적이 없고요.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을 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두부찌개집에 갔을 때는요.
1: 하나, 둘, 셋, 넷.
0: 오빠, 응? 뭐해? 아니 무슨 순두부찌개에 달걀을 네 개나 넣어?
1: 뭐 어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달걀을 넣어 드세요. 무료. 나 달걀 많이 들어간 거 좋아해.
0: 아, 아니나 다를까. 다음에 그 식당에 다시 방문했는데요. 달걀 옆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인당 한 개만, 딱 한 개만 넣어주세요. 그 안내문을 보는데 어찌나 화끈거리던지. 하지만 그때 무슨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금세 하하호호 넘어갔더랬죠. 문제는 결혼을 하고 났더니 남편의 식탐에 대한 문제가 더 잘 보이고 더 얄미워 보인다는 거예요. 여보, 지금 몇 시야? 몇 시냐고.
1: 미안, 진짜 미안해. 내가
0: 몇 시야?
1: 2차까지 가느라 어쩔 수가 없어서 진짜 미안해. 미안해.
0: 아니, 아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 뻔히 알면서, 아니 빨리 가란 소리도 아니고 안 하고 여보를 2차까지 붙들어놔? 회사 사람들 그거 사람이야? 너만 거 아니야? 누가 그래? 김 부장님? 서 대표님? 내가 저다?
1: 아유, 화 풀어. 사람들이 날 잡은 게 아니라 내가 2차까지 간 거야.
0: 뭐?
1: 다음부터는 꼭 참고 1차만 하고 올게.
0: 뭘 참아? 아니, 뭘 참아 뭘? 아니, 내가 못 참겠는데.
1: 아니, 2차는 그 회 먹으러 간다는데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도 내가 회 좋아하는 거 알잖아.
0: 아니 지금 안주 때문에 자진해서 2차까지 갔다는 거야? 여보, 진짜 생각이 있는 거야? 나 혼자 하루 종일 애 보면 거 뻔히 알면서.
1: 에이, 진짜.
0: 아, 진짜.
1: 아니, 그래서 미안하다 했잖아. 화 풀어. 화 풀어. 어? 그, 잠깐만. 잠깐만. 저 근데 식탁에 저거 뭐야?
0: 저 뭐?
1: 치킨 남은 거야? 그거 뭐 나 먹어도 되나? 뭐 잠깐만 볼까? 저게 얼마나 남았어? 잠깐만 보니까 이거 순살이야? 치킨 무는 남았어? 소스는 어디 있어?
0: 이 인간이 진짜 싸우는 와중에도 치킨이 눈에 들어온 게 정상인가요? 기가 막혀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뷔페 먹고 싶어서 모르는 사람 결혼식장에도 갈판이에요. 식탐 많은 우리 신랑 어쩌면 좋을까요? 진짜 분노가 치솟아오르네요.
1: 진짜
0: 목소리가 진짜 떨려가지고
1: 감자튀김 두 개씩 먹는다고 할 때 팬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0: 감자튀김 네. 아니 진짜 이건 안 돼. 네. 이거는 규칙을 국룰로 정해놔야 돼요. 햄버거 먼저 먹고 감자튀김 먹기.
1: 근데 알죠? 식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먹을 때 그러니까 자기 메뉴 안 먹고 우리 같이 먹으려고 시킨 것 같아. 먼저 먹는 거야.
0: 먼저 먹어요.
1: 예를 들어 중식 가면은 뭐 짜장면 짬뽕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앞에 탕수육 하나 시키잖아요.
0: 네. 그거 먼저 먹잖아.
1: 비비지도 않아. 짜장면 비비지도 않아. 그냥 탕수육부터 먼저
0: 바로 공략.
1: 그거 다 먼저 먹고 자기 거
0: 맞아.
1: 먹는 거지.
0: 맞아. 아 네. 진짜 너무 열받아 지금.
1: 근데 이게 더 화나는 게 뭔지 알아요?
0: 뭐요?
1: 사실 이렇게 감자튀김 같은 거 두 개씩 먹잖아요. 그럼 어때? 보기 얼마나 약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화나기도 하고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하잖아요. 그냥 야, 나 다 같이 먹는데 조금씩 먹어. 그러면은
0: 쪼잔해, 야 이거 뭐 쪼잔한 사람
1: 천 원짜리인데 내가 하나 더 시킬게 이러잖아. 그럼 내가
0: 맞아.
1: 내가 더 쪼잔, 나쁜
0: 쪼잔이 돼. 쪼잔이.
1: 네. 그리고 이런 꼭 케첩도 지 앞에만 나요.
0: 순두부찌개 집에서 왜 달걀 한 개씩만 넣으라 그러겠어? 달걀 4개나 넣으면 어떡해요?
1: 이러면 계란탕을 먹지 차라리. 네?
0: 달걀 4개 넣으면 어떡해요?
1: 이거는 이모가 본 거야.
0: 이모가
1: 이모는 이모가 봤다가 올컨이 녹이만을 기다렸다 이런 막 약간 이런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네, 진짜로.
0: 아하, 이거 무지, 보세요.
1: 예, 이렇게, 이렇게 무한으로 주는 게 좋은데 사람이 그 뭐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식이 처음에 배고픈 상태면은 불효라면 뭐든지 특히 뷔페 같은 거 이만큼 갖고 오잖아요. 엄청
0: 맞아요,
1: 많이.
0: 맞아요, 맞아요.
1: 다 못 먹고 냉긴다는
0: 무제한,
1: 말이에요.
0: 무제한 갔어.
1: 그러니까. 네. 네. 몇 번씩 갔다 왔다 하면 되는데 네. 못 한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0: 왜요?
1: 왜 몇 번씩 왔다 갔다 못 하는 줄 알아요?
0: 왜요?

0: 유도나 뭐 씨름이나 든든한 거에
1: 고깃집,
0: 잘 먹이니까
1: 고깃집에
0: 고깃집이니까
1: 맞아. 예.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회식도 2차까지 가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아이다 이것은. 이것은 지구를 떠나거나 해야 된다.
0: 그렇지. 저는 애기 진짜 있으면은
1: 안 돼. 이것은 참을 수가 없어. 그렇죠. 지금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에어컨을 좀 틀어야겠어.
0: 이거는 너무 화가 나.
1: 너무 화가 나 지금.
0: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걸.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전두엽에 약간 문제가 생긴 거 약간 감정의 문제가 절제.
1: 절제.
0: 예, 요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
1: 아, 식탐이 그게 조절이 안 되나요? 아,
0: 조절 안 되죠.
1: 안 돼요?
0: 안 되죠.
1: 그 해본 입장에서 어때요?
0: 저요?
1: 네, 식탐이 많아요?
0: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건 제가 해먹는 편이라서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아, 이렇게, 여러분 제가 왜 그랬냐면 사실 우리 빗디님이 네. 약간 이렇게 오늘 점 같은 거 빼고 피부 약간 관리받아가지고
1: 아 이거 지금 코에 뭐 묻은 것처럼 나오네.
0: 코 옆에 약간 이거 피부 스티커
1: 아,
0: 그런
1: 맞네.
0: 거죠?
1: 네 맞아요.
0: 그걸 발랐는데 네. 자꾸 콧물이 흘리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콧물을 왜 자꾸 흘리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땀이요, 땀. 네. 아 이게 지금 땀이 나서 이게 다 떨어지고 있어요.
0: 그리고 또 있어. 나 이거 진짜 할 말 되게 많아요.
1: 뭐요?
0: 치킨 무 같은 거 있죠.
1: 네.
0: 치킨 무도 두 개씩 먹는 애들 있어요.
1: 아, 두 개 먹으면 안 돼요?
0: 에?
1: 이건 절교예요. 두 개 먹으면 절교 같아요.
0: 이거는 대역죄인이죠. 다 같이 먹는데 치킨 무를 두 개씩 먹는다. 이거는 큰 죄를 저질렀죠. 이거는.
1: 근데 요즘에는 치킨 무가 예전에는 뭐 하나 더 주세요 이러면 더 주는데 요즘은 돈 받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하나씩 먹어야 돼.
0: 맞아요.
1: 치킨 한 개, 무 한 개 이렇게 먹어야지.
0: 그러니까
1: 무 두 개 먹으면 안 돼.
0: 그러니까 또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게 두 개 먹었다고 해서 너 왜 두 개 먹으면 야 이거 500원밖에 안 하고 내가 10개 이러면 내가 또 나쁜 사람 되잖아.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네.
1: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선생님 안주 때문에 이 식탐 때문에 자진해서 애는 안 보고 2차까지 간다는 거야. 본인이 남들은 집에 가라고 해도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0: 나 궁금한 게 여기 회는 뭐 금이라도 좀 뿌려져 있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회를 주길래 이렇게 2차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회도 이제 무슨 회인지가 중요한 거야.
1: 맞아.
0: 그냥 이렇게 방어나 이런 거 있는지 아니면 진짜
1: 옥돔이었나?
0: 옥돔이었어도
1: 그거를 끊고 집에 가셔야지. 예? 선생님.
0: 옥돔이라도요?
1: 옥돔이라도 집에 가야죠. 아기 아빠는 집에 가야지.
0: 아 그래요?
1: 일단 고민 보내주신 1213님께 예. 누룽지 세트와 예. 그리고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빰빠라밤 빰빰빰빰.
1: 근데 네. 지금 보니까 빰빠라밤 빰빠밤 네. 오케이. 근데 문재님 지금 보니까 옥돔에 집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0: 옥돔이면은
1: 옥돔에 약간 눈빛 지금 바뀌었는데?
0: 저는 옥돔이면 말하죠.
1: 뭐라고?
0: 만약에 저희 만약에 우리 회사 우리 가족 여러분들하고 회식이에요.
1: 네.
0: 근데 저 집에 와이프랑 아기가 있어.
1: 네.
0: 근데 감독님이 만약에 우리 2차로 옥돔 먹으러 갈래요? 저한테 물어봐. 그럼 나는 바로 그럼 물어보죠.
1: 뭐라고?
0: 그 와이프 데리고 와도 돼요?
1: 아니 진짜.
0: 저희 애도 회 좋아하거든요. 이제 태어난 지 두 달 됐나? 근데 걔가 이제 태교 때 그 꿈 태몽이 옥돔이 돌아다녀가지고. 애기
1: 아 무슨 신생아랑 횟집에 와요 이 사람이 진짜. 아.
0: 왜요? 애기도 돈 먹을 수 있죠.
1: 진짜. 아 포장해가지고 가야 된대요.
0: 네.
1: 포장해가지고. 근데, 그럼 함정님한테 옥돔 이거 하나만 더 포장해주면 안 돼요?
0: 하나만 해주면 안 돼요 나?
1: 갑자기 안 돼? 누나라 그래요?
0: 네?
1: 나라 그랬어요? 네, 아 네.
0: 옥돔 해줘요.
1: 아, 알았어요.
0: 초밥도 좀 해주고.
1: 아유 진짜 식탐이 이게. 근데 문재신 식탐 별로 없잖아요.
0: 저는 별로 없어요.
1: 그렇죠.
0: 저는
1: 잘 모를 것 같아요.
0: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 이제 안 믿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요리하고 막 책 보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1: 요리하고 책 보는 거 둘 다 안 믿죠 우리 다.
0: 네. 제가 요리해서 누구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 잘 먹는 거 저 되게 좋아해요.
1: 네.
0: 그래서 뭐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만들어 먹는 걸. 해먹는 것도 좋아. 왜 이렇게 뭔가 탐탁치 않은 얼굴을 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본만 계속 보고.
1: 저희 다 잘 먹으니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저희가 문재인 집을 방문할 순 없잖아요. 감히.
0: 아.
1: 그러니까.
0: 아니 뭐 와도 돼요. 뭐 별거 없어요.
1: 죽어도 해준다 소리나 안 하고.
0: 뭐 좋아요. 그러면 메뉴 뭐.
1: 옥돔이야.
0: 지금이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1: 옥돔이다.
0: 지금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참 지금 생선이 엄청 비쌀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제가 또 제주도에서 유통 한번 해봤잖아요.
1: 추석 한 달 남았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0: 지금부터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가격이.
1: 아, 사람 진짜

0: 에이. 내가 잘못한 거예요?
1: 자 여러분 네. 식탐 많은 사람은 고쳐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셔야 돼요. 어디로 샵, 보내주셔야 되죠?
0: 샵 1053 여러분 100원이 드는 네. 유료 문자고요. 아니면 그 CPBC 아시죠? CPBC 네.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빵에 접속하셔서 빵톡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 아 식탐 때문에 이 2차를 갈 정도 보통뿐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0: 네. 근데 식탐은 못 고쳐요.
1: 못 고쳐요?
0: 네.
1: 그 뭐 이렇게 마운 땡땡 이런 걸로도 안 되나?
0: 아.
1: 위 땡땡. 아. 위고 땡.
0: 그러니까 의학으로.
1: 네. 근데 그거 이기는 사람이 있어. 주사 이긴 사람 있어요.
0: 이긴 자로라고 하던데.
1: 이긴 자로.
0: 제 또 뮤지컬 감독하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 동생. 근데 그 친구가 마흔 그거 했다고 네. 그거 이제 배에 주사 맞는 거 해가지고 뺐다가 갑자기 어느 날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는 이긴 자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그게 뭐
1: 아,
0: 식욕을 억제하는 걸 맞는 건지 아니면 식욕을 더 폭발시키는 걸 맞는 건지
1: 잘못 산 거 아니에요? 잘못 산 거 아니야?
0: 그런가?
1: 네. 네. 병원에서 안 사고 딴 데서 산 거 아니야?
0: 어디 또 네. 마트 같은 데서 또
1: 그러나
0: 잘못 보고 산 거 아닌가?
1: 아 웃기다. 자 노래 듣고 갈게요. 아 또 오랜만에 또 심신의 욕심쟁이
0: 으흐흐
1: 하고 네. 뚱스의 고칼로리 듣고 옵니다.

0: 싶은 것만 묻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먹고 싶은 것을 못 묻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지. 정신 차리란 마. 뚱씨.
1: 뚱스.
2: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에.
1: 맞아요. 네. 아니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네.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2: 네. 네. 그렇게 하고 살면 나중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1: 하고 싶은 거 못
2: 하고 산다. 아, 절제하고 참고 살아라.
1: 증신 차리라. 네. 뚱스.
2: 마지막에 뚱스라고. 네.
1: 길과 정영돈.
2: 네. 형돈 선배님.
1: 함께한 뚱스 피처링 네. 정인 씨였어요. 네. 김영민님이 이 방송 들으면서 더 먹고 싶네요.
2: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우리 만약 가을 또 개편하게 되면은 저희 먹방 같은 거 할까요?
1: 먹방이요?
2: 여기서 이제 가볍게 먹으면서 먹는 소리를 좀 들려주면서 네. 이게 보이는 라디오
1: 먹방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엔지니어 선배님 지금 기겁해요.
2: 왜요?
1: 스튜디오 안에서 뭐 먹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2: 옥돔 어때? 옥돔.
1: 옥돔은 무슨?
2: 우시 못 가? 우리 심심한데 옥돔 먹으러 갈까?
1: 진짜.
2: 왜?
1: 비린내 어쩔 거냐고 스튜디오에. 비린내 어쩔 거예요. 김갑중님 거 소개해주세요. 자꾸 옥돔에 집착하지 말고.
2: 김갑중님 식탐은 고치기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집에서 만난 거 많이 해주고 달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1: 근데 진짜 다들 그러시네. 문재님도 그랬거든. 식탐 못 고친다.
2: 못 고쳐요. 왜냐면 못 고친다. 이게 뭘 안 먹잖아요. 그럼 불안해하고 화가 많이 올라와요.
1: 많이 나요?
2: 네,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손 떨리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못 먹게 하면 그래요. 4184님 문재인 말씀대로 식탐은 안 고쳐져요. 그러려니 하고 네. 살아야 해요.
1: 0718님 저희 신랑 식탐 심했는데 고쳤어요. 마라톤에 빠지더니 저절로 고쳐지더라고요. 아 다른 거에 빠져야 되나 보다.
2: 마라톤 가서 먹고 오는 걸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 그래요. 저도 그래요.
1: 아니 왜 갑자기 고해성사하고 그래요.
2: 제가 늘 한강을 한 바퀴 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10km인데 한강을 뛸 때는 잘 오다가 그 고수부지 쪽 있잖아요. 네. 그쪽 앞에는 갑자기 그 푸드트럭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거기가 근치에. 지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1: 세상에. 네.
2: 가볍게 꼬치 하나 정도 먹고 오는 거죠.
1: 가볍다.
2: 네.
1: 한 꼬치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다섯 꼬치 정도
2: 먹고 소금꼬치도 있고 양념도 있고 매운 것도
1: 다섯
2: 있고
1: 다섯 개 정도 먹고 온다는 거죠?
2: 네. 갈릭도 있고
1: 그래요.
2: 오늘 뭐 꽃이 네. 신선한가 그 체크를 해야죠. 제가
1: 아하,
2: 또.
1: 오케이.
2: 국내 또 기준으로서
1: 0071님 저희 집은 식탐 제가 담당해요. 제가 밤마다 야식으로 꼬셔도 저희 신랑은 한심한 눈으로 저 보면서 절대 안 넘어와요.
2: 메뉴를 잘못 정했네. 야식을 안 드시는 분이 있군요.
1: 그러니까 평일에는 저도 야식을 잘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주말에는 안 먹기 힘들어요. 네, 주말에는 뭔가 좀 이렇게 풀어지고.
2: 평일에 술만 드시는 거예요?
1: 그럼? 아니.
2: 뭘 드시는 거예요? 어떤 건? 안주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럼? 주말을 안주랑 같이 드시고.
1: 자, 힘들어. 오늘 문자 보내주신 갑자기 또 화가 나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마라톤으로 식탐 고친 이야기 마라톤을
2: 마라탕 또 먹고 싶은가 봐요. 또 이야기하면서 왜 또 안 나오나 했어요. 슬슬.
1: 마라톤으로 식탐 고치신 0718님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리고요.
2: 축하합니다.
1: 네, 바로 우리 다수결 문자 받아봐야 돼요.
2: 네.
1: 네. 두 가지 보기를 드립니다. 하나만 딱 정해서 투표해 주시면은 더 많은 쪽에 문자 중에 추첨을 통해 시트세제 에코밴 드릴게요.
2: 1번 싸우더라도 식탐을 고치려는 노력을 해본다.
1: 아하.
2: 2번 네. 그냥 많이 먹도록 내버려둔다.
1: 내비둔다. 네. 네, 먹고 뭐 알아서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비둔다.
2: 근데 이게 진짜
1: 1번, 2번 중에 하나만 네. 골라서 문자 네. 보내주세요.
2: 1번은 네. 싸우더라도 식탐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본다.
1: 네. 이건 애정이 있는 것이고. 네.
2: 그리고 2번 그냥 많이 먹도록 내버려 둔다.
1: 네. 이것은 애정이 있지만 그냥 네. 안 고쳐지니까 그냥 좀 놔두자 약간 그런 거죠. 네.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 볼게요. 샵 1053 100원의 문자로 CPBC 빵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드 시런 탑 플로어.

0: 네, 여러분 잉글리시 노래 굉장히 저 다 알아들었죠?
1: 뭐였죠?
0: 오늘 아 굉장히 더 플라워 뭐였다. 레드 시런의 탑 플라워. 예. 잉글리시 베르웨이 굉장히 좋은 송이었어요.
1: Thank you.
0: 가사가 yes. 정말 전 들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은
1: 어떤 가사였어요?
0: 그런 느낌이었죠.
1: 어떤 가사였어요?
0: 탑 탑에 있다. 그런 거죠, 뭐. 굉장히 잉글리시한 노래 여러분. 땡큐.
1: 오케이. 예. 자, 1번은 싸우더라도 노력을 해본다. 2번은 네. 그냥 내비둔다 였는데요.
0: 근데 그냥 내비두면 진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식탐 있는 사람들. 몸무게 확 찝니다. 갑자기.
1: 그러면 뭐 먹다가 뭐 알아서 예, 가겄죠. 뭐.
0: 뭐 간단히 어디 가요? 운동하러.
1: 운동하러.
0: 운동하러. 가겄죠. 운동하러 간다고.
1: 가겄지 뭐.
0: 네, 살 빼러 가겄지.
1: 네, 식탐은 못 고쳐요. 네.
0: 아, 저희 선배 중에 정말 재밌는 분 한 명 있어요.
1: 뭐 빨리 얘기해야지.
0: 식탐이 좀 있는 선배야. 네. 운동한다고 다이어트 한다고 닭가슴살하고 고구마 먹었거든요. 네. 근데 7kg가 찐 거예요. 하루에 고구마를 17개씩 먹어요. 닭을 하루에 5kg 먹는 것 같아요. 그, 아 누군지 이름 너무 말하고 싶다.
1: 아니 뭐야.
0: 네.
1: 진짜 너무.
0: 진짜 이름 너무 말하고 싶다.
1: 그분이 진짜 이긴 자로다. 그죠?
0: 네. 네. 와 양계장을 매일 먹더라고. 근데 고구마 17개씩 먹는데.
1: 고구마를 구황장.
0: 다이어터인지 세상에. 푸드파이터인지.
1: 와, 푸드파이터지 그 정도면.
0: 대단했지.
1: 네. 농사 와. 지으셔야지 지금.
0: 식탐 대단했죠. 네. 어 지금 갑자기 농사 짓고 있어요 갑자기.
1: 진짜로.
0: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겠네.
1: 선배님 화이팅.
0: 말하면 다 걸릴까 봐.
1: 자, 1번과 2번 중에 2번 어차피 안 고쳐지니까 예. 내버려 둔다가 근소한 차이로 많았습니다. 네. 2번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9900님께 시트세제 에코벤 보내드릴게요.
0: 스트레스 안 받게 그냥 잘 먹으라고 냅두세요.
1: 냅두세요. 네. 본인이 건강이 뭔가 좀 안 좋아지면 스스로
0: 스스로
1: 네, 저 그 절제를 해야지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됩니다.
0: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1: 네. 문재 씨도 좀 식탐 좀 조절 좀 하시고.
0: 제가 여러분 진짜 저희가 이 방송 나가는 동안에 진짜 수없이 많은 식탐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조금 약간 좀 올라왔던 식탐 얘기하자면은 이제 부대찌개 먹을 때 라면 넣잖아요.
1: 네.
0: 안 익었는데 식탐 때문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어때요, 진짜?
1: 어, 냅둬요.
0: 진짜 라면 하나 때문에 내가 또 너무 쪼잔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1: 라면을 미리 집어가는 건 이거는 반칙이죠.
0: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중요한 날 만나서 같이 이제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안주 시켰는데 조금 비싼 거 시킬 때 있잖아요.
1: 네.
0: 육사심 이런 거. 보통 이제 우리는 먹을 때 한 잔에 한 점 정도 가잖아요.
1: 그쵸.
0: 젓가락 세 점 들어갈 때 있죠.
1: 아, 그건 안 돼.
0: 진짜.
1: 그 친구는 한번 토크토크 해야 돼요. 불러서.
0: 계산하면 말도 안 해요.
1: 토크토크 해야 돼.
0: 근데 그런 친구들 또 계산도 안 한단 말이죠.
1: 피디님 우리 말 그만하고 이제 말탐 좀 줄이래요. 우리 언탐.
0: 끝나고 삼겹살 먹으러 갈 거예요.
1: 언탐 줄이고.
0: 나 많이 네. 탐 안 낼게요.
1: 집에 가래요.
0: 나 오늘 식탐 안 낼게요.
1: 네. 안예은의 낮에 뜨는 달.
0: 낮에 달 떠요?
1: 차분하게 들으면서 네. 문재 씨 보내드릴게요. 빗띠에게 옥돔 요리 해주시고 식탐 줄여봐요. 빗띠 바라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0: 굴비 이런 것도 좋아요. 조기 이런 건 어때요?
1: 주말 잘 보시고 잘 보내시고. 여러분
0: 빛나는 어디세요? 어디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새실리아 수녀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예, 그건 아직 젊다는 반증이고 뭐 열정이 있다는 표시겠죠. 어느 작가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뭐 이루고 싶은 꿈이 없는 젊음도 있죠. 그리고 욕망만 남아있는 늙음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절대로 아닐 텐데요. 어쩌면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아직 꿈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의 자리를 불안과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원하던 삶을 살고 계실까요? 원하던 어른이 되셨나요? 라고 묻고 싶네요. 뭐 저에게도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요. 오늘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사야 53의 노래로 주님 보소서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은 분명히 네네 삶의 목적이 있으시죠. 예. 근데요. 남들이 다 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앞을 뭐라 그럴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청년들. 뭐 청년만 아니겠죠. 어른들도 있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지? 그러다 보면 마음이 괴롭고 왠지 외롭고 공허해지기 쉽지 않나요? 예, 또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중년이나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내가 원하던 어른이 됐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왠지 낙심하거나 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중꺾마라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예, 성공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실패가 바로 불행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삶의 주파수 하느님을 향해 잘 맞춰주고 계시죠? 예, 라디오 주파수는 가톨릭평화방송 105.3에 맞춰주시고요. 오늘도 오솔길 가족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 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올라왔나요? 예. 4236님, 네. 내일은 광복절이네요. 8.15 광복절에 성모승천 대축일이어서 미사 봐야겠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지만 해야 하는 일, 네. 이제는 이 일도 기쁘게 보람있게 하고 있어요. 대신 나머지 여유 시간에 미사 보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과 시를 쓰고 있어요. 수녀님과 오솔길 가족님들도 광복절 연휴 알차게 보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정말 기쁜 날이죠. 우리나라가 네, 나라를 찾은 날 광복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일처럼 미사를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오늘 저녁에 못 가시면 전야 미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을 기쁘게 보람있게 처음에는 뭐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는데 예, 기쁘게 하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드네요.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내일은 아침 근무라서 오늘 저녁에 성모 승천 미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반쪽만 듣고 갈게요. 오늘 콜베 신부님 축일이라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진 프란치스칸 성지를 갔었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함께 선택돼서 처형을 당한 9분도 가족이 있지 않았을까? 그분들도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국 생존한 한 분에게 그 기회를 조용히 양보한 아홉 분은 작은 순교자 혹은 작은 성인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작은 성인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콜베 신부님, 어느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아사, 돌아가시지를 않으니까, 식사를 못 하셨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주사를 맞으셨던가요? 아무튼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아유, 가슴이 참. 그때 꼴배신부님 영화도 있고요. 책도 있었었는데요. 책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절판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한번 그 성인전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곡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진 노래입니다. 내 마음 아시죠?

김혜진 노래로 내 마음 아시죠? 와, 트로트 풍으로 또 이렇게 성가를 부를 수도 있네요. 이야, 참 멋진 곡을 선곡하셨습니다. 네. 이기형님께서 네, 바람이 조금 부는 계양에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웃는 눈썹. 아유, 그렇죠. 바람이 제법 선선해요. 그래서 햇살은 여기 서울은 그렇게 해가 바짝 나지는 않았어요. 약간 꾸물꾸물 하늘에는 시커먼 구름이 한쪽에 있고 또 안쪽으로는 약간 뭐 하얀 구름도 좀 있기는 합니다만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가족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유채칠야님. 매일 나아지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유, 너무나 참 바람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네, 하하대사님.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여름이가 안 가려고 땡깡을 부리고 또 가을이는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날이네요. 가을이가 여름이더러 빨리 가라고 나 얼른 지금 들어가야 돼. 그렇군요. 네, 때가 되면 다 옵니다. 그리고 갈 여름은 또 가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 더운 여름 올해는 아이고 언제 그랬던가 하는 또 그런 찬바람이 불어오겠네요. 네, 3311님. 네, 안녕하세요. 낮에는 회사 때문에 본방송 못 듣고 늘 밤 11시 재방송만 듣다가 오늘 연차 쓰고 쉬는 날이라 처음으로 본방송 듣고 있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TV랑 스마트폰 치워버리고 라디오 하나 사서 밤에 수녀님 방송 들으면서 침대에 누우니 잘 자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제 목소리가 수면제인가 봐요. 너무나 기쁘네요. 제가 그럼 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밤 11시 재방송 때는 다 좀 약간은 반은 수면 상태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듣다가 또 잠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럴 테니까 너무 소프라노를 올리는 목소리는 또 안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제 목소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어울린다고들 해요. 이렇게 밤중에까지 들으면서 수면을 또 재촉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손붙잡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세요. 내일은 성모님 대축일입니다. 2037님. 오늘도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에 습도 때문에 낮은 더웠지만 산들산들 부는 바람으로 마음이 상쾌해지네요.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네요. 3일 동안 주말과 주일 미사를 드리고 즐겁게 보내야겠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3일 주말. 아유, 이렇게 뭐라 할까요? 대체 공휴일까지 막 있으면 엄청 기쁘죠? 뭐 여러분들이 다 좋아는 하시면서도 저희 수녀님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나라는 너무 노는 날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직장인들이 고되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쉬어야죠. 그랬더니 아유, 그런가? 예, 8783님, 네, 3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돈에 매이면서 살기보다 많이 벌지 못해도 좋으니 모든 것에 감사하며 최대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고 보니 내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자 제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지 4년이 되는 날이에요. 어머, 4년 전에 성모 승천 대축일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내일,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말하자면 영적 생일이잖아요. 네. 정말 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이 다 감사였음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려고요. 아유, 끝말이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 순간 다 거쳐왔는데, 그 모든 순간이 감사였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주님 하고 싶습니다. 예. 크리스나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아버지가 병원 입원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8월 8일에 선정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아프시고 고생만 하셨어요. 수녀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성함을 꼭 좀 적어주시면 우리 오석길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8월 8일이면 정말 뭐 며칠 안 됐잖아요. 이제 상을 치르신 지 이제 뭐 3호제도 안 지내셨겠네요. 지내셨나? 이제 3호제 지내셨겠네. 아이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정말.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한쪽이 날개가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하잖아요. 네. 아유, 주님이 아마도 덥석 안아주셨을 거라 믿어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8204님,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안드레아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관학교 1차 시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합격한 모든 아이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우리 딸 아이를 비롯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용기와 은총을 청하며 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이고, 안드레아 형제님, 따님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군요. 뭐 떨어질 수도 있죠. 뭐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꼭 그 길이 아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건가 봅니다. 이제 다시 수능 시험 최선을 다해서 예, 성적 좀 쫙 올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학과 과에 들어가면 되죠. 뭐 도와주시리라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층계별님, 네, 더위와 싸우는 중에 벌써 8월 중순이네요. 헌금 봉사 때문에 성모순전 대축일 미사는 오늘 저녁 특전으로 마칩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예, 성모순전 대축일 특전 미사 뭐 똑같죠. 내일 낮 미사나 전례는 똑같은 거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예,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9155님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전성리 안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생전에 수녀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드리면 고맙구나 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늘 기도의 오솔길을 들으며 병고에 계시던 엄마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참 많이 그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155님. 네. 아, 사매님의 어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계시는군요. 전성리의 어머니, 생전에 함께 기도의 오솔길을 들으면서 어머니와 또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셨을 텐데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 제가 오솔길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시간들이 이제는 참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구나 하셨다는 그 한마디에 제게도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뭉클한데 9155님, 네, 따님께서는 더욱 어머니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하시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은 그리운 마음 뭐 애써 참지 마시고 어머니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천국에 꼭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하늘나라에 계신 전성리의 안나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오솔길 가족과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그리운 어머니 전성리의 안나님을 주님의 품에 받아주소서. 생전에 베풀었던 사랑과 가족들의 기도를 굽어보시고 이제는 주님의 평화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에도 위로를 주시고 우리 9155님이 그리움 속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했던 사랑의 기억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도 주님께서 따뜻이 품어주시고 가족 모두가 다시 만날 희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함께 들었으면 좋을 노래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성바울로 딸 수도의 수녀님들이 부릅니다. 주여 임하소서.

바쁘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에 문자로 저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문자를 신청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915님, 네,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우리, 예, 자매님, 들으셨군요. 예, 수녀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물로 엄마를 추억합니다. 고맙구나 하시던 목소리가 옆에 계시는 듯 생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뭐, 어머니 그리운 건 금방 가시지를 않죠. 한참, 한참 지나도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어머니 생각이죠. 네, 네, 그런 줄 우리는 다 겪고 있죠. 네, 그래서 주님께 그리고 성모님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잘 계시죠? 하고 여쭤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 유치칠리아님, 네, 주님 병고에 있으면서 기도의 오솔길을 듣고 따님과 함께 기도했던 전성례, 예, 어머니, 하느님 품에서 고통 없이 영원한 안식 누리길 빕니다. 따님과 유가족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청합니다. 아멘 하셨네요. 아유, 우리 참 마음이 선한 우리 최칠리아님과 그 밖에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응원의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티나님, 그리고 하하대사님,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예, 전성예 어머니께 빛을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의 안식을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복이라네요. 저희도 말복이 지나면 선선해지는 듯 합니다. 삼계탕 드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요즘에 삼계탕이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못 먹었어요. 아유, 재밌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침이 고이네요. 아무튼 말복이 지나면 이제 정말 선선해지겠죠. 예, 올해는 정말 고생들 했어요. 더위 때문에. 네. 2037님, 마음 아픈 사연이네요. 가족 품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신 전성례 안나 어머니가 그리워 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목소리에서도 애틋함이 간절히 느껴지네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모든 걸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세상을 떠나 전성례 안나 어머니를 예, 품 안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셨어요. 아마도 꼭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계혜정 스텔라님, 네, 내일이 축일이네요. 네, 스텔라 축일. 네, 저도 오늘따라 저희 친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내일은 제 축일입니다. 하하, 호호. 알고 있지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생각이 나시는군요. 네, 다들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 있나 봐요. 네. 혜정 스텔라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은 축일인데 기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하느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음이 지치고 앞날이 막막할 때 저희 안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릴 때에는 주님의 빛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용기 내어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지난 날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품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보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이 이루는 사람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젊은이들에게는 앞날을 향한 용기를, 인생의 길에서 지친 이들에게는 다시 걸어갈 힘을 주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걸음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소망과 걱정, 아직 이루지 못한 꿈까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필요한 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르보르가 부른 흔들리지 않으리 듣고 왔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황베드로님께서 네, 삶의 가치가 점점 세상이 금전적인 의미로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아이고, 그걸 또 오늘까지 기억하고 계셨군요. 근데 정말 금전적인 의미로 자꾸 부여되는 세상인데 그거에 너무 몰입해 있다 보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못 벌면 막 거기 의기소침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 사는 삶에 또 뭔가 나는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상실감에 빠지고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꼭 돈이 꼭 있어야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자꾸 웃을 생각만 하시면 왜 그런지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마음 잡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네. 6056님, 네, 지난해 아팠던 남편을 주님께 보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어요. 아, 대리사님 아닌가? 맞죠? 예, 주 5일은 기도의 오솔길 들으면서요. 내일 우면동 성당 신자들 550여 명이 평창으로 캠프 가요. 별탈 없이 다녀오기를 빌어요. 우면동의 이순희 대리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내나 가끔 생각이 났었는데. 아, 우면동 성당 평창까지 또 가시나요? 아유, 황창현 신부님 계시는 그곳으로 가시나요? 신부님 아직도 열심히 뭐 여러 가지 올리시고 그러던데요. 예, 편찮으셨던 네, 남편 정말 장애를 가지고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시죠? 기억이 참 많이 났던 분이에요. 아마 주님께 가셨고 주님 손붙잡고 지금은 하하 웃으며 지내실걸요. 그러니 우리 대리사님도 뭐 탈 없이 정말 평창에 가서 재미나게 지내다 오시기 바랍니다. 550여 명 아,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9381님 오늘은 복날이라고 우리 두 손주 먹이려고 삼계탕 해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더위가 다 잘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네요. 환절기 건강 챙기시고요 하셨어요. 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손주 먹이려고 삼계탕 또 해서 또 들고 가시는 이 정성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내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지상의 삶을 마치시고 하느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걸 기념하는 날인데요. 성모님의 승천을 생각하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뭘 이루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보다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께서 걸으신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하고 성공적인 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여야 했고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봐야 했으며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삶은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삶이었죠. 그래서 성모 승천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네, 내일 성모신전 대축일이죠. 근데 다음 주 월요일 17일 중요한 2027 WYD 특집이 있어요. 저희 기도의 오솔길에 주제는 지치지 않는 그대 비올리스트 정성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정말 정말 재밌어요. 이분의 체험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데요. 많은 청취 바라면서 오늘은 이 시간 마쳐볼까 합니다. 끝곡으로 장환진이 부르는 줄을 향해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이상범, 예로니모,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막시밀리아누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1941년 7월 말 아우슈비츠 14호 블록에서 한 수감자가 사라졌습니다. 탈옥으로 추정된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수용소는 같은 블록에 수감자들을 세워놓고 10명을 무작위로 지목해 11호 블록 지하 감방으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지목된 이들의 비명이 이어지던 중 프란치세크 가요브니체크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 내 아내, 내 아이들, 나는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그 절규는 그 지옥 같은 자리에서 아무 무게도 갖지 못한 채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수감번호 16670번 피골이 상접한 한 사내가 대열에서 걸어나왔습니다. 수용소 간부 프리츠가 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 폴란드 돼지 같은 놈은 누구냐? 뭘 원하나? 사내는 떨림없이 답했습니다. 나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사내는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였습니다. 프리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꼴베 신부님은 9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지하 감방에 갇혔고 그 캄캄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그들과 기도하고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죽음과 굶주림이 지배하던 자리를 신부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꼴베 신부님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남과 나 사이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끊어버리고 있는가? 끊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리하는가?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것은 단지 혼인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불편해지면 맺어진 관계를 언제든 끊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인간의 마음, 곧 완고함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콜베 신부님이 하신 일은 바로 완고함의 정반대에 서는 몸짓이었습니다. 프란치체크 가요브니체크는 신부님과 법적으로도 혈연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이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었다면 저 사람의 슬픔은 저 사람의 것, 나의 목숨은 나의 것이라며 정확하고 서늘하게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그 낯선 이의 애끓는 사랑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 놓으신 결합을 죽음의 문턱에서도 스스로 끊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붙드신 것입니다. 혼인의 자리에서든 감방의 자리에서든 복음이 겨냥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이어놓으신 것을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갈라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유가 없고 마음이 팍팍해질 때면 쉽게 내 고통만 바라보며 곁에 있는 이의 슬픔과 나 사이에 선을 긋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선 너머로 초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콜베 신부님처럼 거창한 희생은 아닐지라도 편하게 끊어버리고 싶은 어떤 관계나 부담을 조금 더 붙들어보는 작은 결단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피어나기를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1: 성 막시밀리아누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고속도로 바닥에 보면 다양한 색의 화살표가 있죠. 도로가 나눠지는 시점에선 분홍색 또 초록색 화살표. 어느 방향으로 빠져야 하는지 화살표의 색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도 그렇다네요.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노란 화살표도 있고요. 파란 화살표도 있습니다. 스페인 북서부 지역의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 방향이면 노란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되고요. 포르투갈의 성모순례지 파티마를 향한다면 파란 화살표를 따라가면 된대요. 파티마는 포르투갈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톨릭 성모순례지입니다.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을 앞두고 오늘은 마음속으로 파란 화살표를 따라 성모님의 길을 따라가 봐야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잘 따라가고 있으신가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설디 장유주입니다.

김장훈, 조PD가 함께한 고속도로 로망스 듣고 왔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색깔 화살표 따라서 가고 있나요? 설레라로 오는 길은 무슨 색깔 화살표일까요? 나중에 제가 한번 화살표 그어볼게요. 오늘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만큼은 마음의 화살표를 그분들에게 돌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말복이래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어요? 말복? 복날 따박따박 챙겨야죠. 말복되니 말복답게 오늘 갑자기 좀 또 더웠잖아요. 그랬는데 또 저녁되면 선선해지니까 말복이 마지막 복날이니만큼 더위가 좀 물러가는 거겠죠. 오늘 방송 시작해봅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금요일 문도 활짝 열어봅니다. 오늘 준비해온 코너 첫 번째 코너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구와 관련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소식 퀴즈로 내니까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고요. 이어지는 금요일 코너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보는 시간입니다. 라디오로 이렇게 재미지게 놀 수 있다고 하는 게임들 준비해왔는데요. 오늘은 노래 듣고 제목 맞추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노래를 좀 많이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랜덤 게임 시간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미지게 놀아볼까요? 그리고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문자번호 샵 0931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CPBC 빵 통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귀동님이 찬미예수님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저희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들어오시면요.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훈님도 인사 남겨주시면서 말복이에요 하셨네요. 오, 말복 벌써 챙기셨어요? 저는 근데 사실 오늘 말복인지 모르고 우연히 점심을 찜닭을 먹었습니다. 말복이라 갔던 건 아닌데 저희 집 어린이가 아직 방학 중이라 아이들의 친구들과 다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식당을 찾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찜닭집에 어린이 놀이방이 커다랗게 붙어있는 찜닭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갔었는데 오늘이 마침 말복이었다니 약간 이거 럭키 비키잖아 이럴 때 쓰는 걸까요? 말복을 챙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민님께서도 설디 반갑습니다. 가을로 넘어가는 말복 이제 선선해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겠죠? 말복 지나서 처서도 오고 하면은 계절이 또 달력이 넘어가면 시원해지리라 믿습니다. 주봉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내일 광복절이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광복절 대체 휴일까지 쭉 이어지는 연휴인데요. 이제 금요일부터 쉴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어서 더 많이 설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퀴즈 풀러 가볼 건데요. 세훈님께서 신청해 주신 말복이라 신청해 주셨대요. 장미여관 마성의 치킨 듣고 올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 대구 경찰이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도심 이것 쪽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도심 이것 쪽.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 160여 명의 인력과 순찰차, 비노출 차량 등 70여 대를 투입해서요, 땡땡족 집결부터 사후 수사까지 전방위 대응에 나설 방침인데요. 광복절에 이것이라니요. 광복으로 자유를 되찾은 건 맞지만 그게 폭주를 할 자유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유가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안전 운행을 해야 합니다. 광복절에는 근절되어야 하는 이것, 족, 과연 무슨 족일까요? 1번 폭주족, 2번 묵주족. 1번 폭주, 2번 묵주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말복이잖아요. 1번 폭주, 2번 묵주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는 샵 0931번이고요. 힌트송 듣고 올 건데요. 첫 번째 힌트송은 비슷한 발음의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검정치마가 부르는 폭죽과 풍선들.

검정치마 폭죽과 풍선들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문제는요. 매우 빠른 속도로 난폭하게 달림을 뜻하는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오토바이를 타고 광복절과 3.1절이면 이것을 연례 행사처럼 여기는 문화가 일부 있었습니다.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희망했던 그 바람을 이것 쪽들이 자유를 누리는 바람으로 연결한 것일까요? 잘못된 연결 아닐까요? 그 자유와 또 이 자유는 다른 거잖아요.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일제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희망했던 그 바람이 의미가 퇴색되어서도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민님께서 제발 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8월 15일날 경찰이 폭주족 단속하는 것만 봐도 씁쓸합니다. 폭음도 안 돼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네요. 폭음도 안 돼요. 맞아요. 그래요. 약간 찔리고 있어.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폭음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땡땡족!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폭주, 2번 묵주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해야 될까? 달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또 목표하는 묵주 단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폭주족, 묵주족 중에 하나는 우리가 되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이 드는 게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정답일까요? 조금 어려워지고 있나요? 1번은 폭주, 2번은 묵주 중에 정답 골라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편의점 아이스크림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0931번입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힌트송 하나 더 듣고 정답 발표로 돌아올 건데요. 이게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것, 근데 난폭하게 달리는 걸 뜻하는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부르는 시간을 달려서 듣고 올게요.

0: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폭주였습니다. 대구경찰청, 대구시와 동구, 또 수성구청도 이것 쪽 단속에 참여합니다. 이륜차와 승용차의 운행소음을 현장에서 측정해서요.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또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주동자와 참여자까지 신원을 확인해서 사후 입건하는 등 단속을 엄중히 한다고 하니까 절대 폭주 이것은 금지입니다. 올해 3.1절 어린이날 등의 이것쪽 폭주족 단속해서 118명을 적발하기도 했다네요. 안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것. 폭주 없는 안전한 광복절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정답 세호님 1번 폭주, 미카엘님도 1번 폭주하고 보내주셨고요. 짱구뭉치님, 귀동님도 1번 폭주족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좀 살펴볼까요? 0948님이 정답 1번 폭주요? 설디도 그랬나요? 라고 저요? 저 폭주했냐고요? 이게 무슨 질문이야? 일단 저는 그 오토바이를 못 타고요. 제가 이제 운전하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자전거는 제가 되게 잘 타는데 오토바이랑 그 전동킥보드 이런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 중심이 잘 안 잡히는 그 느낌이 너무 무서워서 잘 못 타는데 저는 다른 폭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604님의 애기처럼 1번 폭주 하시면서 우리 집은 27개월 딸내미가 요즘 폭주 중이에요. 제가 말하는 폭주가 아마 이거인 것 같은데요. 우리 27개월 딸내미는 어떤 거에 폭주 중일까요? 치즈? 치즈 먹으러 갈 때 막 이렇게 열심히 가나요? 아니면은 포도? 포도를 보고서 폭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촉감놀이 이런 거 한창 할 때거든요. 27개월 그거 막 이렇게 미역 불려가지고 주거나 두부 이런 거 할 때 막 이렇게 쾅쾅 치면서 그런 폭주 저도 그런 거는 좀 잘합니다. 8363님께서 정답 1번 폭주입니다. 절대 폭주 금지입니다. 인터넷 폭주도 생각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인터넷 폭주는 뭐예요? 다 같이 똑같은 사이트에 막 다 접속하는 건가? 그건 뭐지? 아니면 너무 많이 하는 거? 뭘까요? 5618님 1번 폭주하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6002님 1번하고 보내주셨고 0016님께서도 오랜만에 문자 보내게 됐네요. 운전하면서 무서운 그들 정답은 폭주족 요즘은 배달하는 오토바이도 무서워요 라고 해주셨는데 하, 맞아요. 운전하면 그...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내가 실수로 이렇게 차선 변경하다가 놓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다가 서로 부딪힐까봐 그거 좀 무서워요. 진짜 1166님 1번 폭주족 하고 보내주셨고 4023님 2번 묵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2번 묵주라는 정답을 오늘 문자 중에 단 한 분 402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폭주족보다는 묵주족이 되는 게 좋겠죠? 우리 모두의 목표를 위해서 묵주족은 되어보기로 하고요. 3990님 1번 하고 보내주셨고 0710님이 폭주족이요. 본인들이 뭘 했다고 폭주를 하는지요. 밤에 정말 시끄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뭘 그러니까 이 뭘 했다고 왜 그들이 자유를 누리나 폭주로서 그러면 안 되겠죠. 단속한다고 하니까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 통해서 편의점에서 이용이 가능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아이스크림 쿠폰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0710님이 밤에 정말 시끄러워요 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 문을 요즘은 다 닫고 자서 이 소리가 들어올 일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살짝 선선해지고 이제 밤에 시원한 바람이 좀 분다 하면 우리가 에어컨 대신 문을 열어두고 자잖아요. 그러면 그 오토바이가 쌩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너무너무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냥 기준 속도? 안전한 속도 내에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 소리는 시끄럽지 않은데 부앙 하고 가는 그 오토바이 소리는 너무 시끄러워서 밤에 좀 소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 하면은 왜 이런 이미지가 생겼을까? 오토바이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건강한 취미로 자리를 잡아도 좋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주족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이 생긴 것 같은데 예전에 영화 비트 이런 데 그 정우성 씨가 정우성 씨도 헬멧 안 쓰고 탔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왜 유명한 그 장면들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우성 씨의 오토바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막 이렇게 남자 친구들이 남성들이 멋있다 막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미지랑 돌아다니는 영상을 봤을 때 정우성 씨가 헬멧을 쓰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이게 도로교통법상 헬멧이 꼭 그게 아니었을까요? 의무가 아니었을까? 여기까지 지금 생각이 넘어가네. 영민님이 영화 연출이라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영화를 사는 게 아니고 실생활을 사는 거니까 뭐든지 안전이 중요합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항상 헬멧 꼭 쓰시고요. 안전장비 꼭 착용하시고요. 폭주 없는 안전한 라이딩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 정답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고요.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1: 짱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0: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저와 소소한 승부 해보는 시간입니다.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해보는 시간. 매주 다른 게임 하는 시간.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작합니다.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바로 노래 맞추기! 노래 제목 맞추기 게임 준비했는데요. 전주를 들려드릴 거거든요. 딱 전주만 들어도 아 이 노래 하고 감잡으실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노래들로 준비를 하기도 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라면 안마 모를 리가 없는 안 맞출 수가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가수와 노래 제목을 다 맞춰줘 보실래요? 원래는 노래 제목만 맞추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노래들이 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갑자기 여기에 룰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가수 그 다음에 노래 제목 순서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 제목 먼저 나오고 가수 나오면 정답 인정 안 되는 거고 가수 이름 노래 제목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됩니다. 아마 전주만 들어도 아, 그 노래라고 하실 것 같은데

떠오르시죠? 발라드의 황제, 1990년대를 대표하는 발라드의 황제는 하면 떠오르는 그 가수의 노래고요. 그 가수의 노래 중에 이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주를 두 번 들려드릴 건데요. 이 전주 두 번 듣고 난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고요. 힌트 제가 드렸잖아요. 가수 힌트는 드렸고 노래는 히트곡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아실 것 같아요. 전주 들려드릴 테니까 듣자마자 아시는 분들은 가수 이름, 노래 제목 순서로 빠르게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주 들려드릴게요.

요거 요거. 아니 402님 너무 웃겨요. 가수 이름이랑 노래 들려드리기도 전에 히트곡이라고 했더니 아는 히트곡을 바로 보내주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노래 한번 더, 전주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가수 이름, 노래 제목을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의 노래였는데요. 정답은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1991년에 나온 신승훈 2집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특이하게 앞에 이제 베토벤의 가곡 이일리베디히인가요? 이걸 삽입해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던 그런 곡이었죠. 신승훈 하면 워낙에 대표적인 노래들이 많아서, 그리고 발라드의 황제 하면 떠오르는 딱 그 고유 명사처럼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4022님이 신승훈 하면 미소 속에 비친 그대가 먼저 떠오르셨나 봐요. 좋은 곡들, 명곡들 너무 많죠. 설레라에도 우리 신승훈 가수님 팬 많잖아요. 0710님이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발라드의 황제 맞지요? 하고 보내주셨고, 8363님도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정답 맞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4022님이랑 똑같이 보내주셨네요. 정답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문자를 1등으로 보내주신 건 4022님인데 정답을 1등으로 맞춰주신 건 3990님.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 하고 보내주셔가지고 1등은 우리 3990님에게 돌아갔고요. 그리고 우리 8363님도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 1166님도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까지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깝다. 더 빠르게 보낼 걸 아쉬우신 분들 있죠?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문제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똑같이 가수 이름 그리고 노래 제목 순으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 이거는 근데 정말 쉬워요. 이거는 앞에 전주 1초만 들어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가수에 대한 힌트를 들으면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드려볼게요. 이 가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흠뻑쇼라는 콘서트를 매년 여름마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아시겠죠. 흠뻑쇼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수가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 와, 저런 유형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우리나라에 나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가수이고요. 이 가수의 노래 중에 한 곡을 이제 들려드릴 건데, 노래에 대한 힌트를 드리자면 이 노래가 가요 톱10에서 골든컵을 탄 것은 기본이고 S사의 인기가요에서는 1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14주 연속 1위를 한 곡이래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14주면 여러분 세 달 하고도 거의 네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대 대한민국 음악방송 최다 1위 곡 3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2위가 무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래요. 근데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1위에 오른 이 곡입니다. 전주만 들어도 아, 이 곡 하실 것 같아요. 33회로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 가요 중에 1위를 가장 많이 한 곡. 이 곡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이 지명을 알았다고 하죠. 아,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두 번 들려드릴 건데요. 듣자마자 빠르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가수 이름, 노래 제목 순서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와, 여기까지. 제목이 나올 뻔했다. 자,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제목 아시는 분들이라면 가수 이름, 노래 제목 순서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아, 들으면 정답 나오니까 바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전주 듣고 바로 보내주신 분이 1등 하실 수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노래 제목이 가사에 나오지 않아요? 강남스타일, 싸이의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바로 다 같이 추는 말춤이잖아요.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노래 딱 들으면 그 말춤 다 같이 추는 그 장면이 바로 떠오르는 영민님도 외국인들 전부 말 타고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이 말춤을 좀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키고 강남이라는 지역명을 동네 이름을 알린 그런 노랜데요. 이게 2012년 여름에 발표된 곡이라고 합니다. 이 말춤 출 때는 국경도 언어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관적이라서 따라하기 쉬우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따라하면서 영상들이 돌고 도는 그런 노래였고요.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는 당시 한국 가수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7주 연속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단한데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0321님이 정답 싸이! 근데 정답 싸이까지만 보내고 이제 뒤에 흠뻑쇼 듣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강남스타일을 바로 안 보내주셨는데 다행히 연속으로 바로 왔어요. 0321님이 정답 싸이, 정답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렇게 보내주셔서 0321님이 1등으로 정답 맞춰주셨고요. 문자 좀더 살펴볼까요? 우리 3443님도 싸이 강남스타일, 0710님은 싸이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정말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33회 1위를 했다고 하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6002님, 싸이 강남스타일. 8363님도 정답, 싸이 강남스타일이요? 너무나 신나요. 불금도 강남스타일! 이라고 해주셨고, 9514님은 저는 포항스타일. 지조 있다. 나는 포항스타일. 정답은 강남스타일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166님이 싸이 오빠 강남스타일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앞에 오빠를 빼셔야 돼요. 제목은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오늘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노래 맞추기 게임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재밌었나요? 여러분들 1등으로 보내주신 분들께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편의점 아이스크림 이용권 보내드릴 거고요. 1등 저희가 알려드린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독립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요, 북미 생산 공장을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합작으로 구축했다가 잇따라 독립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네요. 합작으로 함께 운영하다가 급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 대응하면서 홀로서기에 성공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경쟁력이 강해지고 그만큼 우리의 저력이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독립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자기 힘을 길러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겠죠. 우리나라의 독립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온 힘을 다해 지켜온 내 나라의 힘을 이렇게 더 크게, 더 강하게 키워나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비타민말, 오늘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내일의 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안의 힘을 단단히 다져봐요.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이고요. 성모승천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나라도 빛을 찾고 성모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오르신 날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휴도 더불어 잘 보내시고요. 5시엔 설레는 라디오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으로요. 짱구뭉치님이 신청해 주신 윤하의 우산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고 세훈님도 설디님 오늘 한 시간 잘 들었습니다. 광복절 연휴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모두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옥 침대 대구 중구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옥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옥 침대 대구 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잘못된 기소를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잘못된 조작을 해서 기소가 된 게 확인되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습니다. 박 검사는 공소 취소는 법치에 대한 사망 선고라는 글을 포함해 지난 3월에서 4월 업무 시간에 SNS 글 21건을 작성한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어제 총 12건의 추가 진상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성남FC 제3자 뇌물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미래위원회의 1차 조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7개 사건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정치인 이재명을 표적수사했다는 의혹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명백하게 사건이 조작됐다는 증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원론적 얘기라 하더라도 집권 여당 대표 후보가 공소 취소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공소 취소 언급은 사건 조작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만약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겁니다. 8월 14일 금요일 CB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이나 응원은 샵 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전월세 시장 역시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에 이어 세제 개편안까지 내놨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등을 놓고 논란과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어제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 이른바 공급 속도전인데요. 과연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 오늘 팩트천국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교수님은 네. 저희 방송에 처음 모신 것 같아요.
1: 네.
0: 예, 저 뭐 제가 명성은 익히 자주 들었는데 네. 자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 감사합니다.
0: 네. 부동산 전문가를 계속 모셔야 될 것 같은 이 불길한 예감은 네. 뭘까요? 예. 요즘 바쁘시죠, 교수님도.
1: 네, 그 83 대책 나온 이후와 또 83 대책 나온 이후에
0: 예.
1: 웬만한 방송국엔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0: 아,
1: 방송을 뭐 저도 오래 했습니다. 한 25년 예. 했지만 이제 이렇게 그 시장이 어지러워지고 정책이 혼선이 많을 때, 특히 부동산 시장이 그럴 때 제가 많이 그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일단 어제 발표 대책 이게 숫자로 붙이니까 너무 맨날 네. 힘들어요. 이제 8.13 대책이라고 또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이게 숫자 예. 외우기가 만만치 않은데 문재인 정부 때는 25개의 숫자를 외워야 되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8.13 대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에 23만 호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거잖아요. 그 전에 이제 대책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거 보고해야 됩니다. 예. 구치 대책이 한번 있었죠. 그때는 네.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을 하는 거, 연내, 그러니까 임기 내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했고, 1, 2구 대책, 그때는 용산, 태릉, 과천 등 도심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공급 대책으로는 큰 덩어리로 보면 이번이 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1: 전부 아홉 네. 번의 정책이 나왔는데요.
0: 예.
1: 그중에 지난해 97 대책은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게 2030년까지 착공 기준입니다.
0: 예.
1: 그리고 금년도 1월 29일 날 발표했던 것은 이제 6만 호 착공 기준이고요. 이번에 이제 23만 호를 하겠다고 했는데 발표는 그 12만 호고요.
0: 예.
1: 실제는 2만 7천 호만 발표했습니다. 나머지는 새로운 택지 지구를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8.13 대 책을 내놓은 그 총평을 하면 공급보다는 속도전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을 어떻게 빨리 착공하느냐에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0: 예. 예,
1: 실질적으로 2만 7천 원은 뭐 얼마 되지 않는 양인데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거나 신규 택지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적어도 7, 8년, 10년이 걸려요.
0: 예.
1: 그러면 이전에 그 135만 호 또 올해 6만 호와 23만 호만 합치면은 160만 호 정도 됩니다. 이 160만 호의 양을 청취자분들께서는 모를 겁니다.
0: 예.
1: 지난해 135만 호는 쉽게 말해서 1개 신도시가 5개 신도시인데 29만 2천 가구입니다. 29만 2천 가구니까 135만 호는 1개 신도시를 4.6배 만들어야 돼요.
0: 그럼 5개가 아니라
1: 하나만 따지면
0: 25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개 신도시를 네, 그러니까
1: 분당 신도시가
0: 예.
1: 9만 7,500 가구 정도 됩니다.
0: 10만 호라고 치면은 135면은 분당 신도시 13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 14개 가까이 됩니다.
0: 14개.
1: 이거를 그 3, 4년 만에 착공하기는 어렵지요.
0: 예.
1: 근데 이게 이제 신도시로만 그 공급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그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까지 포함한 양인데 사실은 이제 그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뭐 참 잘한 일입니다.
0: 예.
1: 주택 공급은 그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미리 예측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 대책으로 괜찮습니다.
0: 예.
1: 근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꼭 실천된다면 160만 호가 공급될 때는 아마 상당히 많이 주택이 남아돌지 않겠나 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0: 그렇군요.
1: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 주택 공급이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없는 게 문제인데요.
0: 예.
1: 주택은 당장 들어갈 집이 있어야 전월세 월세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돼야 매매 시장이 안정화됩니다.
0: 예.
1: 그럼 이 주택이 입주 시점까지 착공이 아니고 착공과 입주는 분명히 다릅니다.
0: 그렇죠.
1: 입주 시점까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은 걸릴 텐데
0: 예.
1: 그 사이에는 그러면 주택 가격이 급등해도 가만히 두겠는가? 그래서 아마 세제 정책으로 또 규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0: 예.
1: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은 이번에 어쨌든 간에 공급량보다 속도전이다. 그러면서 아쉬운 점은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없다는 겁니다.
0: 네, 어제 이제 뭐 이제 대통령이 집 못 지어 미쳤냐는 생각을 하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속도전을 하겠다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은 공공택지를 어제 23

0: 10만 호 중에 공공택지를 한 16만 가구를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공택지가 보통 착공까지 68개월이 걸리는데 이거를 37개월로 줄이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착공이 그러면은 37개월이면은 한 2년 좀 넘게 3년 안에는 이제 착공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이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1: 근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죠? 가능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0: 예.
1: 새로운 택지를 개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그 토지를 이제 수용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럼 지작물 조사하고 감정 평가하면서 수용 절차는 삼심 제도로 돼 있어요.
0: 예.
1: 그냥 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그 평가 금액 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 토지 소유자가 이의 제기할 수가 있어요.
0: 예.
1: 그래도 안 되면 중앙 토지 수용위에 또 한 번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년은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충분한 보상이 돼서 한 번에 합의가 되면 다행인데
0: 예.
1: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적어도 2년 정도는 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 토지 수용하는 그 사이에 수용과 관계없이 어차피 갈 거니까 토지용 계획을 짜서
0: 예.
1: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 속도가 줄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보상 주는 순간 이주하거나 발빠르게 이제 인허가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0: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차피 한 뭐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보통 이런 거 네. 하려면은 뭐 이제 토지 수용하고 착공하고 그래서 뭐 준공해가지고 이제 분양까지 가려면은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하고 윤석열 정부 때 추진돼서 이재명 정부 때 분양되는 건 없는 건가요 그러면?
1: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 5월 9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셨습니다.
0: 예.
1: 그리고 제일 먼저 내놓은 대책이 이제 그 당시 그 6.19 대책이었어요. 이게 이제 규제 대책이었고 두 번째 대책이 파리 대책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제 서울의 25개 구를 투기 과일주고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0: 예.
1: 25개가 투기 과일주고 11군데가 저 투기 지역이었어요.
0: 예.
1: 전부 지역 규제했죠. 이번에도 똑같이 지금 현재 그 구칠 대책에서 이렇게 규제했잖아요. 그죠?
0: 서울 그런데, 전역이
1: 네. 그런데 네. 지금 경기도는 15군데입니다.
0: 15군데.
1: 네. 그런데 이 당시 7월 달에 통계청장이 서울의 주택이 한 100만 가구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대표께서 또 이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집이 왜 모자라냐? 다 살고 있는데 길에 사는 사람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0: 예.
1: 그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반듯한 집에 사는 사람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세입자로 사는 것도 집은 있는 거죠. 방학 아니라도.
0: 예.
1: 근데 그 얘기가 하고 난 한 달 후에 이해찬 대표가 주택 공급 30만 호를 발표했습니다. 그게 지금 8년 전 얘기인데
0: 예.
1: 그게 바로 31만 호의 3기 신도시입니다.
0: 아,
1: 근데 3기 신도시가
0: 언제 돼요?
1: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과천을 포함해서 7군데입니다.
0: 예.
1: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그다음에 고양 창릉지구 그 3만 9천 호 많습니다. 그다음에 왕숙 1, 2지구가 6만 6천 가구입니다. 그다음에 하남 교산지구, 그다음에 광명시흥지구 이게 9만 가구나 돼요.
0: 예.
1: 그런데 지금 남양주 왕숙 2지구와 고양 창릉지구는 보상이 끝나서 지금 합의 진행되고 있고 또 그
0: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 분양 일부 했죠. 그다음에 예. 이제 인천 계양지구하고 부천 대장지구도 일부 분양을 했고요. 첫 삽도 못 두고 아직 보상 나가는 지역이 광명시흥지구입니다. 제일 예. 큰데. 거기하고 하남 교산지구도 일부 아직 보상이 다 안 나갔고요. 이게 8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빨라도 4년 걸려도 끝나기 쉽지 않은데.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토지를 300, 400을 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합의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기간을 단축해야 사업도 빨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예. 정부가 보상이 길어지니까 보상 기간 동안에 토지 이용 계획부터 여러 가지 환경평가를 해서 보상이 끝나자마자 사업 승인을 내는 쪽으로 가게 되면 줄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쉽지 않다. 그래서 네. 정부가 비교적 빨리 지을 수 있는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3만 호의 착공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1: 제가 그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0: 예.
1: 지금 그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전부 중장기 대책으로 매우 좋은 대책이다. 꼭 실천되길 바란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전세 가격에 상승 압력을 받으니까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은 바로 비아파트다.
0: 예.
1: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내년 말까지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그 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수도권에서 6억 원 이하는 주택수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0: 예.
1: 근데 후년부터는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니까 수요자가 감소하겠죠. 근데 이게 어제 그저께 13일 날 발표한 자료는 이걸 1년 연장해서 청년인 경우는 4억 원 이하 주택의 6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수에서 배제합니다.
0: 예.
1: 그리고 90%까지도 대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0: 그게 이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네, 네, 네. 그거 말할 수 있는 거죠.
1: 2년 만에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예. 없잖아요. 근데 무주택자나 신혼부부가 이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주택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가 이제 분양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잖아요.
0: 예.
1: 135억부터 많잖아요. 그 분양을 받으려면 공공택지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정상적인 가격의 80% 정도로 분양하니까 누구나 분양받고 싶어 해요.
0: 예.
1: 근데 이 빌라를 사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에는 주택청약통장 그저 가점제에서 85점 만점인데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인데 무주택기간이 없어지잖아요.
0: 예.
1: 그럼 분양을 못 받게 돼요.
0: 아.
1: 그럼 분양 안 받으려 되겠죠.
0: 예.
1: 네, 그다음에 기존 주택 소유자가 분양을 받게 되면 지금 이제 12억 이하지만 14억까지 늘어난다면
0: 예.
1: 시가 20억 정도의 주택을 1가구 1세대로 갖고 있다가 10년 넘어서 팔면 거주와 보유를 포함해서 80% 양도세를 감면받습니다.
0: 예.
1: 20%만 냅니다. 그게 얼마나 커요 이게? 근데 만약에 5평, 10평짜리 빌라를 사는 순간 이 1가구 1대 비과세 요건이 없어집니다.
0: 기회가 다 박탈되거나 네. 줄어드는 거예요.
1: 그리고 오히려 양도세가 6에서 45%인데
0: 예.
1: 45% 최고 세율로 계산해서 지방세 10%를 가산하면 71.5% 오히려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럼 안 사겠죠.
0: 예.
1: 그러면 신혼부도 안 사고 무주택도 안 사고 기존 주택사는 더 안 산다면 이걸 공급해도 수요자가 없잖아요.
0: 예.
1: 그죠. 수요가 없으면 공급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일시 한 4년, 5년, 6년 동안 그 지금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반듯한 아파트가 나올 때까지는
0: 예.
1: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주택수에서 배제하는 방법이다.
0: 아.
1: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고 소형만.
0: 그러니까 다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하라라는 네. 걸로 지금
1: 주택수에 배제되면 종부세도 해당이 안 되고
0: 예.
1: 그 저 취득세 보유세도 좀 감면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청년이나 무주택자한테 신혼부부한테 임대를 놓을 수가 있겠죠.
0: 예.
1: 물론 이제 뭐 그 의무적으로 임대를 놓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공급이 늘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0: 알겠습니다.
1: 그런데 어제는 요거만 나온 거죠. 엊그제는 13일 날.
0: 그러니까 뭐 예,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네. 지원하겠다는 건데
1: 벌써
0: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게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이시고요. 진도를 또 빨리빨리 나가야 돼서
1: 네.
0: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파트를 원하는 2030에게 빌라 살라고 하는 거는 모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이거는 현실성이 있는 비판인가요? 아니면
1: 청년들이 4억을 대출 받든지 뭐 3억 5천을 대출을 받아서 빌라를 조그만한 걸 살까요? 취업을 했다고 해서 월급이 그렇게 되지도 않고
0: 예.
1: 물론 금리도 3.2%는 낮게 준다 하더라도 저는 쉽게 청년들이 임대나 월세는 전세를 살 수 있어도 주택을 비아파트를 구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아.
1: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대표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한번 사게 되면 뭐 1, 2년 있다가 팔고 다시 아파트로 갈 일도 없잖아요. 이게 2년 동안 하는 거니까.
0: 예.
1: 그래서 이왕 그 젊은 사람들도 또 청년들도 신혼부부도 모두 아파트 선호하잖아요. 비아파트는 전세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0: 예.
1: 선호하는데 이거를 정부가 장려하듯이 대출을 주면서 사라고 할 때 과연 이들이 사겠는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뭐 언론사 기자하고 통하면서 청년들은 빌라에만 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0: 예.
1: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고 봐요, 정부가.
0: 아니 근데 아니 뭐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건데 뭐 빌라에만 살고 저는 오랫동안 다세대나 빌라에서 제가 50이 넘었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1: 네.
0: 뭐 아파트에서 산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돈에 맞춰서 사는 거지.
1: 네, 맞아요.
0: 이거를 뭐 누구는 빌라에 살라고 하고 뭐 그런 게 있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 사실은 이제 예. 누구나가 자기 집 을 거주의 개념으로 봐서 그냥 살면 돼요. 저도 종부세도 안 내고 저도 강남에 살지 않습니다만
0: 예.
1: 부동산 오래 했어도.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증식을 원하고 또 누구나가 선호하는 지역에 살고 싶고
0: 예.
1: 또 누구나가 선호하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0: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비싸잖아요. 문제는.
1: 네.
0: 그러니까 20대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20대가 갑자기 서울 평균 그러니까 중위값이 15억인데 아파트가 이거를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원한다고 하는 것과 희망하는 것과 그거에 도달하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 서울에서 꼭 살지 않고 이기신 도시나 또 3기로 가면은요. 예. 주택 가격이 5, 6억 정도, 6, 7억도 안 갑니다. 그 정도밖에 안 갑니다. 제가 김포시에서 7년을 전세 살았습니다. 예. 예전에. 그때 전세가 뭐 2억도 안 갔고요. 지금 제가 이사 나온 지가 이제 한 5년 됐는데 이사 나오고 난 이후에 제가 가끔 갑니다. 예. 가는데 아직도 5억, 6억 정도면 34억평 삽니다.
0: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서.
1: 네. 숙제가 어려운 거죠.
0: 각자의
1: 이게.
0: 또 욕망과 바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미스매칭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데 정부한테만 또 너무 닥달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이 답이다 계속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어제 좀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도 지금 이주비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 어쨌든 멸실이 되니까 새로 재건축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주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대출을 상한이 걸려 있어서 근데 이거를 좀 완화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우선 그 75%를 7% 낮춘 거는요. 재개발 예. 사업일 경우 재건축은 이미 70% 돼 있고요.
0: 예.
1: 동의율이 75%를 7% 낮은 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공공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67.7%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60%로 낮춥니다. 사업 속도는 그것 때문에 좀 빨라질 수 있어요.
0: 예.
1: 또 한 가지 이주비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주택 가격이 그 15억 이하일 때 6억까지 대출 나가고 좀 그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전 부동산과 정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했다가 준공된 이후에 가격을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 준공된 걸 그 가상해서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감정평가가. 예. 그래서 그 중에 높은 걸로 이주비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주가 된다 그러면 일각에서는 뭐 재개발 사업하면 주택 수가 준다고 그랬어요.
0: 예.
1: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 아신 거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5가구가 살면 분양 주택은 하나가 나오지만 나머지 4가구는 임대주택 입주권이 나옵니다.
0: 예.
1: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는 임대주택 그 수 이상 임대주택을 짓거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한 21% 정도의 임대주택을 짓게 합니다.
0: 예.
1: 그러고도 남는 여유분을 일반 분양분에서 공사비를 충당합니다. 늘어나는 그 증가분이 적을 뿐입니다.
0: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게 실제 줄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 별로 많이 안 늘더라.
1: 그렇죠.
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얼마나 보통 이거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은 기존에 여기서 살던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그게 기존의 용적률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면 둔촌중공아파트가 5,900세대였습니다.
0: 예.
1: 그게 12,000세대로 늘었어요.
0: 그거는 많이 늘었네요.
1: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서초나 강남 지역에 기존의 12층, 15층짜리 재건축하면
0: 예.
1: 일반 분양분이 한 500가구 정도 나오면 많이 나와요. 5, 600가구.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기존의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적게 나오고요.
0: 예.
1: 낮은 아파트는 많이 나오는데 저밀도로 5층 아파트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층 이상 12층 15층이기 때문에 순증분이 이제 작을 수밖에 없죠.
0: 이제는 옛날에는 됐죠. 아예 그러니까 단독주택이거나 다세대거나 그럴 때는 이거를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저층 아파트들을 다시 부수고하는 거는 많이 안 나오긴 하겠네요.
1: 네,
0: 용적률을 그러니까 엄청 올리지 않는 이상.
1: 5층 정도의 저밀도 아파트가요.
0: 예.
1: 화곡주공 반포 1, 2, 3단지 주공 1, 2, 3, 4단지 1, 2, 3, 1, 2, 3단지 주공 뭐 도곡 주공, 잠실 주공, 암사 시형, 그다음에 뭐 개포 주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왔죠.
0: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은 이거를 허물어야 되면은 네. 그만큼 또 주택이 다시 지어지는 기간까지는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길면 막 10년까지 걸리니까 그동안은 또 서울시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 멸실 문제도 있고 그만큼 증가 순증하는 거는 많지 않으니 이게 유효한 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게 정부의 시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근데 사실은 정비사업이라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 우선입니다.
0: 예.
1: 두 번째가 이제 그 주택 공급 차원인데 그러면 계속 그 노후 불량한 주택에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주거도 환경 개선하면서 주택 수도 늘어나는 쪽으로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0: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오후에 깜짝 놀랄 얘기를 했어요. 용산 어린이 공원을 원래 네. 이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데 그린벨트 해제 못 한다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서울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용산 어린이 공원이 아니라 용산 공원 전체에 아파트를 짓는 거를 추진하겠다. 그 용산 어린이 공원은 8분의 1이거든요. 전체 네. 공원의 부지에 네.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 8배 더 짓겠다. 근래 뭐 이게 현실 가능성은 차치하고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1: 당장 시급하게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예.
1: 제가 이것도 다른 방송하고 뭐 인터뷰를 했었는데 용산공원은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도심 속에 있는 공원의 가치는 도시 외곽에 있는 공원보다 훨씬 가치가 높고 그 가치를 다 할 수 있어요.
0: 예.
1: 근데 이걸 헐고 만약에 집을 친다면 그 가치가 날아가고 문화재적도 역사적 그 문화재 그죠 문화재도 아니지만 역사적 그 이 그 뭐랄까 그 뭐랄까 그 역사적 그 보물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0: 예, 예.
1: 근데 이제 개발하다가 그 미군부대였기 때문에 또 이 그 오염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공사 기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입장에서 서울시가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의 그 금사라기 땅 주택 지면 공급을 많이 할 텐데
0: 예.
1: 왜 안 하느냐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제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시와 경기도 또는 뭐 정부인 국토부가 이 주택 그 공급과 관련된 관리와 관련된 거는 여야가 없잖아요.
0: 예.
1: 민생 문제니까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뭐 정치적인 얘기지만 그 뭐 오세훈 시장이 윤석열 정부 때는 서초구에 서리풀 지구 제한도 그린벨트도 풀어주고 그러더니 이재명 정부 들어오니까 하나도 안 풀어준다.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뭐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1: 사실 개발 제한국이라는 그 해제는요.
0: 예.
1: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는 71년도 7월달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법이 제정돼서.
0: 예.
1: 그 목적이 뭐냐면요. 도시의 무분별한 그 확산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녹지를 보존하는 차원이거든요. 그 서리풀지구 같은 경우는 지상에 임목이 없습니다.
0: 예.
1: 이미 뭐 꽃재배나 또는 공장이나 또는 빈 땅으로 있어요. 이런 데는 그 개발 지역의 그 지정 목적과 다르니까 개발 가능하죠. 근데 용산공원은 일부만 빼놓고 공원입니다, 지금.
0: 예.
1: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접근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번에 그 서울시와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그린벨트 해제를 못 했는데 예를 들어 수서 역세권 뒤편 같은 경우는 나무가 없습니다.
0: 예.
1: 이런 데는 개발이 가능하죠.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그 서울공항 때문에 높이자를 받아요.
0: 예.
1: 공항 때문에 또 하나 이제 그 성남 복정동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나무가 예.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비행장 옆에 있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받아요. 이런 것들은 뭐 제 생각에는 녹지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하지만 산림이 있는 녹지를 훼손해서까지 개발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이제 공급 얘기를 했으니까 좀 대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게 대출을 좀 전체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은 투기는 막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중은행이 지금까지는 그 가계대출 순증을 1.5%인데 이거를 3%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대략 올해 한 30조 원 정도를 더 이제 대출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그거는 좀 뭐 당장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선 긍정적인데 요게 좀 논란인데 수도권에 비거주 1주택자가 있는데 그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전세 대출을 주지 않겠다. 뭐 요런 게 있으니까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갭 투자를 하는 거죠. 내 돈을 다 때려 막아서 강남에다 하나 사고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비싸니까 거기는 다른 사람이 새 들어서 살고 나는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새로 외곽 수도권 외곽이나 이런 데서 살겠다. 이런 거를 막으려는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려와 뭐 비판 좀 비거주를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래서 이번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그 양도세 30%를 전혀 살지 않은 경우에 공제 안 해주겠다.
0: 예.
1: 또 살더라도 거주와 보유를 40%씩 하는 걸 거주로 바꾸겠다고 한 게 바로 그건데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서울에 만약에 집을 사놨다면 실질적으로 거주하게 되면 어떻게라도 빚을 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0: 예.
1: 이제 공급이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죠. 대출 역시 마찬가지로 뭐 거기뿐이 아니라 실소유자면서 무주택자가 아니면 또는 뭐 부당을 받아서 중도금 잔금 대출이 아니면 아마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이 있는 사람 뭐 또는 주택이 있음에도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세 대출이든 뭐 그 담보 대출이든 아마 제한할 것 같습니다.
0: 그건 맞는 방향이에요? 교수님
1: 사실은 무주택자들에게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잘못됐죠. 원 죄도 아닌데 내 집을 예. 사겠다는데 왜 안 해줘요? 이건 해줘야 되고 집이 있는 사람이 이전 수요라는 게 있어요.
0: 예.
1: 작은 집을 팔고 큰 집으로 갈 때도 분명히 내가 팔고 내가 살면서 들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미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0: 예.
1: 제가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바로 봤는데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은 6월달 기준으로 M2 광의 통화량이 4,200조가 넘었어요.
0: 아.
1: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양이 시중에 많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없죠.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0: 예.
1: 그럼 물가를 물가가 올라가서 돈을 더 줘야 되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것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세제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 차원이라면 이번에 30조씩 푸는 거는 또 그 정부의 정책과 바라는 거 아닌가.
0: 이게 공급은 시차가 있고 돈은 당장 풀리면은 결국은 이거는 또 집값 상승에 조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뭐 네. 그런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정부도 약간 고육지책이다. 이게 하도

0: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전세나 월세 대책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1: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전세는 뭐 도저히 물건이 없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비거주 일가구 주택에 대해서 규제하게 되면 살던 집을 버리고 내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집이 나온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내가 살던 집에 살아도 나가잖아요.
0: 예.
1: 이러면 이제 그 수평이동은 되지만 양적 증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0: 그럼 그거는 추가적으로 대책을.
1: 그래 되면 결국에 외지에서 경기도에 살던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수요는 오히려 또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0: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네. 현상은 말씀해 주셨고,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정부가 좀 내놓으면 좋겠냐, 조언.
1: 집을 당장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예. 대로 단기 주택 공급 정책밖에 없어요. 이거는 3개월, 4개월, 5개월이면 주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0: 3개월이면 만들 수 있어요,
1: 예. 주택. 단독주택 헐고 다가고 다세대 짓는 거는 3, 4월이면 집니다.
0: 아,
1: 그걸 말하는 거죠. 네.
0: 아,
1: 근데 그걸 지어놔도. 전월세는 나갈 수 있겠지만 누군가 소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0: 예.
1: 사는 순간 다주택자가 되거나 무주택자가 사게 되면은 오히려 청약통장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0: 그런 거에 대한 다주택의 불리함 이런 거를 좀 해제를 일시적으로 해제를 해주는 게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아. 60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가 주택세 배제돼요.
0: 예.
1: 그리고 후년도는 이제 4억 이하의 청년들이 사는 경우는 배제가 돼요.
0: 예.
1: 이거를 좀 길게 가야 반듯한 아파트가 공급될 때까지는 그거를 주택세 배제해야 공급이 늘지 않다. 그건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0: 예.
1: 그게 공급되면 전월세 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어요.
0: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여기까지 듣고. 또 부동산 대책이 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때 자주 모셔야 될 것
1: 같아요. 것 같아요. 네.
0: 예, 뭐 10월달에 또 김윤덕 장관이 또 한번 발표하겠다고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로 이어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0: 배우 하영 씨가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를 소개했다가 증조부의 일제 강점기 행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상의 잘못을 후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말과 적어도 자신의 가족사가 가진 역사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맞서고 있는데요. 마침 내일 광복절입니다. 오늘 천국의 서재에서는 하영 씨 증조부 논란에서 출발해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무엇을 잊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한 평론가 서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영 씨를 몰랐어요. 예, 이번에
1: 아, 저는 얼굴은 알았어요.
0: 아, 그렇군요. 전 네.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볼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알게 되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KBS 예능 프로그램인가에 나와서 본인의 증조부가 고종을 진료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증조부의 이름이 안상호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뭐 내선일체 뭐 이런 것들로 모범 사례로 이제 당시 기관지에 총독부 기관지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친일 행적 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속사는 친일 의혹을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

0: 친일 명부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등재는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었다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아, 그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하영 씨는 가족사를 단편적으로 알고 자랑처럼 얘기했다라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대우가 뭐 요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자잘한 이제 논란들 뭐 있습니다. 그래서 33살인데 그 나이가 되도록 모르는 게 맞냐. 뭐 이렇게 뭐 이게 누구죠? 그 배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지적도 할 거예요. 그건 연예인이. 어쨌든 요 논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예. 네.
1: 저는 하영 씨를 그 중증외상센터에서 간호사 역할로 나오거든요.
0: 아, 예.
1: 주지훈 씨 의사 역할이고 같이 일하는 간호사로 나오는데
2: 아, 그랬군요.
1: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2: 예.
1: 네. 많이 아름다우시고 네, 연기도 잘하시고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작품이 좀 기대가 된다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넷플릭스에 이런 엿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드라마로 나와서 순위권도 굉장히 공개하자마자 1위도 찍고 그랬고 그 드라마의 홍보차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0: 예.
1: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연좌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사실 하영이라는 배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의 증조부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예. 문제는 그가 먼저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아 그런 집안에 그런 집안의 자손이었대라고 우연히 뭔가 알려졌으면
0: 예.
1: 이렇게까지 뭐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먼저 너무나 자랑스럽게 예능 프로에서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상황이니 이게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이게 다른 직업이 아니고 이미지로 활동을 해야 되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네, 타격을 좀 입으실 것 같습니다.
0: 김성환 평론가님은?
2: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자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뭐 과거 조부의 어떤 친일 전력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예.
2: 너무 또 개인한테 대한 공격으로 이번 문제가 다 그냥 그쪽으로만 가서는 또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0: 예.
2: 그러니까 제대로 역사를 청산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적으로 드러났을 테고 드러났다고 하면 후손들까지도 그 얘기를 사실 이렇게 사실 왜곡한 거잖아요.
0: 예.
2: 친일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랑을 하면서 고종의 주치의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완전히 왜곡시킨 거란 말이에요.
0: 예.
2: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친일 전력이 너무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제가 몰라서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회적으로 통용이 안 됐을 텐데 우리가 과거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같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0: 진짜 몰랐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가족들이 얘기를 안 해주고 부친이나 뭐 선조가 얘기를 안 해줘서 그냥 우리 선조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본인은 그냥 무의식 중에 자랑을 좀 한 거일 수도 있어서.
2: 또 부친이 예.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일간 스포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친의 친일 의혹을 친일 의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하영 씨의 아버님이.
0: 예.
2: 근데 그랬다가 이제 말을 슬쩍 바꿨어요. 바꿔서 설명을 한 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일본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하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의사 생활을 했거든요.
0: 예.
2: 그때 이제 만나서 사무부는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일본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의친왕을 가까이에서 모셨기 때문에 조부께서 친일 논란에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부친이 설명을 했어요.
0: 예.
2: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동경 자해의학 의과 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친왕은 조선 왕실을 그 이제 사실상 일제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친왕을 볼모로 데려갔은 거예요.
0: 예.
2: 일본으로 데려갔다고 하면은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의친왕을 데려가서 그 거기서 일종의 치료하는 의사로 그 부친을 이제 같이 그 돌보면서 치료하게 해줬다고 하면
0: 예.
2: 오히려 일제 부역한 게 되는 거예요.
0: 아 그런 거예요?
2: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고종을 치료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 고종을 옆에서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자랑은 할 수 있을지는 있는데.
0: 예.
2: 의친왕을 옆에서 모시면서 치료를 했다는 건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거는.
0: 아, 근데 어쨌든 누군가는 진료를 해야 되고 뭐 자랑을 하든 안 하든 본인 일을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키니까.
2: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일제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제가 의친왕을 왜 일본에 데려갔는지를 최소한으로 역사적 배경을 안다면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0: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설명드리면은 그 안상호 방금 언급한 그 분은 그 사람은 1916년에 대정친목회 평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게 대정친목회가 뭐 친일하는 사람들의
2: 친일단체죠.
0: 친일단체였고 1918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내선이 제 내지왕 가정으로 소개가 됐고 다만 친일 임명사적의 사전에는 적극성이나 지속성 반복성이 떨어져 여기 등재되지는 않았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2: 근데 그 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신보 기사를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상호 씨 가정을 그러니까 내선 일체 모범 사례로 소개한 거예요. 그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상호가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으로서는 한 벌도 없다. 음식도 매운 것은 조금도 못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골에서 일가들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찾아올 일가가 없다. 조선 사람과 상종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일본인 아내는 11년 동안을 조선에 있었어도 조선말은 한마디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 예.
2: 그러니까 조선인들과 거의 접촉을 안 하면서 살았을 정도로 조선 사회하고는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0: 그렇네요. 예.
2: 그러니까 그걸 뭐 물론 자랑하기 위해서 좀 과장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친일 전력이 없다고 얘기한다거나
0: 예.
2: 아니면은 뭐 고종의 주치였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지사나 이런데 일정의 역할을 했다거나 이렇게 설명하기 도저히 어렵다는 거죠.
0: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 뭐 다른 이제 후손들 아니 다른 연예인들까지 다시 파함 요구가 되더라고요. 강동원 배우도 왜 중조부가 친일행적으로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을 올렸었고 그리고 뭐 이지아 배우도 친조부가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이 있다. 근데 이들은 뭐 또 사과도 하고 뭐 독립 후손을 위해서 또 뭐 기부도 하고 뭐 이런 전력들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알려졌는데 일단 이게 뭐 친일파 후손 조상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네. 후손이어서 잘못됐다 아니다 그런 거를 좀 넘어서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2: 네.
0: 가족의 잘못된 과거를 알았을 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 일련의 사태가 굉장히 소설적으로 느껴져요. 한편의 장편 소설이었으면 꽤 완성도를 갖췄을 것 같아요.
0: 예.
1: 제가 소설 두 편 정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성예나 작가가 최근에 낸 임비인이라는 소설집에 아주 짧게 10페이지 정도 되는 소설이 실려 있어요. 벚나무로 짠 5자 너비의 책상이라는 아주 짧은 소설이거든요. 너무 짧아서 스포일러까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소설을 소개하자면
0: 예.
1: 뭐 이런 내용이에요. 마사이로라는 12살 어린이가 나와요. 그래서 천황에게 바치는 짧은 편지를 너무 잘 써서 상을 받습니다. 그 소학교에서 1등상을 받아요.
0: 예.
1: 천황폐하 우리 어린이는 천황폐하에게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상이 벚나무로 짠 아주 튼튼한 책상이거든요.
0: 예.
1: 그 책상을 너무 자랑스럽게 집에 가져와서 공부도 하고 뭐 하는데 책상이 좀 이상해. 밑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뭐 고양이가 자꾸 죽은 질 거기다 가져다 놓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밑을 봤더니 거기에 한자로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
0: 예.
1: 칼은 안에 밖에서부터 녹쓰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녹쓰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문장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기분 나빠서 대피로 다 파버려요. 그리고 나서 소설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갑자기 배경이 한국인 거예요.
0: 예.
1: 그래서 한국인 누가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앉기만 하면 잠을 자고 졸고 갑자기 일어나서 이상한 일본말을 중얼거려요.
0: 예.
1: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아버지가 마사이로 아까 상을 받은 12살 때 상을 받은 마사이로였던 거죠. 창씨 개명을 한.
0: 예.
1: 그래서 굉장히 친일 집안이었던 거예요. 친일 집안의 3대가 지금 일본말로 중얼거리는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0: 아, 약간 판타지네요, 그러니까.
1: 아, 예, 네, 예. 그 책상에 뭔가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뭐 어떻게 해서 해결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다 온 그 3대째 친일파 자제가
0: 예.
1: 성공을 해서 교수가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책상에 벚나무 책상에 앉아서 이 책상 너무 좋은 책상이야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보고 있는데 메일이 온단 말이죠.
0: 예.
1: 시민단체에서 지금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사 중인데 친일파 자손들이 어떻게

0: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너 어떻게 살고 있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메일이 정중하게 오는데
1: 예.
0: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밤새.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막 이렇게 답을 쓰다가 아, 짜증나는데? 하고 딱 보는데 자기 아들이 와요. 그래서 아빠 뭐 해? 하고 첫 물어보니까 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메일을 삭제해버리고
1: 예.
0: 책상을 다시 보면서 아, 밤을 새도 편안하네. 이 책상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하고 끝나거든요.
1: 오.
0: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일 테지.
1: 예.
0: 흠은 파내고 구실은 잘 덮으며.
1: 오.
0: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우리 역사를 관통하는 한 문장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건 소설이고
1: 예.
0: 실제에서 그 지금 오늘 얘기하는 안 모 씨가 2002년 중앙일보의 칼럼에 또 이런 문장을 썼어요.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기 때문이란다.
1: 아,
0: 전 이 두 문장이 너무 조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못 살고
1: 예.
0: 친일을 하면 뭐 너무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 예,
0: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문장으로 풀어지고 너무 공감을 하는 이 현실이 굉장히 좀 참담하고 씁쓸하고 아이러니합니다.
1: 근데 이게 그 내용의 적절성을 떠나서 적확하네요. 시대가
0: 네.
1: 우리에게 뭐 좋게 우호적으로 흘렀다.
0: 네. 고맙게
1: 흘렀다.
0: 네.
1: 아, 그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친입하고 더 부친이 조상이 부를 많이 축적했는데 그게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네. 이거를 좀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 네. 약간 그러니까 이런.
0: 어쩌면 소설 속 인물이 썼던 문장보다 더 소설적이에요.
1: 그렇네요.
0: 소설 적 인물은 약간 겸연쩍음이 있거든요.
1: 예.
2: 그래도 아까 저는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 책을 아직 읽지는 못해가지고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어쩜 이렇게 딱 맞는 상황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진숙 국민의원이
1: 예.
2: 5.18 포럼을 열었잖아요. 거기서 광주 사태 소요 뭐 이런 얘기가 막 난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뭐 많이 인용하는 것처럼 이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1: 예.
2: 일종의 이제 역사 해석 전쟁에 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끊임없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역사가 그 아니고 좌파적 역사관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파적 역사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된다. 5.18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1: 예.
2: 명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거나 거기에 따른 청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끊임없이 해석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사실의 해석이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까지 이어지는 일종의 정통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1: 예.
2: 그거를 전두환 때에서 끊어버렸다.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면서 5.18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1: 전두환은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예.
2: 전두환은 책임자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발포명령자가 전두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좀 다시 해석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을 그냥 방치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또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건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역사 문제를 매듭지어 갈 것이냐 이런 숙제를 남겨주는 문제와도 가깝다라고 보여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하나만 좀 덧붙이자면요.
1: 예, 예, 말씀하시죠.
2: 올해 6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12월에 이게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1: 예.
2: 반민족 행위자가 그 당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다음에 친일 행위자의 그 집안의 재산들을 조사해서 그걸 국가로 귀속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귀속시키는 거거든요.
1: 그런데
2: 예. 이런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지금까지 70년 넘는 기간 동안에 방치를 해온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하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뒤늦게 시작한다. 이게 이제 사회적 노력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8일로 이제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공교롭게 이런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이제 친일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뭐 단죄도 하고 이를테면 그걸 지적도 하지만은 결국은 독립유공자들이 못 살기 때문에 더 이게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정부가 국가가 그래서 그분들이 더 친일했던 사람들의 후손보다 더 사회적으로도 소위 말해서 잘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예.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사회가 또 그런 유공자가 어떤 혜택을 받거나 하면 뭐 명단을 다 공개하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
1: 어저께 이진숙 그 네. 포럼에서도 네. 5.18 유공자 명단 다 공개하라 또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0: 사실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가 안 된 건 아닌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1: 원래, 그래서 원래 안 합니다. 유공자 명단은 네. 원래 안 해요. 모든 그렇죠. 예, 예, 보훈부에서 모든 네. 유공자는 공개를 안 합니다.
0: 그래서 우리 사회가 독립 유공자나 어떤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분들을 대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 준비가 되어 있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그 역사라는 게 교육, 뭐 미디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예. 개인의 기억을 가지러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이먼 갤것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설인데 약속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보면 약속을 하는데 흑인 그때 노예였겠죠. 예전에 흑인 예. 노예가 그 백인 상류층 부인에 이 병 들었는데 병수발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 집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그 집안에 사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입 닦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는 흑인에게 한 약속은 안 지켜도 돼요. 그리고 심지어 흑인이 집을 가질 방법도 없어요. 근데 아파르트헤이트가 해체되고 그 약속을 그 집 막내딸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네 번의 장례식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그 막내딸 약속을 지키면서 끝나거든요.
1: 예.
0: 그 과정에서 남아프리카 역사가 쫙 나오는 그런 소설이에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개인이 그 쇼츠나 릴스나 아니면 선동하는 어떤 발음 그 선동화가 짧게. 아니라 예. 그 내가 역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1: 알겠습니다.
0: 그런 말씀 하게 되겠습니다.
1: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서효인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8월 14일 금요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3: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4: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또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5: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9: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덴마크의 교육과정엔 국어나 수학만큼 중요한 과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이들이 모여 앉아 서로의 감정과 고민을 나누는 공감 및 토론 수업입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누군가 말할 땐 끼어들지 않으며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고요. 또 성적을 매기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아서 누구를 평가하지도 않는 그런 수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휴 동안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여주며 공감이 가득한 그런 시간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14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하림의 You Are My Sunshine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사흘간의 연휴 시작인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여행지로 떠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딜 가시든 안전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덴마크의 만 6살부터 16살까지의 교육과정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고민과 감정을 나누는 학급의 시간이란 수업이 있다고 해요. 서로에게 경청하고 감정을 존중하고 또 학급의 문제도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찾아가기도 한다는데요. 참 너무 좋은 수업 같죠. 이런 시간 우리도 일상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런 시간 자주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휴가 또 그런 시간 가지기 딱 좋은 거 아닐까요? 연휴 동안 함께하는 서로서로에게 귀 기울여주면 그만큼 좋은 추억들도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카더가든의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소소했던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접풍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루트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 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무좀관리 전문기업 빛이 주는 선물 PD케어에서 드리는 자외선 차단과 피부관리용 화장품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자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도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여행을 위해 철도 운임 50% 할인에 고흥사랑 상품권 10만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더 공연 선물도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 노원 구민의 전당에서 열리는 아빠와 난 초등 1학년 아주 특별한 참여 공연인데요 어린이 관객이 직접 무대 위에서 배우와 함께 여러 가지 게임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36개월부터 초등 고학년까지 모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고 해요 8월 29일 토요일 11시, 2시, 4시 이렇게 세 가지 공연 티켓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1053으로 신청 사연과 함께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3014님이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는 조카가 두 명인데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모인 저에게 둘이 동시에 놀아달라는 겁니다. 한 명은 책을 읽어달라고 하고 한 명은 장난감 골라달라고 하고 정신없지만 골고루 놀아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조카가 저를 놀리기 시작하니까 작은 조카도 덩달아 장난치며 놀리는 거 있죠. 둘 다 어찌나 개구장인지 몰라요. 힘들긴 했지만 다음에 만나면 더 잘 놀아줘야겠어요. 네, 힘은 들지만 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너무 행복이죠. 아유. 자, 1745님께서 이틀 동안 힘들게 외근을 했거든요. 영양제같이 힘이 되어줄 이승윤의 232번 다짐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이야, 어떤 노래인데 이렇게 힘든 야근에도 영양제처럼 들릴까? 저도 궁금한데? 자, 한번 들어보죠. 준비했고요. 신유진님께서 UV의 이태원 프리덤 신청해요. 금요일 저녁 자유롭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왠지 유진님 정말 마음은 이태원에 가 계신데 못 가서 아쉬운 마음을 이 신청곡으로 대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좋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보죠. 1745님의 신청곡 이승윤의 232번 다짐 신유진님의 신청곡 UV의 이태원 프리덤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자,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글로벌 K-밴드 Wave to Earth입니다. 많은 팬들이 Wave to Earth의 새 음악을 만나기 위해 여름을 버텼다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이번에 발표한 두 번째 앨범은 그간 들려준 재즈 기반의 음악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새로운 악기와 다양한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타이틀곡인 Courage는 용기의 다양한 순간을 포착한 노래인데요. Wave to Earth의 특유의 몽환적이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분위기는 변함없이 품고 있습니다. 9월부터 월드 투어도 이어간다는 Wave to Earth의 새 노래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새 노래 주인공은 에이핑크의 멤버를 넘어 이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솔로 보컬리스트로 활약 중인 정은지 씨입니다. 이번에 6년 만에 새로운 미니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정은지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것뿐 아니라 전곡의 프로듀싱도 맡았습니다. 타이틀곡인 파도는 사랑의 감정을 파도에 비유한 밴드 사운드의 노래인데요. 정은지 씨의 한 뼘 더 성장한 음악 행보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신곡 너무 궁금해지네요. 자, 이 두 곡 바로 함께 들어볼까요? Wave to Earth의 Courage, 정은지의 파도.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번 주 신곡 Wave Tours와 정은지 씨의 노래였는데요. 이 Wave Tours는 글로벌 인기가 정말 많아서 북미, 뭐 아시아 전역에서 펼치는 월드 투어를 지금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 정말 K-밴드의 음악이 이렇게 세련되고 멋지다는 걸 보여주는 너무 멋진 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은지 씨. 아니, 정은지 씨는 못하는 게 뭐예요? 가창력은 뭐 워낙 너무 노래 잘한다고 소문이 뭐 자자한 보컬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연기도 잘하시잖아요. 배우로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실력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엔 또 직접 작사 작곡에 프로듀싱까지 또 했다고 하니까 아유, 앞으로 또 어떤 멋진 모습으로 팬들을 놀래켜줄지 참 기대됩니다. 2302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쫑디, 저희 외할머니 90살이신데 예전에 키가 170이셨대요. 지금 좀 줄으셔서 160 정도이신데 예전에 170이셨다니 놀라웠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화제였대요. 하지만 저는 외할머니를 안 닮았는지 지금 현재 160 정도네요. 왜 전 키가 작을까요? 네. 아유, 외할머니 진짜 그 옛날에는 정말 동네에서 이게 화제가 됐을 정도의 키이셨네요. 진짜. 요즘에야 뭐 여성분들 170 그 정도 키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키가 제일 큰 편이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남녀가 평균 키가 가장 큰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아, 그 정도로 요즘에야 좀 170이 그렇게 뭐 특별하진 않은데 어우 예전에는 진짜 아유 참 2302님은 외할머니를 안 닮으셔서 키는 네

아침마다 엄마 아빠 출근할 때 혼자 누워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왜 자꾸 웃음이 나죠? 크크크크. 버즈의 거짓말이 너무 듣고 싶대요.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 4922님의 왜 자꾸 웃음이 나죠?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인지 궁금한데, 그 아침에 누워있는 그 예린이의 모습이 웃겨서? 귀엽고 웃겨서? 아니면, 아유,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아유, 너도 이제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마음의 크크크인 걸까? 아이들 방학 때라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또 편히 좀쉴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방학 끝나면 공부하느라 정신 없잖아요. 자, 우리 492님의 그 백수, 딸, 15살 예린이가 신청한 것 같은데, 버즈의 거짓말 함께 들을까요?

0: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은 713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쫑디, 저는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딸 하나만 있을 땐 회사를 다녔는데 1년 반 전에 둘째가 태어나니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일을 쉬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도파민 폭발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인형 뽑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인형 뽑기 실력이 꽤 괜찮더라고요. 성공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 방학 기간이라 제가 스트레스가 좀 많아졌나 봐요. 오늘 딸들이랑 마트 가서 제가 인형 뽑기만 계속 열정적으로 하니까 큰딸이
1: 엄마는 인형을 왜 그렇게 좋아해?
0: 라며 10번, 20번 넘게 계속 물어봤네요. 아무튼 뽑은 인형들 집에 전시해놓고 두 딸이 남긴 식은 밥 먹으면서 오늘도 전쟁 같은 하루 보냈는데 그래도 모두 건강하니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임상아의 뮤지컬 듣고 싶어요.

내 마음의 풍요 사연 보내주신 7138님의 신청곡 임상아의 뮤지컬 듣고 왔습니다. 와, 두 딸을 둔 육아맘이시구나. 방학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 힘이 드셨을지, 스트레스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무 거기에 집중하시면 그 인형, 집에 쌓이는 인형도 처치곤란이 될 거고, 그리고 아이의 어린 시절 기억에 우리 엄마는 인형 뽑기의 달인? 뭐 이런 기억만 남게 되진 않을까 살짝 그것도 걱정되고. 네, 이제 조만간 또 아이들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죠? 그러기 전에 아이하고 뭔가 좀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도 하면서 아이에게도 좋은 추억도 남겨주는 뭐 그런 뭐가 없을까? 아,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7138님. 제가 육아를 안 해봐서 너무 모르는 말인가? 그냥 뭐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재밌고 스트레스도 쌓일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내 마음의 풍경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7138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릴게요. 8289님께서 오늘은 친한 누나가 저에게 쫑디 들어보라고 해서 붙들려서 손잡고 왔어요.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 듣고 싶어요. 네, 어서 오세요. 8289님 잘 오셨습니다. 그 친한 누나 어떤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아유 좋은 누나네.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제 방송이 우리 8289님께도 좀 재미도 있고 함께 참여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주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 들려드릴게요.

8289님이 신청해 주신 장현주의 Something Special에 이어서 무한궤도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3148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빅뱅의 블루 준비했습니다. 오늘 2부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청취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7: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시인이자 소설가, 독립운동가였던 심훈 선생님은 1932년 직접 쓰신 시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시, 그날이 오면도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성 총독부는 그날이 오면 전문에 빨간 밑줄을 긋고 전면 삭제를 의미하는 검열 도장을 찍었습니다. 결국 그 시집은 심훈 선생님 생전에 출간되지 못했고 광복 이후인 1949년에야 유고 시집으로 세상에 나왔는데요. 심훈 선생님의 친필로 쓰인 그날이 오면을 비롯해 다양한 원고 59점이 광복절을 앞두고 최근 우리나라에 돌아와 공개됐습니다. 심훈 선생님은 워낙 뛰어난 재능을 지니신 분이셔서 시와 소설뿐 아니라 영화, 언론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글들을 보면 소설 상록수를 비롯해 손수 각색해 영화를 준비하던 영화 시나리오 친필 원고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듣고 쓴 오 조선에 남아요, 이 글의 초고도 담겨 있는데요. 이 모든 자료를 지켜온 사람은 심훈 선생님의 셋째 아들 심재호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해에 태어난 심재호님은 미국에서 지내며 수많은 원고와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서 오동나무 함에 50년이나 보관해 왔다고 합니다. 5년 전 심재호님도 세상을 떠난 후 그 따님인 심영주님을 비롯해 유족들이 이 귀한 원고들의 고국 귀환을 결정했는데요. 어쩌면 기억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남겨진 진심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않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심훈 선생님의 글이 가진 의미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잊지 말고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있는 채널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에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 들려드린 노래는 김민기 씨가 불러주신 상록수였습니다.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와서 참 반가웠는데 이 교과서에도 실린 시죠. 그날이 오면을 쓰신 심훈 선생님의 친필 원고 수십 점이 고국으로 돌아왔고 또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 원고들을 아드님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소중하게 오동나무함에 보관해 왔다는 그 사실도 너무 감동이죠. 아무래도 언젠가는 그 원고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원고들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심은 선생님처럼 그 시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 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해 주시고

듣고 싶은 또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사흘의 연휴를 흥미와 재미로 채워줄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찾아서 나눠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 그리고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CD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최근 배우 한석규 씨가 오랜만에 광고에 등장해서 28년 전 유행어였던 카피를 오마주하며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그거 보는데 괜히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석규 배우와 함께 연휴엔 복잡한 마음은 잠시 꺼두고 90년대 후반으로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영화 접속을 꺼내볼까 하는데요. 자, 1997년 IMF가 오기 직전의 가을이었는데 당시 극장들은 멜로 영화인 접속이 과연 흥행이 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고 상영관을 단지 7개만 내줬습니다. 그런데 개봉 후 매진 행렬이 이어지며 2주 만에 개봉관이 20개로 확대가 되고 종로 피카디리 극장은 장기 상영에 들어갔는데요. 당시 극장에서 보신 분들 계시겠죠? 저도 당연히 극장에서 봤고요. 자, 그만큼 이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접속은 우리 영화계의 큰 사건이었고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 멜로는 신파가 많았는데 이 접속은 세련된 감각과 연출도 돋보였고요. PC통신이란 소재까지 더해져서 한국 멜로는 접속의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얘기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얼굴도 모르는 상대와 화면 속 글자로 마음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다가 가까워지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90년대엔 X세대 스타일이라 아주 새롭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속은 우리 영화에서 뮤직비디오 마케팅을 시작한 작품인데요.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에 맞춰 한석규, 전도연 두 배우가 스쳐가는 장면이 나오는 건 괜히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아우, 이 영화도 오랜만에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자, 그리고 한석규 씨처럼 90년대부터 대스타였던 헐리우드 스타 중에 브래드 피트를 또 빼놓을 수 없죠. 가을의 전설부터 시작해서 뭐 흐르는 강물처럼 세븐, 조 블랙의 사랑 등등 90년대 극장에선 이 브래드 피트의 영화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자, 그 중에 혹시 1993년에 개봉한 델마와 루이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못 봤어도 워낙 유명했던 영화니까 아실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이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의 거의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죠.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브래드 피트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니까 거의 단역처럼 나오는데 말이죠. 수잔 서랜던과 지나 데이비스 이 두 여배우가 사막 위를 질주하며 벌이는 로드무비로 당시 영화 팬들이 열광했던 작품이죠. 이 브래드 피트의 아주 젊은 시절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작품 혹시 못 보셨다면 정말 정말 강추드리는 작품이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화에 멋진 음악도 많이 나오거든요. 비비킹의 Better Not Look Down, 뭐 조니 내쉬의 I Can See Clearly Now, 뭐 이런 곡들도 영화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한 이 두 작품 OST 중에 먼저 접속 OST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준비했고요. 이어서 영화 델마와 루이스 OST 중에
Johnny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오늘은 90년대 영화계를 이끈 스타이고 지금도 영화계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한석규 배우와 또 브래드 피트의 작품 그리고 음악들 만나봤는데요. 자, 먼저 소개해드린 접속. 이 작품은 뭐 안 보신 분들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뭐 극장에서도 흥행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뭐 공중파 TV에서도 명절 때마다 틀어졌던 우리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접속이잖아요. 1997년 이 IMF 때인데 접속 때문에 이 한국 영화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전설이 IMF 때 시작이 된 거니까 더 또 특별한 것 같죠? 한석규 씨가 극 중에서 라디오 PD로 등장을 해요. 신청곡과 얽혀서 이야기가 펼쳐지곤 하는데 글쎄 연휴 때 혹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재밌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의 영화 뭐 배우 자체가 워낙 멋진 배우이기도 하고 워낙 좋은 작품들에 많이 출연을 해서 영화들 어떤 영화를 선택해도 다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일 거예요. 요즘에 정말 최고 화제작이죠. 오디세이 때문에 예전에 브래드 피트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트로이 그 작품도 다시 소환이 되던데 글쎄 저는 이 브래드 피트가 가장 강렬하게 등장했던 작품을 하나 꼽으라면 델마우 로이스를 꼽고 싶어요.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냥 신인 배우였는데 더구나 이 두 여배우가 너무 그 뭐랄까 존재감이 너무 확실한 너무 대단한 배우들이거든요. 이 두 여배우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단역에 불과했던 이 브래드 피트가 존재감을 보여주는 정말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의 시작을 알려준 그런 작품이 이 델마와 로이스인 것 같아요. 안 보셨다면 꼭 한번 보시길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 엄정화 씨 주연의 영화 오케이 마담2가 개봉을 했는데 이 오케이 마담 아무래도 1편이 꽤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2편이 또 제작이 된 거겠죠? 2편도 뭐 이미 재밌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소녀시대 수영씨가 빌런 역할을 맡아서 변신했다고 해서 화제던데 자 연휴 때는 이렇게 마냥 웃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오케이 마담2도 흥행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영화들 응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드라마 멋진 신세계 OST 중에 영케이가 부른 다시 돌아온 계절

음악 있는 체력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또 추천 OST들 만나봐야죠. 먼저 920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에, 아, 이 작품 겨울 풍경과 함께 산드라 블록 언니의 순수함과 사랑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작품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네요. 여주인공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OST Dreaming of Florence 듣고 싶네요. 아, 이 영화도 꽤 흥행했던 작품이고 저도 분명히 봤거든요. 아, 근데 내용이 잘 생각이 안 난다. 진짜 오래된 작품이긴 하네요. 산드라 블록의 거의 초창기 작품이잖아요. 네, 자, OST 들으면서 영화를 한번 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496님께서 뮤지컬 엘리자벳에 등장하는 넘버 중에 조정은 배우의 나는 나만의 것 신청할게요. 곧 있으면 뮤지컬 엘리자벳도 시작하는데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야, 뮤지컬 엘리자벳 저도 봤는데, 이 뮤지컬은 참 매력적인 게 캐스팅이 바뀌면 작품이 주는 느낌도 달라져. 그래서 계속 보게 만드는 좋은 작품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3496님이 또 조정은 배우님 버전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조정은 배우님 버전의 엘리자벳 작품도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자, 그럼 두 분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9203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당신이 잠든 사이에 OST 중에 Dreaming of Florence 준비했고요. 이어서 뮤지컬 엘리자벳 OST 신청해 주신 3496님의 신청곡 조정은 배우가 불러주는 나는 나만의 것

아우, 진짜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네요. 이 조정은 배우 버전의 이 노래 듣는데, 아, 뮤지컬 꼭 보러 가야겠네요. 조정은 배우님 나오면. 자, 음악이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수다. 이번에는 40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OST. 저는 이 노래가 그래요. 이 로빈훗 영화도 너무 재밌게 봤지만 이 노래가 없었다면 또 이 영화가 그렇게 내 기억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전 이 노래 들으면 약간 가슴이 뛰어요. 아, 로빈훗은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또 봐도 재밌는 작품이 바로 이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맡은 이 로빈훗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작품이 91년도 개봉작이네요. 아, 참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는 영화 로빈훗 OST 준비할게요. 자, 그리고 6921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내일 광복절이다 보니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떠오릅니다. 정말 가슴 뜨겁게 봤던 드라마거든요. 독립된 조선에서 See You Again을 외쳤던 이름 모를 의병들, 독립군들 떠올리며 드라마 OST 이수현의 소리 신청합니다. 아,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이 사연 속 작품들은 두 작품 다 제 가슴을 약간 뛰게 만드는 작품들이네요. 저한테 이 미스터 선샤인도 정말 최고의 드라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드라마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우, 오랜만에 두 곡 들으면서 예, 저 혼자 가슴 뛰는 시간 좀 즐겨봐야겠습니다. 자, 4033님의 신청곡 영화 로빈훗 OST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t for you, 그리고 6921님의 신청곡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OST 중에 이수현의 소리.

자,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제 가슴을 뛰게 만든 두 곡,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t For You, 그리고 이수연의 소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OST였습니다. 아우, 진짜 주말에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이 시간이네요. 자, 이번에는 0129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영화 광복절 특사에 나왔던 송윤아 배우가 부른 분홍 립스틱 신청해 봅니다. 아유, 이 노래도 참 송윤아 배우님께서 너무 예쁘게 잘 불러주셔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잖아요. 영화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0219님의 신청곡 광복절 특사 OST 송윤아 배우의 분홍 립스틱 한 곡 함께 들을까요?

음악 있는 천혜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여러분들의 또 신청곡들, 추천작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으로요. 2696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드라마 꽃보다 남자 OST 중에 파라다이스 들려드리고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저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孩。
1: 가톨릭평화방송입니다.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아멘.
1: 우리는 미사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학생을끝까지책임지는대학대구가톨릭대학교가함께합니다
4: 와어제대구 CPBC 라디오방송에우리주임신부님출연하신거들었어
5: 네저는우리신부님출연하신줄도몰랐는데요
4: 그걸몰랐단말이야응원문자보내니까선물도주던데
5: 진작알았으면저도참여하는건데언니는어떻게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친구추가하면이번주방송내용과출연자도알수있고중요한소식도미리받을수있어
6: 아카카오톡상단돋보기누르고 CPBC 대구가톨릭평화방송친구추가
4: 그렇지여러분도얼른카카오톡친구추가하세요1분성가복음의기쁨을전하고사랑을나누는가톨릭신문이함께합니다가톨릭성가75번주그리스도우리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요설길 전현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뭔가를 이루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죠? 예, 그건 아직 젊다는 반증이고 뭐 열정이 있다는 표시겠죠. 어느 작가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뭐 이루고 싶은 꿈이 없는 젊음도 있죠. 그리고 욕망만 남아있는

늙음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절대로 아닐 텐데요. 어쩌면 나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아직 꿈이 살아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의 자리를 불안과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원하던 삶을 살고 계실까요? 원하던 어른이 되셨나요? 라고 묻고 싶네요. 뭐 저에게도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요. 오늘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작은 꿈과 소망을 다시 일깨워보면서 오솔길 산책 시작합니다.

이사야 53의 노래로 주님 보소서 듣고 왔습니다. 예, 오늘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많은 분들은 분명히 네네 삶의 목적이 있으시죠. 예. 근데요. 남들이 다 하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앞을 뭐라 그럴까?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청년들. 뭐 청년만 아니겠죠. 어른들도 있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지? 그러다 보면 마음이 괴롭고 왠지 외롭고 공허해지기 쉽지 않나요? 예, 또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신 중년이나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내가 원하던 어른이 됐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왠지 낙심하거나 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죠.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보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살고 싶은가 하는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중꺾마라는 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예, 성공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실패가 바로 불행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삶의 주파수 하느님을 향해 잘 맞춰두고 계시죠? 예, 라디오 주파수는 가톨릭 평화방송 105.3에 맞춰주시고요. 오늘도 오솔길 가족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마음에 담아주지 마시고 네,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얘기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올라왔나요? 예. 4236님, 네. 내일은 광복절이네요. 8.15 광복절에 성모승천 대축일이어서 미사 봐야겠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지만 해야 하는 일, 네. 이제는 이 일도 기쁘게 보람있게 하고 있어요. 대신 나머지 여유 시간에 미사 보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과 시를 쓰고 있어요. 수녀님과 오솔길 가족님들도 광복절 연휴 알차게 보내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정말 기쁜 날이죠. 우리나라가. 네. 나라를 찾은 날, 광복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일처럼 미사를 꼭 참석하셔야 되고요. 오늘 저녁에 못 가시면 전야 미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을 기쁘게 보람 있게 처음에는 뭐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는데 예, 기쁘게 하고 있다는 말이 마음에 드네요. 네. 혜정 디오니시아 님. 내일은 아침 근무라서 오늘 저녁에 성모승천 미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반쪽만 듣고 갈게요. 오늘 콜베 신부님 축일이라 신부님의 유해가 모셔진 프란치스칸 성지를 갔었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함께 선택돼서 처형을 당한 9분도 가족이 있지 않았을까? 그분들도 살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결국 생존한 한 분에게 그 기회를 조용히 양보한 아홉 분은 작은 순교자 혹은 작은 성인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작은 성인님들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콜베 신부님, 그 어느 가족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아사, 돌아가시지를 않으니까,
식사를 못 하셨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주사를 맞으셨던가요? 아무튼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아, 가슴이 참. 그때 꼴배신 부님 영화도 있고요. 책도 있었었는데요. 책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절판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한번 그 성인전을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진 노래입니다. 내 마음 아시죠?

김혜진 노래로 내 마음 아시죠? 와, 트로트 풍으로 또 이렇게 성가를 부를 수도 있네요. 이야, 참 멋진 곡을 선곡하셨습니다. 네. 이기형님께서 네, 바람이 조금 부는 계양에서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오는 눈썹. 아유, 그렇죠. 바람이 제법 선선해요. 그래서 햇살은 여기 서울은 그렇게 해가 바짝 나지는 않았어요. 약간 꾸물꾸물 하늘에는 시커먼 구름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으로는 약간 뭐 하얀 구름도 좀 있긴 합니다만 비가 오려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가족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유채칠야님. 매일 나아지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유, 너무나 참 바람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사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네, 하하대사님. 오늘은 조금 늦었습니다. 여름이가 안 가려고 땡깡을 부리고 또 가을이는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날이네요. 가을이가 여름이더러 빨리 가라고 나 얼른 지금 들어가야 돼. 그렇군요. 네, 때가 되면 다 옵니다. 그리고 갈 여름은 또 가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 더운 여름 올해는 아이고 언제 그랬던가 하는 또 그런 찬바람이 불어오겠네요. 네, 3311님. 네, 안녕하세요. 낮에는 회사 때문에 본방송 못 듣고 늘 밤 11시 재방송만 듣다가 오늘 연차 쓰고 쉬는 날이라 처음으로 본방송 듣고 있습니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편이었는데 TV랑 스마트폰 치워버리고 라디오 하나 사서 밤에 수녀님 방송 들으면서 침대에 누우니 잘 자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제 목소리가 수면제인가 봐요. 너무나 기쁘네요. 제가 그럼 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밤 11시 재방송 때는 다 좀 약간은 반은 수면 상태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듣다가 또 잠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럴 테니까 너무 소프라노를 올리는 목소리는 또 안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제 목소리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어울린다고들 해요. 이렇게 밤중에까지 들으면서 수면을 또 재촉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손붙잡고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하세요. 내일은 성모님 대축일입니다. 2037님. 오늘도 가을을 기다리는 마음에 습도 때문에 낮은 더웠지만 산들산들 부는 바람으로 마음이 상쾌해지네요.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네요. 3일 동안 주말과 주일 미사를 드리고 즐겁게 보내야겠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예, 3일 주말. 아유, 이렇게 뭐라 할까요? 대체 공휴일까지 막 있으면 엄청 기쁘죠? 뭐 여러분들이 다 좋아는 하시면서도 저희 수녀님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나라는 너무 노는 날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직장인들이 고되게 일을 하는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쉬어야죠. 그랬더니 아유, 그런가? 예, 8783님, 네, 3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돈에 매이면서 살기보다 많이 벌지 못해도 좋으니 모든 것에 감사하며 최대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고 보니 내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자 제가 주님의 자녀로 태어난 지 4년이 되는 날이에요. 어머, 4년 전에 성모 승천 대축일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내일,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말하자면 영적 생일이잖아요. 네. 정말 4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순간이 다 감사였음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려고요. 아유, 끝말이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 순간 다 거쳐왔는데, 그 모든 순간이 감사였다.
예, 저도 고맙습니다. 주님 하고 싶습니다. 예. 크리스나님, 안녕하세요. 수녀님, 아버지가 병원 입원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8월 8일에 선정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아프시고 고생만 하셨어요. 수녀님,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성함을 꼭 좀 적어주시면 우리 오솔길 가족들이 다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8월 8일이면 정말 뭐 며칠 안 됐잖아요. 이제 상을 치르신 지 이제 뭐 3호제도 안 지내셨겠네요. 아, 지내셨나? 이제 3호제 지내셨겠네. 아이고,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정말.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정말 한쪽이 날개가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하잖아요. 네. 아유, 주님이 아마도 덥석 안아주셨을 거라 믿어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8204님, 네. 안녕하세요. 수녀님, 안드레아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관학교 1차 시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합격한 모든 아이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우리 딸아이를 비롯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용기와 은총을 청하며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이고, 안드레아 형제님, 따님은 탈락의 고배를 마셨군요. 뭐 떨어질 수도 있죠. 뭐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꼭 그 길이 아니다라고 보여주시는 건가 봅니다. 이제 다시 수능 시험 최선을 다해서 예, 성적 좀 쫙 올리고 그 다음에 원하는 학과 과에 들어가면 되죠. 뭐 도와주시리라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층계별님, 네, 더위와 싸우는 중에 벌써 8월 중순이네요. 헌금 봉사 때문에 성모순전 제축일 미사는 오늘 저녁 특전으로 마칩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예, 성모순전 제축일 특전 미사 뭐 똑같죠. 내일 낮 미사나 전례는 똑같은 거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예,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9155님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전성리 안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생전에 수녀님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드리면 고맙구나 하시던 엄마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늘 기도의 오솔길을 들으며 병고에 계시던 엄마와 대화를 나누곤 했어요. 참 많이 그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155님. 네. 아, 사매님의 어머니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고 계시는군요. 전성례 어머니, 생전에 함께 기도의 오솔길을 들으면서 어머니와 또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셨을 텐데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 제가 오솔길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시간들이 이제는 참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구나 하셨다는 그 한마디에 제게도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뭉클한데 9155님, 네, 따님께서는 더욱 어머니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하시고 생각만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은 그리운 마음 뭐 애써 참지 마시고 어머니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천국에 꼭 계시리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하늘나라에 계신 전성례 안나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오솔길 가족과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그리운 어머니 전성례 안나님을 주님의 품에 받아주소서. 생전에 베풀었던 사랑과 가족들의 기도를 굽어보시고 이제는 주님의 평화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에도 위로를 주시고 우리 9155님이 그리움 속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했던 사랑의 기억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도 주님께서 따뜻이 품어주시고 가족 모두가 다시 만날 희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함께 들었으면 좋을 노래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성바울로 딸 수도의 수녀님들이 부릅니다. 주여 임하소서.

네, 여러분의 마음속 소망을 직접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또 청해 보시는 꼭지가 있는 거 방금 들으셨죠?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청하는 기도 주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도 베푸십니다.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1053에 문자로 저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는 문자를 신청합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915님, 네 목소리로 들려주셨던 우리 예 자매님 들으셨군요. 예, 수녀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눈물로 엄마를 추억합니다. 고맙구나 하시던 목소리가 옆에 계시는 듯 생생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저희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뭐 어머니 그리운 건 금방 가시지를 않죠. 한참 한참 지나도 새록새록 생각나는 게 어머니 생각이죠. 네, 네 그런 줄 우리는 다 겪고 있죠. 네, 그래서 주님께 그리고 성모님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잘 계시죠? 하고 여쭤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예, 유치칠리아님, 네, 주님 병고에 있으면서 기도의 오솔길을 듣고 따님과 함께 기도했던 전성례, 예, 어머니, 하느님 품에서 고통 없이 영원한 안식 누리길 빕니다. 따님과 유가족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청합니다. 아멘 하셨네요. 아유 우리 참 마음이 선한 우리 최칠리아님과 그 밖에 우리 오솔길 가족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응원의 문자 보내고 계십니다. 티나님 그리고 하하대사님 별빛사랑 안젤라님 네 예 전성예 어머니께 빛을 주소서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의 안식을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복이라네요. 저희도 말복이 지나면 선선해지는 듯합니다. 삼계탕 드세요 하셨네요. 아이고 요즘에 삼계탕이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못 먹었어요. 아유 재밌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침이 고이네요. 아무튼 말복이 지나면 이제 정말 선선해지겠죠. 예, 올해는 정말 고생들 했어요. 더위 때문에. 네. 2037님 마음 아픈 사연이네요. 가족 품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가신 전성례 안나 어머니가 그리워 보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목소리에서도 애틋함이 간절히 느껴지네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모든 걸 살피시는 전능하신 주님 세상을 떠나 전성례 안나 어머니를 품 안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셨어요. 아마도 꼭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어봅니다. 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계혜정 스텔라님, 네, 내일이 축일이네요. 네, 스텔라 축일. 네, 저도 오늘따라 저희 친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내일은 제 축일입니다. 하하, 호호. 알고 있지요? 네, 기도해 드릴게요. 할아버지 생각이 나시는군요. 네, 다들 이렇게 어느 때가 되면 더 많이 생각나는 그런 날이 있나 봐요. 네. 혜정 스텔라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은 축일인데 기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하느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음이 지치고 앞날이 막막할 때 저희 안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소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릴 때에는 주님의 빛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용기 내어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지난 날의 실패와 아픔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다시 희망을 품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보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많이 이루는 사람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젊은이들에게는 앞날을 향한 용기를, 인생의 길에서 지친 이들에게는 다시 걸어갈 힘을 주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의 작은 걸음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저희의 소망과 걱정, 아직 이루지 못한 꿈까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필요한 때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르보르가 부른 흔들리지 않으리 듣고 왔어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황베드로님께서 네, 삶의 가치가 점점 세상이 금전적인 의미로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아이고 그걸 또 오늘까지 기억하고 계셨군요. 근데 정말 금전적인 의미로 자꾸 부여되는 세상인데 그거에 너무 몰입해 있다 보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못 벌면 막 거기 의기소침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또 뭔가 나는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상실감에 빠지고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뭐 꼭 돈이 꼭 있어야 돼만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자꾸 웃을 생각만 하시면 왜 그런지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6056님, 네, 지난해 아팠던 남편을 주님께 보내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어요. 주 5일은 기도의 오솔길 들으면서요. 내일 우면동 성당 신자들 550여 명이 평창으로 캠프 가요. 별탈 없이 다녀오기를 빌어요. 우면동의 이순희 대리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내나 가끔 생각이 났었는데요. 아, 우면동 성당 평창까지 또 가시나요? 예, 편찮으셨던 내 남편. 정말 장애를 가지고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시죠? 아마 주님 손붙잡고 지금은 하하하 웃으며 지내실걸요? 그러니 우리 대리사님도 뭐 탈 없이 정말 평창에 가서 재미나게 지내다가 오시기 바랍니다. 550여 명. 아,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9381님, 오늘은 복날이라고 우리 두 손주 먹이려고 삼계탕 해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더위가 다 잘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오네요. 환절기 건강 챙기시고요 하셨어요. 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손주 먹이려고 삼계탕 또 해서 또 들고 가시는 이 정성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맛있게 드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내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지상의 삶을 마치시고 하느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걸 기념하는 날인데요. 성모님의 승천을 생각하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뭘 이루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삶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보다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께서 걸으신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안하고 성공적인 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여야 했고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봐야 했으며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의 삶은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느님을 향한 삶이었죠. 그래서 성모승천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다음 주 월요일 17일 2027 WYD 특집이 있어요. 저희 기도의 오솔길에 지치지 않는 그대 비올리스트 정성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정말 정말 재밌어요. 이분의 체험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데요. 많은 청취 바라면서 끝곡으로 장환진이 부르는 주를 향해 남겨드리면서 오솔길 산책 마칠게요.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막시밀리아누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0: 1941년 7월 말 아우슈비츠 14호 블록에서 한 수감자가 사라졌습니다. 탈옥으로 추정된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수용소는 같은 블록에 수감자들을 세워놓고 10명을 무작위로 지목해 11호 블록 지하 감방으로 끌고 가기로 했습니다. 지목된 이들의 비명이 이어지던 중 프란치세크 가요브니체크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아, 내 아내, 내 아이들, 나는 이제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하겠구나. 그 절규는 그 지옥 같은 자리에서 아무 무게도 갖지 못한 채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수감번호 16670번 피골이 상접한 한 사내가 대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수용소 간부 프리치가 그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 폴란드 돼지 같은 놈은 누구냐? 뭘 원하나? 사내는 떨림없이 답했습니다. 나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사내는 막시밀리아노 꼴베 신부였습니다. 프리치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꼴베 신부님은 9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지하 감방에 갇혔고 그 캄캄한 곳에서 마지막까지 그들과 기도하고 찬미가를 불렀습니다. 죽음과 굶주림이 지배하던 자리를 신부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꼴베 신부님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남과 나 사이의 끈을 이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끊어버리고 있는가? 끊고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리하는가?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유만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것은 단지 혼인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불편해지면 맺어진 관계를 언제든 끊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인간의 마음, 곧 완고함을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콜베 신부님이 하신 일은 바로 완고함의 정반대에 서는 몸짓이었습니다. 프란치체크 가요브니체크는 신부님과 법적으로도 혈연으로도 아무 관계가 없는 남이었습니다. 완고한 마음이었다면 저 사람의 슬픔은 저 사람의 것, 나의 목숨은 나의 것이라며 정확하고 서늘하게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그 낯선 이의 애끓는 사랑을 자신이 짊어져야 할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 놓으신 결합을 죽음의 문턱에서도 스스로 끊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붙드신 것입니다. 혼인의 자리에서든 감방의 자리에서든 복음이 겨냥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하느님이 이어놓으신 것을 사람이 자기 이익 때문에 갈라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여유가 없고 마음이 팍팍해질 때면 쉽게 내 고통만 바라보며 곁에 있는 이의 슬픔과 나 사이에 선을 긋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 선 너머로 초대하십니다. 이번 한 주 콜베 신부님처럼 거창한 희생은 아닐지라도 편하게 끊어버리고 싶은 어떤 관계나 부담을 조금 더 붙들어보는 작은 결단이 우리 삶의 자리마다 피어나기를 마음모아 기도합니다.
1: 성 막시밀리아누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두산성당 보좌 박균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이면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으로 자꾸 발걸음이 향하게 됩니다. 카페도 지하철도 집 안에서도 말이죠. 신기한 건 시원한 곳을 찾다 보면 혼자 있기보다 누군가와 한 공간을 함께 쓰게 되는 순간도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기사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거실 에어컨 하나를 켜두고 방문을 활짝 열어놓기 시작했더니 각자 방에 있던 가족들이 하나둘 거실로 모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위를 피하려던 작은 변화가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준 셈인 거죠.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함께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짧은 대화, 작은 웃음 하나가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기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WID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에서 한 신부님께서 아 이게 너무 더우니까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만약에 너무 더우면 그분은 서울교구는 아니셨는데 각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성당에서 에어컨을 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봐야겠다 라고 올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제 모든 집이 다 에어컨이 잘 틀어지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공간에서 에어컨을 틀고 무언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있던 본당에 이제 한 부제님을 만나게 됐는데 신학교가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엔 에어컨이 없어서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가면 방의 온도가 34도, 32도 이렇게 밤에 온도가 올라가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에어컨이 들어오긴 했는데 방마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복도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두고 자는 어떤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다른 동기들이나 그런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한여름에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따라서 우리도 역시 같은 공간에 또한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절은 달라도 사람 마음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결국 편안한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함께 모이게 되나 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라고비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4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제이 래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10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앞둔 친구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중간중간 남자친구분이 제 친구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듣는 저도 괜히 민망하고 신경 쓰이는 뉘앙스라 함께하는 내내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을 첫인상이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지만 왠지 모르게 인상도 조금 날카롭게 느껴졌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친구는 정말 그분을 좋아해서 결혼까지 결심한 상황인데 제 눈에는 자꾸 걱정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괜히 저 혼자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그냥 넘기기엔 영 꺼림칙하고 마음에 걸리는데 이럴 때 친구에게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다시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게 지나친 오지랖일까요? 아니면 소중한 친구니까 한 번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걸까요?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친구의 결혼 상대를 만났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을 친구에게 말해도 괜찮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소중한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마음에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친구로서 당연히 걱정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소중한 친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로 크니까요. 다만 내가 그날 느꼈던 인상과 실제로 보았던 행동은 조금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인상이 날카롭게 느껴졌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요. 친구를 깎아내린 듯한 말을 반복했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해 둘 필요가 있는 행동이겠죠? 내가 불편했다고 느낀 것, 그 말이 듣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내 경험을 나누는 일이니까 뭐 그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번의 만남만으로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거나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난 시간은 몇 시간이고 친구는 그 사람과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요. 그 순간부터는 나의 느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친구의 선택에 개입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걱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친구의 경험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평소 두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지, 친구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끌렸는지, 그런 말을 들을 때 친구는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에도 그날의 일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내가 보고 들었던 장면을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너는 괜찮았는지 아니면 평소에도 그렇게 느끼는 게

있는지 한번 같이 대화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친구의 결혼을 대신 판단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느낀 것을 조심스럽게 나눌 수는 있겠죠. 친구 관계니까. 다만 결론을 먼저 내려놓기보다 친구가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지만 또 소중한 친구니까 그 사람의 선택과 판단도 함께 존중해 주는 거죠. 오늘의 미션은 걱정되는 말을 먼저 꺼내기 전에 친구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에 끌렸는지 한번 물어보고 들어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인순이 조피디의 친구여.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2632님, 지역의 교통이 좋아진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겨서 이용해보니 신세계네요. 요즘 정말 행복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우리가 평소에 누리고 있지 못하던 것, 이게 뭐 특별히 편한지 모르는데 그러다가 느끼게 되면 되게 엄청 아예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굉장히 편하게 살던 지역에 있다가 조금 불편해지는 곳에 가게 되면 역체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이제 서울 말고도 참 여러 도시들이 있고 그런 곳의 지역 균형 개발, 지역 발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또 지하철역이 집 근처에 생기셨다니까 참 너무나 편안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셨을 테니까 그래도 참 더 좋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좀 다행인 것 같네요. 3691님, 이사를 해야 하는데 대출이 줄어서 엄청 곤란해졌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며 친척이며 친한 지인이며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정말 어렵게 꺼낼 수밖에 없는 피말리는 상황,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 네. 대출이란 게 참 어렵죠. 누군가는 좀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거기다 이사를 하셔야 되니까 큰 목돈이 또 필요하신데 사실 그래서 돈 빌리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은 되게 쉽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기도 하고 또 돈을 빌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은행에서 대출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요즘에 확 어려워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딱히 없겠지만 그래도 곧 이게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거기 안에서 우리 마음이 일단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넘어서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때 또 우리가 주님께 또 청하고 또 묵상하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두렵지 않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062님, 두세 달에 한 번씩 꼭 모여서 근황 토크도 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교환하는 저녁 식사 모임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귀찮아졌네요. 5명 정도의 모임이라 사정상 한 번씩은 돌아가며 빠지기도 하는데 다 이런 고민 하시겠죠? 알렉스의 화분 신청합니다. 네, 예전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 각자의 스케줄이나 어떤 삶의 어떤 환경이 좀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명만 돼도 다 같이 모이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게 예전처럼 쉽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서 가끔 정말 다 같이 모였을 때 되게 또 기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지는 않더라도 또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안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알렉스의 화분.

한 주의 끝을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나들이 어떠세요? 여유 있게 한 걸음. 여유 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공세리 성당입니다.

바다가 육지 깊숙이 들어온 아산만, 그 언덕 위로 뾰족한 첨탑이 인상적인 고딕 양식의 성당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공세리 성당인데요.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온 한국 천주교의 유서 깊은 성지입니다. 이곳은 원래 조선시대 때 조세를 쌓아두던 공세 창고가 있던 자리였는데요. 1895년 드비즈 신부가 부임해 신앙 공동체를 일구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성당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비즈 신부는 직접 성당을 설계하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지금의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서일까요? 공세리 성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성당 마당에 들어서면 35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커다란 보호수들이 방문객을 조용히 맞아주는데요. 사계절 내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덕분에 태극기 휘날리며를 비롯해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화면 속 배경이 실제로는 이렇게 고요하고 정갈한 성당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반갑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이명래 고약입니다. 드비즈 신부는 프랑스에서 배운 방법으로 고약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곁에서 돕던 신자 이명래 요한이 제조 비법을 전수받아 세상에 알린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고약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이곳이 품고 있는 이야기는 더 있습니다. 성당 한편에는 신유박해와 병인박해 시기,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이들을 기리는 순교자 현양탑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시절의 아픔과 신념이 지금도 이 조용한 언덕 위에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성당 옆으로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이어지고 옛 사제관을 개조해 만든 박물관에서는 그 시절 신앙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바쁘게 흘러가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한 언덕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정돈해보고 싶은 밤이라면 공세리 성당으로 향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은의 이젠 잊기로 해요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캠프 가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요. 집 밖에 어디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캠프 때 공세리 성당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그렇게 풍경 좋고 그래도 그런 게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또 보며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2019년 실사영화 버전 알라딘 OST 미나 마숫 나오미 스캇의 A Whole New World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의 수호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11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심지어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첫사랑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와선 너무 급한 사정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좋아했던 예전 감정도 있고 워낙 급해 보이길래 큰맘 먹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벌써 2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사정이 계속 안 풀리는 건지 연락할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돈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갚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모질게 끊어내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면 자기를 좋아했던 제 마음을 이용한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정작 통화나 문자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막상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첫사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네,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받지 못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줘야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말을 종종 하죠. 근데 이미 돈을 빌려준 사연자님께 그 말을 다시 들려드리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더구나 첫사랑이었던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평소에 그렇게 조심하던 사연자분도 마음이 흔들리셨겠죠. 저도 고해성사를 들이다 보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돼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큰 액수인 경우도 있고 돈을 잃었다는 사실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용당한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연자님도 아마 매일 이 일이 계속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다가 나를 좋아했던 마음을 이용한 건 아닐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그게 반복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은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관한 계획을 좀 들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한 번에 갚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매달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는 게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요. 만약 적은 금액조차 갚기 어렵다고 한다면 왜 지금 갚을 수 없는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라도 조금 알려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 사정을 들은 뒤에는 지금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다시 나에게 갚을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의 크기라는 것보다 어쨌든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생각이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게 가장 나도 덜 힘든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모질게 끊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받아야 할 돈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좋아했던 관계고 너무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게 되고 싶진 않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져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돌려받아야 하는 큰 금액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의 상담도 좀 받아봐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보고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란 어떻게 올까? 그것은 계속 참고 기다릴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을 때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미션은 상환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어떻게 갚을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도움을 주었던 마음까지 후회할 필요는 없지만 그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더 슬기롭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용기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조성모의 다짐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Earth, Wind and Fire의 After the Love Has Gone입니다. 라디오 고웨이 수업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린 시절 봤던 책을 성인이 돼서 다시 읽으면요, 그 얘기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기 공룡 둘리에서 둘리보다 고길동에게 시선이 간다거나 베니스의 상인 속에 샤일록이 마냥 악인으로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요. 아동계에는 표면적인 줄거리에 집중하지만 성인의 뇌는 작품의 행간과 배경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어릴 때 읽은 추억의 책이 있다면 연휴 동안 한번 펼쳐보는 거 어떠세요? 어쩌면 과거의 나와 또 현재의 내가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14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고요. 첫 곡, 포가 부르는 기억 그리고 다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기억나는 책 있으세요? 동화도 좋고 소설도 좋고. 저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 좋아해요. 최근에 본 뮤지컬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모자 장수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이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 동화 속의 인물과는 좀 다른 느낌이랄까? 좀더 폭넓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부터 시작한 건데 아직 두 번밖에 못했지만 아이들이랑 뭔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드라마보다는 책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은 책을 같이 읽고 거기에서 생각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한 달에 한 권씩 하기로 했거든요. 지난 3월부터. 근데 뭐 아직 두 권밖에 못 하긴 했어요. 근데 지난달 제가 계속 미뤄가지고 애들은 책을 다 읽었는데 제가 미뤄가지고 두 권밖에 못 하긴 했는데 지난달에 함께 읽었던 책이 파랑새였거든요. 파랑새가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인지 몰랐잖아요. 어렸을 때 읽을 때는 파랑새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야, 이 동화나라는 왜 이렇게 예뻐? 아름다워? 신기하다? 막 이러면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파랑새가 이런 의미가 맞구나. 원작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내용, 뭐 인용이나 이런 건 많이 했지만 원작을 쭉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행복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동화나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어렸을 때랑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월에도 저는 플란다스의 갠데 아이들은 또 읽었는데 제가 못 읽을까 봐 이번 연휴에 책을 좀 펴봐야겠다는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마음 바쁘시죠? 예. 토요일에도 또 성부승천 대축일 미사 드려야 하고 주일에도 또 주일 미사 드려야 하는 이틀 다 성당에 가야 하는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기쁜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만 지나면 연휴가 사흘 동안 계속되니까 네, 오늘 잘 보내시고 네, 연휴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휴 틈틈이 저희 그대에게 평화를 또 들어주시고요. 네, 그대에게 평화를 참여하시는 방법 아시죠? 문자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메시지는 우물정 1053이에요.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함께 읽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돼 있어요.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제이팸의 주의 것 듣고요. 오이코스 노래해 이어드릴게요.

나탄. 그 후 나탄이 나타나 다윗 시대에 예언하였다. 다윗. 친교 제물에서 국기름을 따로 떼어놓듯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었다. 다윗은 염소 새끼들과 놀듯 사자들과 놀고 양들 가운데 어린 양과 놀듯 곰과 놀았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거인을 죽여 백성의 수치를 씻어주지 않았더냐. 그는 손을 쳐들어 돌팔매로 골리앗의 교만을 꺾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 호소하여 주님께서 그의 오른팔에 힘을 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장수를 쓰러뜨려 백성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만명을 물리친 다윗을 칭송하였고 그가 영화로운 왕관을 쓰게 되었을 때 주님의 복을 받은 그를 찬미하였다. 사실 그는 에워싼 원수들을 무찔렀고 필리스티아 군대를 없애버렸으며 오늘까지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을 하면서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미를 드렸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찬미의 노래를 불렀으며 자신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제단 앞에 성가대를 자리 잡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가락을 노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마다 자신들의 노래로 찬미하였다. 다윗은 축제를 화려하게 벌였고 그 시기를 완벽하게 정리하였으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그 찬미가 이른 아침부터 성소에 울려 퍼지게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힘을 대대로 들어 높이셨으며 그에게 왕권의 계약과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주셨다. 솔로몬. 다윗의 후계자로 슬기로운 아들이 일어섰는데 다윗 덕분에 이 아들은 편안히 살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사방을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한 성소를 마련해드렸다. 당신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현명하였습니까? 당신은 강물처럼 지식이 흘러넘쳤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온 땅을 덮고 당신은 그 땅을 심오한 격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머나먼 섬까지 이르렀고 당신이 이룬 평화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찬가와 잠언과 격언들과 당신의 풀이는 문나라가 당신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 불리시는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황금을 주석처럼 모으고 은을 납처럼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뭇 여인 곁에 누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혈통을 오염시켜 자식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을 통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통치권이 둘로 갈라지면서 반역의 왕국이 에프라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자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떤 말씀도 결코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의 후손들을 없애버리시거나 당신을 사랑한 이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과연 그분께서는 야곱 집안의 남은 자를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도 그의 뿌리를 남겨주셨다. 르하부암.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자손들 가운데 그를 이을 후계자를 남겼다. 르하부암은 백성 가운데 우둔하고 지각 없는 자로서 그의 정책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예로보암.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도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었고 에프라임에게 죄악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척 불어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온갖 악을 따르다가 마침내 자신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이어서 바구고운이 부르는 난 다윗처럼 띄워드렸습니다. 너무 신나죠? 에너지 넘치고요. 5687님이 찬미예수님 슬디 올해도 서울 순례길 함께하기 위해서 순례자 여권 구입 후에 십자가의 길 봉헌하는데 한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저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봉헌토록 했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어요. 그쵸. 조금 진짜 바람이 분다니까요, 요즘. 이거 저도 느낍니다. 그리고 순례자 여권 저도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아직 도장을 못 찍었어요. 찍으러 다녀야 될 텐데. 아, 또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실 때마다 찍으러 가야 되는데 이 생각 계속 든단 말이죠. 베라노님은 지난 5월 30일에 100주년 기념 감사 미사를 봉헌한 대구 남산분당에 백년사 책자가 도착하는 날입니다. 남산분당은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출신 분당이며, 우와, 지금까지 40명의 사제를 배출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제를 배출한 본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헌신 봉사해주신 12명의 편찬위원님, 또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박덕수 스테파노 주임신부님과 황백원 대건 안드레아 총회장님, 또 기도로 함께해주신 남산공동체 모든 신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산본당 100년사 발간 축하해주세요 하시면서 남산본당 100년사 편찬위원장이셨군요. 우주정 베라노 올림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남산본당이 이렇게 많은 사제를 배출한 즉 자랑거리가 많은 본당이군요. 예, 백년사도 궁금한데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도 전에 30년사 편찬을 했었는데 그때 담당하셨던 선배가 엄청 고생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백년사라니.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많은 분들의 기도, 노력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일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곡 이어드릴게요. 팍스, 내 맘에 오시는 주 듣고 올게요.

팍스 내 맘에 오시는 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여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가 있습니다. 이 성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다인들을 도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됐는데요. 한 수감자가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나치는 그를 대신해서 10명을 처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형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자신에게는 가족과 아이들이 있다며 울부짖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이 대신해서 죽겠다고 자원을 했고요. 결국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녀 아타나시아 등 10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 세례명으로 쓰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축일 축하드립니다. 축일의 기쁨 속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노비스 꿈의 하느님의 사람아 듣고 올게요.

노비스 꿈 하느님의 사람아였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이혼을 주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 율법 대신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길이 확실히 옳다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어리석고 답답한 것 같더라도 주님의 그 우직한 사랑의 길을 따라 걷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놓치지 말고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늘 함께가 부르는 사랑은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0: 거룩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호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호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호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5일 토요일 성모승천 대축일 오늘 미사는 청주교구 감곡본당 주임 김경환 바오로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토요일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입당 성가 259번입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0: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0: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요한 묵시록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산의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0: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15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1: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또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 승천이라고 할 때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당연하지, 예수님을 낳으신 분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성모님께 주어진 특혜, 곧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 하늘로 들어올림 받으신 이유는 하느님의 은총과 더불어 성모님의 생애가 그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의 생애를 매우 함축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겸손과 순종의 덕으로 가득 찬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모님의 겸손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겸손은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그 즉시 하느님께 불평하거나 하느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고 곰곰이 생각하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의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순종은 하느님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닌 성모님 스스로 하느님께서 삶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 나왔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성모님처럼 겸손히 지내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작더라도 손해를 끼치면 화내고 따지고 싶고 복수하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우리입니다. 또 뜻하지 않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하느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모님처럼 겸손하려면 우리 역시도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과 마주치는 인물들에 대해 무작정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으려 애써야 합니다. 이를 반복하면서 우리도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겸손의 덕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순종하기보단 자신이 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왕으로서 타인에게 관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관대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기에 나에게 유리하다면 불이하더라도 스스로와 타협하면서 하느님을 밀쳐냅니다. 반대로 성모님처럼 순종의 덕을 지니려면 우리 역시 하느님께서 삶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방

0: 방향으로 이끄시려는 하느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느님께 내드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성모님께서 먼저 당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이기에 특별히 하느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만이 아닌 당신 스스로가 지니셨던 겸손과 순종의 덕으로 당당히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성모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이 땅에서부터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이들이 되고 그 삶이 이어져 하늘에서도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를 통해 함께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1: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

0: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1: 형제 여러분, 성자의 어머니를 하늘로 불러올리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0: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성모 승천을 기념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헌신과 믿음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성모 승천 대축일에 광복의 기쁨도 함께 기리는 이 나라를 살펴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주님의 진리를 찾고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애국 선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선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랑스럽게 살아가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0: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들을 보살펴 주시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운데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와 화해로 나아가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2: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 세세대대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는 주님, 주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0: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주님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의 재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넷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

0: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오니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님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